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소리를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TV, 모니터를 이 사람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영어로 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hear, hear, 듣다입니다. 자, 이 hear은 어떻게 쓰죠? hear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요. ear이 들어있네요. 우리의 귀가 들어있죠? 우리의 귀로 듣다, hear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H E A R, hear. 네, hear 이 듣다는 우리가 보통 의도해서 뭘 듣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표현인 이 listen 있죠? listen은 내가 의도해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뜻으로 보통 음악을 듣다 할때 정말 자주 씁니다. I am listening to music 하면 나 음악 듣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hear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표현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Did you hear the news? 자, news라는 건요, 소식입니다. 너그 소식 들었어? 라고 할 때, 이 Did you hear the new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hear은 무슨 뜻이죠? 듣다. 그래서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hea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로 듣다라는 표현 hear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look. look. 자, 어떻게 쓰죠? look.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이라는 표현은 보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me 하면 나를 보세요라는 의미예요. 또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우리 예문부터 잠깐 보면 I am looking at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을 뭐 하고 있다? looking, 보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쌤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이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뜻, 뭐뭐하게 보이다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라고 말할 때이 look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You look great 하면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look은 이렇게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표현 look like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like라는 건요,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like your mother 하면 너 정말 어머니처럼 보인다. 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look 그리고 look lik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예문 두 번째 살펴볼게요. You look happy today. You look happy today. 자, 여기에서는 look이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look은 뭐뭐하게 보인다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watch. watch를 볼 건데요. 자, 여러분, watch는 먼저 이 see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ee는 우리 눈에 보여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보고 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I see 하면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see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watch는 무슨 뜻이냐? 내 눈에 보여서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도를 갖고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켜보다. 내 의도가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혹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보다. 특히 영화나 TV를 시청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I'm watching TV 혹은 Let's watch a movie 이렇게 watch가 영화나 TV와 자주 쓰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써볼까요? 자, 우리 watch W A T C H 이렇게 쓰고요. 이러한 의미를 갖죠. 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명사로 손목시계도 됩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이 손목시계도 watch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I watch TV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watch한다. TV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을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look.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있죠. 듣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hear, hear.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혹은 지켜보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다라는 단어는 watch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다 혹은 듣다와 같이 우리 눈이나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부든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이요, 이렇게나 다양한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생물 다양성을 계속 증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요, 한번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의 뇌속 포텐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생물 다양성,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짧고 간략하게 물어보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무 방대한 양 혹은 나의 초점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될까? 오늘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같이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을 얻어야 하는가?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생태계를 좀 자세히 보면 우리 그 안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더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요, 생태계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나는요, 지금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돼지가 먹고요, 돼지를 지금 수리부엉이가 먹고 있는 굉장히 단편화된 생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태계에 메뚜기가 멸종하게 된다면, 다른 개체수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태계 간은 어때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네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먹이 그물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메뚜기가 멸종하더라도 또 다른 먹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의 개체 수가 크게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종이 사라지면 먹이 사슬이 끊어지거나 개체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생태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가가 생태계 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도 생물 다양성 왜 중요한 겁니까? 라고 본다면 우리 인류 생존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식량이나 의약품 혹은 건축 자재 등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이 다양한 생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태 관광이나 아니면 유전 자원 활동 등다 생물 다양성은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화적, 심리적 가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연 경관을 보면 또 힐링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생물과 아름다운 자연은요, 정신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예술과 문화에 중요한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우리 1단원에서요, 바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의 생물 다양성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거를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했을까? 같이 한번 그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 발표를 준비하는 나는 중학생이야라고 역할을 주시고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발표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 내가 어떤 과제를 받았는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단지 생물이 많은 게 좋다는 것 외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생물 다양성이 우리 삶에 왜꼭 필요한지, 또 그것이 생태계나 인간, 미래 세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관점입니다. 자원, 경제, 문화, 환경 등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관점을 정리해주면 소제목을 달아서 정리를 해주겠죠. 발표에 쓸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표나 그림과 함께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 너무나 중요한데 점점점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도대체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우리가요, 계속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단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도시 개발, 농경지 확대, 도로 건설한 라고 했던 여기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혹은요, 아, 요만큼만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더 잡거나, 이 생물은 이제 개체수가 없어요. 더 잡지 마세요 했는데 개인의 욕심이나 목적 때문에 생물들을 잡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거 불법 포획, 남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도한 개발 및 남획입니다. 무분별하게 벌채하거나 과도한 어획, 밀렵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또 크게 작용하는 것이 환경 오염이에요. 그래서 공장 내연이나 폐수,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도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자꾸 끌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가뭄이 오고 또 홍수가 내리는 등즉 서식지의 환경의 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우리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에 바로 외래종의 도입이 있거든요. 원래 서식지에 살고 있던 생물이 아닌데 다른 서식처, 다른 생태계에 살던 생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으로 이런 외래종이 유입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물들 좀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보게 되는 바로 크니페스 같은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외래종이라고 하면 그냥 생물종 하나가 느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종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지고 생태계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높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전활동 참여하고 생명윤리의식 지키고요. 또 친환경적인 소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해야겠죠. 국가적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법률 만들고 제도 만들고요. 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야죠. 또 외래종 관리 강화해야 되고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더라. 그럼 국제적으로는요. 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을 맺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생물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 나라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감소하는 구체적인 원인과 개인, 국가, 국제적인 차원의 보전 노력을 그림이나 사례를 포함해서 쉽게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한번 생성을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김청희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많이 들어봤을 것이오. 오늘 속담은 바로 이렇게 탄탄함, 실력과 관련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배탈이 너무 심해. 내일 시험인데 큰일이네.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공부했으니 괜찮을 거야.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시험을 봐야지.
2: 평소에 기본기를 잘 다졌더니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어.
0: 오늘의 속담,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 타지 않아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어떤 시련도 견뎌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인제는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더니 영어 시험 범위가 늘어나도 당황하지 않네.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라는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용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림을 노래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용비어천가는 1445년에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임금님의 명을 받아 지었습니다. 1447년에 전체 10권으로 완성하여 간행한 책이지요. 왕실의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에 이르는 6대의 사적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125장으로 지었답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 창제로 이루어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듀코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새 내희 잃어 발아래 가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니. 오늘 우리가 감상한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는 기초가 튼튼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작품에 나온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 봅시다. 이 표현은 오늘의 속담과도 관련이 깊지요. 근원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큰 교훈을 잘 되새겨 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0: 오늘의 속담, 뿌리 깊은 나무 가뭄만 탄다 였소. 기본기가 탄탄하면, 기초가 탄탄하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었소. 그대들도 기본과 기초를 잘 다져서 시련을 잘 이겨내길 바라오. 그대들의 뿌리가 깊이 있게 자리 잡기를 희망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이미 소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침이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침이 음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침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혀 밑에 거즈를 넣고 침을 충분히 적신 후 침이 적셔진 이 거즈를 10ml의 물에 넣어 충분히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색깔 변화를 통해 녹말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관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80에서 9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아두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으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넣어둡니다. 가열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침의 작용으로 녹말이 당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험관 A와 B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A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험관 B는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연한 갈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침 용액이 반응한 이 시험관에서 녹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험관 C와 D의 베네딕트 반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 C는 가열 후에도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같이 넣었던 시험관 D는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황적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침 용액의 반응 결과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읽기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복합 양식의 글이나 자료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념을 가지고 글에 적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두 개의 글을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우리 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을 첫 번째 글은요, 사람 몸엔 이게 더 좋아.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이라고 해서 이 못생긴 농산물, 즉, 못난이 농산물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우리 글의 개간부터 함께 볼게요. 자, 못난이 농산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푸드 리퍼블을 제재로 해서 기사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글이고요.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서의 푸드 리퍼블에 대한 소개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합 양식의 글을 읽어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진, 그래프, 영상, 도표와 같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한 자료들의 여러분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이 적절성까지 여러분이 잘 평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못난이 농산물의 발생 원인과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문자로 제시된 정보 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문란히 농산물을 많이 사는지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글에 제시된 내용 말고도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란히 농산물 폐기 문제의 심각성을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그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급의 농산물 산지 폐기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약 6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농가의 소득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대량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되지 못하는 식량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에서 10%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문란히 농산물 폐기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푸드리퍼블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란히 농산물의 이점을 이제 설명을 뒤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문란히 농산물은 생긴 것이,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맛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재료 자체에 장점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이 문란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우는 역발상 사례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란이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완판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란이 농산물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편견을 깨트리는 데서 나아가서 문란이라는 점이 오히려 무엇이 될수 있다. 그렇죠.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사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글부터 한번 보시면, 문란이라 무시당하던 과일이나 채소가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식품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아름다운 것이 맛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란이 농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려서 이 문란이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에서 미달되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등급의 농산물로 규정되어서 문란히 농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도 들고 있죠. 자, 버려지는 농산물은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문란히 농산물은 이렇게 대부분이 산지 폐기가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만 연간 6천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문란히 농산물로 폐기되는 비율이 등급 외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서 11.8%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11.8%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 등급의 농산물의 발생률을 채소와 과일로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의 정확한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는 푸드리퍼브의 많은 장점 중 일부이고요. 생각과 달리 재료 자체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맛을 갖고 있기도 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뭘 들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가 원산지인 사과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란이를 강점으로 내세운 역발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충청북도가 겉모습이 이상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죠. 해외로 수출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김치는 온라인 주문으로 10톤이 완판되었고 호주 멜버른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 수출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려진 배추가 효자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문란이 김치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와 덧붙여서 충청북도가 문란이 김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란이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문란이 농산물은 품질 구분 기준을 미달하여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답답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이렇게 해서 품질 구분 기준을 미달하여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을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 1번은 정확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글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오셨겠죠? 버려지는 농산물은 이렇게 산지 폐기되거나 가공업체의 헐값으로 팔린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고요. 3번. 농산물 표준 규격은 물류 표준화를 통하여 유통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물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정함으로써 유통 능률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라는 내용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4번. 여름 오이를 뜻하는 가시개 오이는 구부러진 정도가 2cm 이내로 측정되어야 특 등급으로 분류된다. 자, 이 특상 보통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에 대한 언급이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에서 보면 우리가 2cm 이내면 특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등급의 판정 비율이 제일 높은 품목은 그 비율이 20%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말이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셨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프를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자, 여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과일 중에서 배. 근데 배의 퍼센트를 보니까 20%에 달한다가 아니라 무려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27%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퍼센트를 잘못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그럼 여러분 글쓴이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보니까 못난이라 무시당하던 과일이나 채소가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식품 외모지상주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식품 외모지상주의는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그래서 겉이 예뻐야 맛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식품 외모 지상주의의 의미라면, 아, 우리가 식품의 겉모습만 중시하던 그 태도에 도전장을 내민 거구나. 그래서 이 못난이 농산물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구나. 그렇죠.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농산물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에 맞서 못난이 농산물의 숨겨진 가치를 밝히려 한다. 그래서 이 식품 외모 지상주의가 이 겉모습을 중시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그것에 맞서, 그렇죠. 우리 도전장을 내밀었다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일이 지구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 지구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지금 기억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소비자가 못난이 농산물 구매를 꺼려서 농가에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현황을 고발하려 한다. 구매를 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기억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을 찾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우리나라 농산물 표준 규격이 물류 표준화에 기여하며 유통 능률을 높이는 장점을 소개하려 한다. 유통 능률을 높이는 장점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식품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나에서 등급 외 농산물 발생률 및 산지 폐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나에서 보시면 등급의 농산물의 발생률 11.8%라고 하는 그 발생률, 그리고 산지 폐기 비용 연간 약 6천억. 그쵸.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면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힘으로써 농산물 폐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변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쓰기 과정을 배울 거잖아요. 그 쓰기 글을 쓸 때도 아, 내가 내 글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럼 나도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다에서는 보시면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푸드리퍼브의 많은 장점 중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푸드리퍼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그러면서 재료 자체의 장점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렇죠. 더 좋은 맛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강점으로 역발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푸드리퍼브,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농산물 규격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농산물 규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국내 농식품 폐기 현황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재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성에 대해 설명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성, 그쵸? 저렴한 가격,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더 좋은 맛, 역발상 사례,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점, 이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드리퍼블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의 이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죠.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된 문단에서는 버려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농가 소득 손실로 인한 문제와 환경 파괴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농가 소득 손실로 인한 문제나 환경 파괴의 문제를 여기서 병렬적으로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이 글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무엇에 대한 평가?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자, 그러면 밑에 서술된 내용 중에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1번. 그래프와 영상이 모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믿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믿을 수 있대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프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임을 밝혔으므로 논리적이다. 지금 출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우리나라 못난이 농산물의 산지 폐기 비용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영상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로 만들어진 상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 형식적으로 적절하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자, 그러면 지금 자신의 주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인 근거로 뒷받침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렇죠.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맛이 더 훌륭한 경우가 있다는 걸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사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답이 찾아주셔야 돼요.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가 원산지인 사과 중 흉터가 있는 사과가 같은 나무의 다른 사과보다 당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표현 양식의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 양식의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글 한번 가볼게요. 도시의 숲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이라고 해서 우리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숲을 제재로 해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도시 숲의

현황 그리고 도시 숲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림과 그래프 등을 활용을 해서 복합 양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도시숲의 현황을 숫자로 나타내고 그 상대적인 차이를 나무의 개수로 표현한 자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뭘 던지냐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에 대해서 산림의 면적, 도시숲의 면적,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 그리고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의 총 면적은 이렇게 국토 면적의 63.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도시숲의 면적도 뭐 산림 총 면적의 19.1%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권 도시숲으로 가는 순간 도시숲 총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된다? 4.5%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는 6.6제곱미터였다면 2019년에는 11.51제곱미터로 도시숲을 넓혀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숲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숲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표면에 미세먼지가 붙고요. 나무가 호흡하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요. 숲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미세먼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또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무엇을 흡수하는? 그렇죠. 탄소를 흡수하는. 그래서 강압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숲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림청에서는 2년마다 전국의 도시숲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2021년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 그 비율이 4위일 정도로 숲의 면적이 넓고요. 그 중에서 도시숲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도시숲의 면적은 전체 산림의 19.1% 수준이다. 생각보다는 넓다. 그런데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도시숲의 4.5%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시된 것은 시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숫자를 통해서 숲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지금 나무의 개수가 차이 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서울은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나무가 몇 그루 없고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나무숲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면적 차이를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 시도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도별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쾌적한 환경에 사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전국의 평균 면적은 11.51제곱미터인데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 전남 등은 1인당 20제곱미터로 넘을 정도로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비교해 보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전국 평균 면적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2005년에는 6.6제곱미터였는데 2019년에는 11.51제곱미터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면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9제곱미터를 넘어선 수치예요.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1인당 9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이 82곳이나 있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왜 도시의 숲을 더 넓히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죠.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왜 도시의 숲을 넓히려고 하는가? 즉, 도시의 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1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시각 자료와 문자를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시각 자료 우리 다루고 있는 거 확인했었죠. 이 나무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한 부분 같은. 그래서 시각 자료와 문자를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요. 도시숲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상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죠. 도시숲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았고, 비판적 어조로 도시숲 관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시숲 관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 과정을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인물이 겪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산림청에서는 2년마다 도시숲의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이거 글에서 읽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은 국토 면적의 63.2% 수준을 차지한다. 이것도 글에 명확하게 63.2% 수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3번. OECD 국가 중 도시숲 면적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 곳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OECD 국가를 제시한 부분 여러분 글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세 곳인 것 맞았는데, 자, 이 내용이 틀렸어요. 무엇이 틀렸어요? 그렇죠. 도시숲 면적 비율에 대해서 언급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 문장은요, 우리나라 산림의 총면적.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총 면적은 이러저러해서 OECD 국가 중에 그 비율이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서 4위일 정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4.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좁다. 그쵸,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쵸,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의 시각 자료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다루고 있는 시각 자료인데요. 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시도별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자, 시도별 현황 맞죠?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강원, 전남 시도별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 그쵸? 6.87제곱미터, 9.89제곱미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글에서 확인했을 때 맞지만, 지금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진 않죠.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제시된 수치는 시도별로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거주 인구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다. 맞죠? 전체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을 거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되겠죠? 도시민들이 도시숲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쾌적함을 느끼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이 쾌적함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는 것이 글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넓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전남의 이 나무 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요 기사와 보고서에 등장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9제곱미터. 하지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되는 근거가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해외의 한 교수는 이 수치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문서로 보고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도시개발 기준을 발표하면서 9제곱미터가 신축 녹지 공간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9제곱미터 규격이 세계보건기구 회의록에 비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9제곱미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9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규격이 공신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제곱미터 기준은 본래 해외의 기준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외의 기준이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1인당 도시숲 면적의 측정 시점이 글의 작성 시점

것보다 크게 앞서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이 측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처가 불분명한 9제곱미터 기준을 강조하여 9제곱미터 미만 지역의 도시수 부족 문제를 간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출처가 불분명한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수 부족 문제를 간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 기준의 공신력이 부족하여. 맞아요. 지금 권고 기준, 이 9제곱미터라고 하는 권고 기준의 공신력이 부족해서 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수 면적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기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인당 도시수 면적의 기준이 9제곱미터라는 것이 오류이므로 우리나라 도시수 면적에 대한 정보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9제곱미터라는 것이 공신력이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수 면적에 대한 정보는 출처가 분명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숲의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좁다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있었어요.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은 무엇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산림 총면적, 도시숲 면적, 생활권 도시숲 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이 낮은 도시는 어디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서울과 같은 주요 광역시들은 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나는 도시숲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숲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 2005년과 2019년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답답이 보시면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의 면적이 2005년엔 어땠고 2019년엔 어땠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글쓴이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독자는 무엇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써주시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현 양식의 효과,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잘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런 동기화 있는데요. 글쓴이의 의도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글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4번째 만남이고요. 오늘은 부정 의문문 그리고 선택 의문문, 너무나 중요한 감탄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먼저는 부정 의문문, 이건 뭐냐? 뭐뭐이지 않니? 이렇게 부정으로 질문할 때 우리 낯이 들어간 의문문을 부정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예를 보면 Were you angry? 너 화났었니? 이거는 긍정 의문문이죠. 근데 Weren't you angry? 너 화나지 않았었니? 이런 식으로 바로 부정 의문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music? 너 음악 좋아하니? 이거를 Don't you like music? 너 음악 좋아하지 않니? 음악 안 좋아해?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를 말할 수 있니? Can't you speak English? 너 영어를 말할 수 있지 않니? 너 영어 말 못하니? 이런 의미의 부정 의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대답입니다. 부가 의문문,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답할 때는요, 여러분들,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를 사용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말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Don't you like music? 너 음악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우리말 그대로 안 좋아해. Yes, I don't. 아니, 좋아해. No, I do.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영어는 이런 식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Do you like music? 이렇게 물어보든 Don't you like music? 이렇게 물어보든 어쨌든 음악을 좋아한다라면 Yes, I do. 이렇게 답해주는 거고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영어가 오히려 간단한 거야. 자, 문제 보도록 합니다. A번은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2번 문제에 그는 배고프지 않니? 만약에 그는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Is he hungry? 이거였겠죠. 근데 여기는 그는 배고프지 않니? 이거니까 우리 부정의 의문문으로 Isn't he hungry? 4번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니? 만약에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하니? 였다면 Does she like cats? 이건데요. 여기는 그렇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Doesn't she like cats?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니? 너가 어제 그녀를 만났니? 라고 얘기할 때는 Did you meet her yesterday? 이건데 만나지 않았니까 그렇죠. Didn't you meet her yesterday? 7번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않니?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할 때는 Can you join us? 이거였겠죠? 근데 여기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Can't you join us? 바로 정답이에요. B번 문제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연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해 주는 건데요. 너는 내일까지 보고서를 끝낼 수 있지 않니? 이거니까 빈칸에 그렇죠. Can't you finish? 바로 정답 되겠고요. 그럴 수가 없대요.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I can't. 4번, 그녀는 어제 내게 전화했지 않니? 이거니까 그렇죠. didn't로 시작해줘야 되고요. 주어는 그녀예요. she 나와준 다음에 call, 동사 원형입니다. didn't she call you yesterday? 응, 전화했어. 긍정의 답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yes, she did. 바로 빈칸의 정답으로 나와줍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 둘 중 하나를 고르도록 묻고자 할 때 or를 넣어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or, 뭔가요? 또는, 혹은, 아니면 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일반적인 의문문이죠. 이 모자가 너의 것이니?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를 이 모자가 너의 것이니? 아니면 너의 남동생의 것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거. 바로 선택 의문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o ate my pizza? 누가 나의 피자를 먹었니?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Who ate my pizza? Tom or Jerry? 자, 누가 나의 피자를 먹었니? Tom or Jerry? Tom 또는 Jerry 중에 누가 나의 피자를 먹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Who ate my pizza? Tom or Jer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인데요.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Tea or juice? 차 또는 주스 중에 의문사가 바뀌어야 돼. 왜냐면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런 경우에
어느 것, 바로 which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what이 온다면 시험에서는 틀린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괜찮지만 여기는 선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거야. 차 또는 주스 중에 어느 것을 원하니? 이거니까. 여기는 what이 아닌 빈칸 문제가 나와준다면 which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결국 선택 의문문의 핵심은요. 또는 혹은 아니면 or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범위가 오와 함께 주어지고 어느 것 또는 어느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의문사는 바로 which다라는 거.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면 돼요. 간단한 내용이고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주는 건데 그는 의사니 아니면 선생님이니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Is he a doctor or a teacher? 이런 식으로 is와 or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 4번 너는 주스와 차중 어느 것을 원하니? 어느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주어지고 어느 것 얘기할 때는 what이 아닌 그렇죠. which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which가 이런 경우에 빈칸 문제로 잘 나와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빈칸에는 그렇죠. or가 두 번째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고 which do you want, juice or tea? 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니 부산에 계시니 여기는 그렇지 어디 있다 우리 비동사를 필요로 하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줍니다 주어가 your parents 당연히 아가 먼저 보여야 되고요 Are your parents in Seoul or in Busan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빈칸 오가 정답이에요 6번 갑니다 이것과 저것 중 어느

연필이 더 긴가? 이렇게 물어봐 주죠, 여러분들. which가 아까 봤던 대로 어느 것이라는 의미 외에도 또 우리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그렇죠. 어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쓰임이 있고요. 바로 which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Which pencil is longer? This one or that one? 이런 식으로 역시 두 번째 빈칸에 O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6번 문제였고요. B번. 자, 커리어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너는 창가 쪽 좌석을 원하니? 아니면 통로 쪽 좌석을 원하니? 일단은들 aisle 이란 단어가 바로 통로란 의미가 되겠고요. 통로 쪽의 좌석을 얘기할 때 우리가 an aisle seat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원하니? 일단 이게 먼저 나와주는 거지요. Do you want? 그 다음에 창가 쪽 좌석, a window seat. 아니면 통로 쪽 좌석, an aisle seat.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바로 2번의 정답이었고요. 4번.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니? 아니면 잡지를 읽고 있니? 그런데 이 문장은요. 그렇죠. 뭐뭐 하고 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이 활용되는 의문문이 되겠고요. 그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현재형, 그렇죠. is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with라는 동사는 ing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일단은 주어 she 앞으로 is가 먼저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is she reading? 그녀가 읽고 있니? 뭐를? 책을, a book. 아니면 or a magazine, 잡지를. Is she reading a book or a magazine?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 진행형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선택 의문이기 때문에 오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5번 볼까요? 너는 검정색과 흰색 중에 어느 색을 더 좋아하니? 일단 우리 like better가 뭐뭐를 더 좋아하다. 여러 번 나와줬던 표현이고요. 여기는 중요한 거 어느 색. 문장 맨 앞에 나와주는 거야. 바로 자. Which colo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Black or white?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Black or white? 바로 정답이고요. Whi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바로 선택 의문이었고, 역시 또 O가 활용되고 있는 것도 정답 통해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바로 감탄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는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감탄문이 되겠고요. 영어의 감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 먼저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정말 또는 참 뭐뭐한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강조해주는 명사에 대한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감탄문. 바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와스로 시작하는 감탄문,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문장 구조를 잘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 와시 문장 맨 앞에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어나, 언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와주고,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강조되는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주는 건데요.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많이 생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형용사에도 괄호가 쳐져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원어민들이 형용사도 쓰지 않는 감탄문을 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 시험 문제로 나와준 what을 이용한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 us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what의 형용 주동. 쌤은 앞잡다 갖고 암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어나 언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거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던 대로 어나 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쓰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요. 단수인 경우에만 어나 언이 붙어준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준다. 또는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복수 형태로 나와준다. 그때는 어나 언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나 언이 붙어주는 이런 경우에는 왓 다음에 어나 언이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치하지만 쌤좀 전에 얘기했던 암기법, 여러분들 나이 때 쌤이 암기했던 방법입니다. 왓의 형용 주동 이렇게 앞자를 따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고, 이 암기법이 싫다 이런 친구들은 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두시면 돼요. 보니까 What big brat it is? 그거 정말 큰 빵이구나. What 다음에 여러분들 big이라는 형용사가 보이고요. brat는 그렇죠.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언어원이 안 붙어준 거야. 명사 나와주고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여기는 새는 것이 가능한 명사 단수 형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어가 붙어준 거지요.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What fast boys they are. 그들은 정말 빠른 남자아이들이구나.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명사가, 그러네. 새는 것이 가능하고요. 복수 형태로 나와줬지요. 그러니까 앞에, 어나 언이 붙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왔다매 그러니까 바로 fast라는 빠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형용사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명사 주어 동사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왓을 이용한 감탄문 다시 한번 문장의 구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왓을 혁명 주동. 왓은 혁명을 주동한다. 유치하지만 쌤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비슷한 발음으로 앞잡다 갖고 암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나 어는 무조건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단수일 때만 어나 언이 붙어준다라는 거. 됐죠? 자, 문제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장을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왓을 혁명 주동입니다. 됐죠? 그리고 어나어는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무조건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명사가 새는 것이 가능하고 단수일 때만 붙어준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번에 They have very old paintings. 그들은 매우 오래된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what 나와주고요. 자, 우리 명사. 복수형이야. 그러면 어나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형용사를 찾아볼까요? 오래된, 올드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what old paintings 주어동사 they have 됐죠? 자, 우리 교재에 주어동사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데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시험 문제 나와준다면 뭐 주어동사를 생략해라.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이상 주어동사를 써주는 것이 안전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분명히 질문이 나와야 돼요. 쌤, 이상해요. Very란 단어가 감탄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여러분들, 평범한 문장에 very, 매우 또는 really, 정말로, so, 아주, 정말 이런 단어들. 자, 이건 여러분들, 감탄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감탄문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감탄문 자체가 정말 뭐뭐하구나. 정말 뭐뭐한 뭐뭐구나. 매우 뭐뭐한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자, 평범한 문장. very나 really나 so가 들어간 문장이 나와주고, 감탄문으로 바꿔주는 문제 나와줄 때는 이런 단어들은 감탄문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She is a very kind girl. 그녀는 매우 친절한 소녀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what 나와주고 그 다음에 세는 거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어가 붙은 것처럼 역시 우리 어를 넣어주는 거야. 친절한 kind라는 형용사가 나와주고요. girl 명사지요. 주어 동사야. 그러면 what a kind girl she is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주는 거야. 아, 그녀는 정말 친절한 소녀구나. 5번 볼까요? 자, generous가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관대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의미 몰랐던 친구도 적으시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그는 매우 마음이 넓은 남자이다. 우리 그렇지요. What 나와주고요. generous 형용사입니다. boy 명사지요. 그리고 주어동사. What a generous boy he is. 6번 볼까요? 자, 그것은 매우 재밌는 게임이다. What 나와주고요. 어나 언이 붙어줘야 되는데 뒤에 붙어주는 형용사가 interesting. 모음 발음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그치, 언을 써주는 거야. What an interesting game it is.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는 언 써주는 거좀 주의해 주시고요. 8번 볼까요? 그들은 매우 훌륭한 농구 선수들이다라는 건데요. 자, what 나와주고요. 복수명사 나오기 때문에 어나어는 붙으면 안 되고, 우리 good. 뭐예요? 형용사 나와준 다음에 농구 선수들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they야 붙여주면 되겠죠. What good basketball players they are. 됐죠? 그들은 정말 훌륭한 농구 선수들이구나. B번 갑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같아요. 결국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명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명사를 필요로 하고요. 어수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암기하셔야 돼요. 왓이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어나

on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정말 큰 집이구나. what 먼저 나와주고요. 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큰 형용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명사, 집이에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요. What a big house this is. 3번 볼까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구나. 역시 what이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정원을 얘기하니까 어가 붙어줍니다. 아름다운,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가 그 다음에 나와주고요. 강조되는 명사 바로 garden, 정원이지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What a beautiful garden it is. 됐죠? 자, 4번 볼까요? 정말 좋은 날씨구나. what 다음에 강조되는 명사 weather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로 기본적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a noun 없이 바로 형용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weather 그리고 주어 동사예요. What nice weather it is. 바로 4번의 정답이었고 5번 갑니다. 그는 정말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 가지고 있는 비싼 자동차를 강조해 주는 거지요. what 나와주고요. 우리 하나의 자동차니까 어나 언을 필요로 하는데 뒤에 붙어주는 우리 형용사가 expensive 모음 발음 시작하죠. 그러니까 언을 필요로 하네요. 그다음에 형용사 나와주고요.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What an expensive car he has. 됐나요? 5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대한 감탄. 명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라고 얘기했죠. How는요, 정말 뭐뭐하구나, 참 뭐뭐하구나,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 별표해 주고요. 그러면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은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주어 동사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선생님 이것도 앞잡다 갖고 how는 형부 주동이다.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ow big the apple is? 그 사과는 정말 크구나. 여기는 big, 뭐야? 형용사가 사용된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되겠고요. how, 형용사, 주어 동사죠. 됐죠? 그 다음에 how fast the boys can run? 그 남자애들은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구나. 여기는 빨리, 빠르게, fast라는 단어가 부사로 활용되고 있는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How fast, how 다음에 부사 나와주고요. The boys can run. 주어, 동사가 연결된 거예요. 그 남자애들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구나. 했죠? How, 형부 주동. 아까 what 같은 경우는 what의 형용 주동. 우리 감탄문은 what 이용하는 것과 how를 이용하는 것. 딱두 종류이기 때문에. 자,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뭘 강조하는지, 이걸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다음 문장을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형용사나 부사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large. 뭐야? 형용사가 나와준 거죠. 그치요? 큰. 원래 주어진 문장은 이 방은 매우 크다. 이건데요. 우리는 how larg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평범 문장에 very, really, so 이런 것들은 감탄문의 정답을 써줄 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정답이 주어, 동사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가려고 쳐져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나와줄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주어, 동사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것이 더 안전한 정답이에요. 3번 봅니다. 그 시험은 매우 쉬웠다라는 건데요. 여기는 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easy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how easy the test was. 주어 동사 나와줍니다. 그 시험은 정말 쉬웠구나. 그다음에 4번은요. 일단 dish란 단어가 접시란 의미 외에도 요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요. 이 요리가 매우 맛있다, 맛있는이라는 delicious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 바꿔주면 되겠지요. How delicious. 주어, this dish. 동사, is예요. 됐죠? 아, 이 음식은, 이 요리는 정말 맛있구나. 그 다음에, she gets up very early. 그녀는 일어난다. 매우 일찍. early라는, 그렇죠?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 early she gets up. 이런 식으로, early가 강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얘는 how 다음에 나와주는 거야. 여기는 이른이 아니라 일찍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early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거죠. How early she gets up. 그녀는 정말 일찍 일어나는구나. 됐죠? 7번 볼까요? 그 고양이는 매우 귀엽다. 귀여운 이라는 의미의 cute. 형용사를 강조해줘야 되겠네요. 결국,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문제 나와준다면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형용사나 부사를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cute,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how cute, 주어 the cat, 동사 is예요. 그 고양이는 정말 귀엽구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B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과거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결국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우리 문제를 나와줬죠.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준다.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인 포인트를,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소녀는 정말 용감했구나. 여기는 그렇죠. 용감한 brave라는 형용사가 나와주는 감탄문이 되겠고, how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지. How brave. How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입니다. How brave the boy was. 됐죠? 3번 볼까요? 이 꽃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자, 여기는 그러네.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beautiful를 강조해주는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되겠고요. How beautiful.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군가요? These flowers. 이 꽃들. 그 다음에, 그래요. 동사는 are가 나와주는 거예요. How beautiful these flowers are. 이런 식으로 how, 형용사, 주어, 동사. 문장의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별이 정말 밝게 빛나는구나. 요번에는 밝게, brightly라는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 되는 거고, how brightly,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군가요? The stars. 그 다음에 빛난다, shine이라는 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How brightly the stars shine. 4번의 정답이었고, 5번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빠르게, fast를 강조하는 감탄문입니다. How fast 나와주고요. 자, 그런데 시간. 주어예요, time. 그리고 우리 go by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가다, 흘러가다를 얘기할 때그 흘러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고, 여기는 time이란 주어에 맞게 현재형 만들어주기 위해 goes가 된 거죠. 그러니까 how fast time goes by. 바로 5번의 정답이에요. 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감탄문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슬픈, sad. 형용사를 강조합니다. 뭘 이용한 감탄문?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How sad? 주어, the movie. 동사, was. How sad the movie was. 아, 그 영화는 정말 슬펐구나. 반면에, 자, 두 번째 문장은요. It was a sad movie. 자, 그것은 슬픈 영화였다. 영화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죠? 명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은 바로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what a sad movie it was 이런 식으로 what 나와주고요. 하나의 영화니까 어가 붙었죠. 슬픈이라는 형용사 나와주고요. 명사, 주어동사, what의 형용주동 이런 식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뭘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 how를 이용하는 감탄문을 써줘야 될지, 아니면 what을 이용하는 감탄문을 써줘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치요? 자, 우리 워크북에는 또 다른 이용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워크북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관련 단어를 사용하여 바르게 영작하는 건데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일단은 평범한 문장으로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She looks really happy.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look 다음에 happy라는 형용사가 왔죠, 여러분들.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와줄 때,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뭐뭐해 보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이거를 감탄문으로, 자, 뭐야?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 happy she looks. 됐죠? how 형용사 주어동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그녀는 정말 느리게 걷는구나. 느리게, slowly라는 부사를 강조하는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 slowly, 그 다음에 그녀가

했다. 비동사율이 과거형을 필요로 하지요. The movie가 주어니까 과거형은 그렇죠. was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how boring the movie was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boring이라는 지루한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감탄문이 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주어 나와주고 그러네 비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여기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나와주고 how boring the movie was 이런 식으로 그 영화는 정말 지루했구나. 라는 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풀이로 함께 합니다.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고 하느라 고생하셨고,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인 은혜쌤이 왔어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뭔가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급에서 회의, 토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 우리 반은 그렇게 회의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우리 반에서 진짜 있었던 일 같다.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45번부터 60번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 이어서 볼 텐데요. 그 전에 퀴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토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마련한다. 정답은 X였습니다. 의견을 마련해야지 그 다음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건데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X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7쪽이고요. 의견 나누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과정은 가장 처음에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그럼 각자 의견을 마련합시다. 의견이나 근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고 이제 드디어 그 마련한 의견, 근거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그 절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1, 사회를 보는 친구였죠?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 봅시다 하면서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켰어요. 가르친다 아니에요. 가리킨다. 손으로 하는 건. 가르치는 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고요. 가리킨다. 친구 3.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무엇이 중요하대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 나오겠죠.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그리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이것은 평상시에 꼭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죠. 예의를 지키고 항상 어른들한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말을 잘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마음을 다친답니다.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4를 가리킨다. 친구 4 지난 시간에 토의 주제가 뭐였죠? 필통 만지면서 막 집중을 안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번에는 집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의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웃으면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국어에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든 아니면 주장하는 글을 쓰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요라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네요. 그렇죠? 친구 4가 토의 주제도 몰랐었고 뭐 그냥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는 태도는 하는데도 끝까지 존댓말을 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1이 손을 들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네요. 사회를 보는 친구도 학급의 구성원이니까 의견을 낼수 있죠.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네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또 발언권을 주는 역할도 해야죠. 사회자니까.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킨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냥 툭툭 치면서 난 장난이야 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장난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툭툭 치는 행동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친구를 배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주제랑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또 친구 사예요. 전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친구 1,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또 한번 참으면서 말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말해주겠니? 하니까 친구 3이 얘기합니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드디어 폭발했나요?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모둠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가 제목이 이해가 되죠.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뭔가 둘 이상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바람직하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긴 하죠.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45번.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친구 3의 의견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친구 3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의견을 말해보자고 했을 때,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왜냐하면 뒤에 근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친구 3의 의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네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니까,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46번. 친구 4가 기억을 말할 때 부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긴 했는데, 자, 기억에서 부족한 점 찾아봅시다. 웃으며. 뭐 장난식으로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의견을 낼 때는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친구들도 아, 맞아요.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할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친구의 의견에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뭐예요? 그렇죠. 5번에 있죠.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친구 사는 의견 존중하지 않아요라고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5번에 있죠. 뭐 목소리가 어떤지는 우리 알수 없었고요. 말을 가로챘는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을 통해서는 알수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47번입니다. 친구 2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니은 여기 밑줄이 쳐 있는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공감을 먼저 하고 저는 장난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의견이죠, 의견?

그럼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까닭이 선생님 방금 괄호 친 부분이 되겠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서. 장난 삼아서 툭툭 치는 거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불편할 수도 있죠. 48번 문제입니다. 친구 4의 디귿과 같은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 자, 친구 4의 디귿. 이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뜬금없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했잖아요.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모두 친구를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뜬금없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3번까지 읽어보면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뜬금없다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가는 것은 이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이 친구 3의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의견을 이제 나눈 다음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냈으니까 나온 의견으로 포함해서 모아봅시다.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네 가지 의견이 나왔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데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키면서 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을 모을 때 이것은 좀 빼야 하지 않을까요? 빼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의견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면서 점점점 한건 뭐예요? 말이 아직 끝나고 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친구 4 참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낸 의견에 뭔가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면서 말을 한 거예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 1, 굉장히 난처하겠죠.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의견 결정하기 단계로 온 거예요. 자,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켰어요. 말하겠죠?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타당하죠? 툭툭 치는 장난도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친해져야 존중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맛집 찾아가기는 의견을 모으는데 포함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친구 4, 말을 끊으며 또 친구 4야?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3,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하나요? 하면서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불협화음 그 자체네요. 자, 그럼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토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 가지수를 세어봤을 때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아마 한 가지가 알맞지 않은 게 되겠죠.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있었고요.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토의에서 나오는 의견이 맞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 답으로 고른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가 돼서 친구들이 이거 정하지 말자고 했었잖아. 하지만
토의에서 나온 의견이잖아요, 여러분. 나온 의견이 맞기는 해요. 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도 있었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있었나요? 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50번입니다. 친구 3이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그 까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했죠. 그 이유,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맞습니다. 51번이에요. 토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던 까닭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의견이 결과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로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의 의견이 모두 같아서, 일단 3번은 아닌 거 알겠죠? 모두 같지 않았으니까. 그럼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저 자기 생각만 우겨서였죠. 이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의견이 막 너무 많지는 않았어요. 4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면 막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학급에서 토의를 해봤겠지만 4가지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우겨서 결정되지 못했죠. 시간 안에. 52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친구 4가 협력하며 토의하기에서 부족했던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두 가지 이상 많이도 쓸수 있을 것 같죠? 친구 4가 토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지? 자,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말은 존댓말은 하기는 했어요. 토의 주제를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유, 근거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이유도 되지 않은 채 친구가 자신의 의견에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을 끊으면서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을 보고서 부족했던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적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죠.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가자 이런 거니까.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우기고 있지요. 그리고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토의 주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이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 적으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친구 4의 행동에 대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면서 토의하는 방법, 우리 계속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자료는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여러분. 공익 광고. 자, 공익 광고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어떤 사회 변화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보니까 반반 나뉘었어요, 그림이.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손으로 여기 왼쪽에는 농구공을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연탄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보니까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 외에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 왼쪽에는 여가 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죠. 농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연탄 봉사를 하네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공익 광고의 목적. 이런 광고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것이죠. 행사의 목적과 정보를 알리려고
어떤 행사에 대한 설명 아니었어요.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려고 뭔가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한 건가요? 그건 공익 광고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고. 이것이 공익 광고의 목적이에요.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 광고니까 행동 변화, 우리 여가 시간에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54번.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1, 2, 3, 4, 5 읽어보면서 뭐였어요?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연탄을 나르는 그런 봉사활동을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고 하자라는 거였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55번입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알수 있는 잘하자는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아니죠. 에너지 절약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분리수거도 아니고요.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없었어요. 다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이것이 바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그 남은 반은 봉사활동을 하자. 왜? 다른 사람과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다가 정답이고요. 56번. 이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를 할 때, 토의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익 광고를 보고 나서 토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얘기할 수 있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왜 나눔이 필요할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 관련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눔이라는 것이 꼭 연탄 봉사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나누는 거 좋은데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할수 있는 나눔은 뭐가 있지? 얘기해 볼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나눔을 베풀면 좋을까? 얘기할 수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은 무엇인가? 이 나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그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따라서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에요. 어떤 환경,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익 광고가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보니까 역시 형식이 무슨 일보, 날짜 있는 거 보니까 기사문인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 군을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두 번째인데 이 어린이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 봐요. 자,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신문에 실렸는지 봅시다.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저큰 따옴표로 한거 보니까 이 오리온 진이란 친구가 말한 것을 적은 것이겠죠?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제로 이걸 해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까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될 만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죠, 설명이.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대단한 업적이네요.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와, 보통 인물이 아닌걸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대단한데, 그 상금을 또 다시 기부를 했어요.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를 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대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오리오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멋진 친구군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57번입니다. 오리온 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1.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절 캠페인 진행했다.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렇죠. 우승했고 그 상금을 또 장난감으로 기부했다. 이런 것도 기억나네요. 공동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한다. 아니에요. 개인보다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친구죠. 반대로 되어 있었죠.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잖아요. 친절을 강요하면 모두 친절해진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친절은.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뒤에만 너무 성격 급하게 막, 모두 친절해진다? 좋아, 좋아.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죠. 이 친구에 대한 설명 다 맞는데 3번과 4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네요. 58번입니다. 오리온 진이 2년간 진행한 캠페인의 목표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캠페인 에 대한 글을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이 캠페인을 왜 했을까?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찾으셨나요? 목표 무엇이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둘러라는 단어 선생님은 배고프니까 서둘러서 밥을 먹자, 서둘러서 놀러 가자 이런 문장에서만 익숙한 단어였는데 또 나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친절을 베풀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뭐 우리에게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친구군요. 그래서 캠페인의 목표는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에요. 오리온 진의 나눔의 시작이 된 일에 동그라미 표하시오인데요. 아,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를 합니다. 같이 어느 부분이 헷갈렸을지 살펴볼게요. 나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더 헷갈린 거예요. 시작이 되는 일이 뭘까?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일. 이거 맞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뭐 나눈 일도 뭐 맞지 않나요? 나눠가지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눔의 시작은 아니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어서 기사가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른 내용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 이것이 나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둘다 맞는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나눔의 시작.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받은 상금을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친절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다. 이런 흐름도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오리온 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다음에 주제로 토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쓸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내용,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내용을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주제로 토의를 한대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온진 학생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예시로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학급에서,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나눔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눔의 방법이죠. 준비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답니다.
자, 오늘 60번 문제까지 이렇게 잘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가 무엇이냐면요. 협력하며 토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OX 이유까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재밌는 공부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약속해요.

0: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구계가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요. 그 중에서 직권의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직권에서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층의 이름은 가장 바깥 껍질인 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이 지각이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 것 같네요. 지각은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라고 답하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잘 복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무엇이 있고, 또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우리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광물은 광물인데 암석을 이루는 주가 되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광물이라고 부르냐면요. 조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암이라는 뜻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광물은 무엇이냐면요. 암석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이 암석은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 중에서도 암석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 즉,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각을 이루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광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밝은 광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그림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석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광물은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우리가 무색 투명한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진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석도 밝은 색깔, 그리고 석

석영도 밝은 색깔이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광물은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색 광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건 휘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흑은모, 각섬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휘석, 흑은모, 각섬석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흑은모의 경우는요, 판 모양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어두운 색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흑은모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많은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광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의 특성들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나뉩니다. 우리가 밝은색 광물 중에서요, 이렇게 육각기둥의 무색 투명한 광물을 석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데 우리가 모양이 좀 다르죠.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가진 무색 투명한 광물을 우리는 방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해석은 뒤에 있다가 염산고와 반응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흰색과 분홍색을 띠며 조한 광물 중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던 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광물 중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흑은모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어떤 광물이냐면요, 각섬석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녹색은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멘틀에 많은 암석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했는데, 이 감남암에는요, 바로 이 감남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물의 색이 다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의 색이 같을 때또 분류해 볼수 있는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요, 좋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좋은판에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 이 세 광물이요, 보기에 어떠한 색깔로 보이나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광물을 좋은판에 긁으면 이렇게 광물 가루의 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지금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흑은모는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철석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좋은 색이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이 광물들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판에 좋은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흑은모고, 우리가 좋은판에 무슨 색? 적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철석,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철석이구나. 그럼 이세 광물을 좋은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서도 세 광물이 있습니다. ABC 세 광물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광물 다 보기에는 노란색 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광물은 노란색 좋은색을, B 광물은 녹흑색의 좋은 색을, C 광물은 검은색의 좋은 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광물의 색은 모두 다 노랑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의 좋은 색은 노랑색. 우리 금, 아무리 이렇게 부셔도 노랑색을 띨 수밖에 없겠죠? 황동석은요, 좋은 색이 녹흑색이래요. 그리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 ABC 광물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노란색, 그리고 좋은 색또 노랑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랑색이지만, 우리가 좋은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B는 황동석.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났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굳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암과 심성암의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에요. 그런데,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대기와 만나서 아주 급작스럽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성암은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그마방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산암은 선생님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은요, 선생님이 아까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성암의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반려암과 화강암은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화강암 그림 보시면은 검은 점, 흰 점, 분홍색 점,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또

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갈라볼게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색깔이 어떤가요? 매우 어둡죠? 그런데 유문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 색 광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유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 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무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층한층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보여요?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 석회질 물질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암석입니다.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과 무엇을 열과 압력을 받거나 혹은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였대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무슨 암이에요? 변성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암에도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암석, 그러니까 변성암이 되기 전에 암석이 있겠죠? 이 암석에 알갱이 알갱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성암이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떻게

이 압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그 방향과 반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줄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이 줄무늬가 나뭇잎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은 것과 같다 해서 나뭇잎 낙엽할 때 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을 써가지고 엽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엽리는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성하면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엽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이에요. 즉, 광물이 결정을 다시 만든다라는 뜻에서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성암 역시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의 분류고요. 우리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혹은 열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암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리고 밝은색 암석이었습니다. 이 화강암이 변성작용, 즉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여기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이런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암은 염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변성암 중 하나예요. 자, 이암입니다. 이암은 퇴적암이었고요. 진흙이 퇴적되었었죠. 이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으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편암 역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지금 줄무늬 보이거든요. 편암 역시 염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 중 하나예요. 그런데 편암이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한번더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모래가 퇴적되어서 굳어졌던 사암입니다. 사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무슨 암이?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석회암 보면요, 석회암 역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대리암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규암이랑 대리암은 왜 염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규암이나 대리암은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염리가 뚜렷하지 않은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염리라는 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눌려서 줄무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어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조암강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장석이었어요. 밝은 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 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암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변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에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우리가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강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6강은요, 또 주장하는 글을 한편볼 건데, 오늘은 좀 선생님이 욕심을 좀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 해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응원합니다. 출발!

네,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응? 교재에 있는 그 글하고 좀 다른데? 뭔가 허전한데? 이런 친구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요. 여기 번호도 없고요. 네, 그냥 날것의 글 그대로예요.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이거 주장하는 글이죠. 예, 그런데 교재랑 조금 다른 이유는요. 이거예요. 원래 이 교재를 보면 워낙 이 교재가 친절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단 기호도 넣어주고 뭐몇 문단이야 그것도 다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도 막 여기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는 그런 친절한 글보다는 친절하게 해석되어 있는 글보다는 날것의 글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이 예,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이 글이 너무 길지 않고 딱 적당하게 예, 짧은 글이라서 여러분하고 문해력 기르는데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좀더 그 도움 없이 여러분이 뭐 선생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짜임을 파헤쳐보는 분석해보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날것의 글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일단 여기 들여쓰기 돼 있죠? 들여쓰기 돼 있다는 건 뭐다? 문단이 시작하고 있다. 시작된 문단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이제 교재에 친절하게 일이라고 써 있는 거 없어도 여러분이 아, 이거 첫 번째 문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교재 보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볼수 있어. 교재 그냥 딱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교재에는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이 되겠죠? 네, 서론 부분 되겠고 첫 번째 문단이 되겠죠? 여기 들여쓰기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구나. 네, 교재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고 했죠? 서론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여기죠. 네.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자, 문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추장이 따라온다. 찾아봐요.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지. 자, 지금은 교재 안 보기. 예, 날것의 글 그대로 그냥 보기.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서론. 자, 이 서론의 중심 내용 볼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피라미드 내가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여러분, 이 중심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각 문단에는요, 잊지 마. 각 문단에는 반드시 중심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중심 내용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대로 쓰기만 해도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될 수가 있어요. 신기해.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이글 전체를 꽉 줄여서 요약본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중심 내용 특히 잘 보세요. 자, 그다음 이유가 나와야겠죠? 두 번째 문단 여기 비어 있어. 두 번째 문단 또 비어 있어. 세 번째 문단.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 그럼 이제 근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경제일간지의 최땡땡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쓰는 것보다,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대요. 예. 이거 선생님이, 기사도 읽은 거 기억나요?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 여기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자판 뭐예요? 이거 타이핑 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손글씨 쓰는 게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실제로 만든대요. 이걸 이 기자가 취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1문단은 중심 내용을 주장을 가져와서 쫙 썼어요. 여기는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일까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거 이유죠. 자, 중심 내용 이유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이유 나갑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대요. 보나마나. 여기 중심 내용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돼서, 여기 보면 학습 능력, 이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교재 안 보고요. 날것의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짜임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 나가고 있고요. 중심 내용까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 찾아내고 있어요. 이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낸 중심 내용들을 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쭉 순서대로 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된다고. 요점 정리가 된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근거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2020년에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근거 나오죠? 자,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몰입과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앞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근거도 연구 결과. 네, 여기 근거도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3문단 썼지만 여기 4문단을 안 썼으니까. 네. 4문단. 중심 내용 어디서 찾으면 될까? 아까처럼 이유에서 또 찾으면 되겠죠.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섯 번째 문단.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넷째가 없어. 이거 뭐야?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이죠. 자, 이 결론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요약하고 강조한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을 다 한번 이어볼게요. 자, 눈이

아플 수 있어요. 천천히 넘길게요. 자,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요약해 보시오.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서술형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글을 전부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만 모아 모아 모으면 된다고 했죠? 말을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들며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끝.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이 이 글의 짜임을 보고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새와 그다음에 요약하는 방법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가져왔으니까 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있고 우리가 맨 글을, 날것의 글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구나.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손으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 정리가 되죠? 네,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예, 첫째, 둘째, 셋째에 예,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다 찾아냈고, 요걸 잘만 사용하면, 네. 중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도 만들 수가 있다. 예, 이게 진짜 재미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원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지?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아까 한번 읽어봤죠? 이게 이렇게 번호까지 교재에는 친절하게 다 붙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없어도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1, 2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죠? 여기 서론 부분. 자, 다시 정리해요. 서론 부분 무엇이 나온다? 문제 상황과 주장 부분이 나온다. 자, 아까 예, 요 부분은 문제 상황이었고요. 또이 부분은 무엇이었다? 네. 네, 주장의 부분이다. 예,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치?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주장도 여기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뭐다? 본론이다. 자, 본론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이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네. 근거가 들어간다. 어렵지 않죠? 자꾸 반복해서 해보니까, 아, 나 이거 알아. 이제 그럴 것 같아. 이제 식은 죽 먹기야. 자, 자판은 키보드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사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 뇌의, 그 뭐야, 연결. 뇌의 연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손글씨 쓰는 거하고 이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이 뇌의 연결에 좀더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진다 이 말이죠. 어디에 더, 그 도움이 되는 것이 뇌 죄송해요. 뇌의 연결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은 손글씨 쓰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냐 알고 봤더니 손글씨 쓰는 것이 훨씬 더이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손글씨 쓸 때요. 예를 들어서 각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 있는 기억 한번 보세요. 똑같이 기억이죠. 그런데 생김새가 달라요. 그치? 우리가 손글씨를 쓸때 똑같은 기억을 써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응?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자판으로 각 썼어. 그러면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 누구야? 컴퓨터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린 두드리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글씨 쓰는 것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야,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기의 좋은 점을 소개하기 위해, 공책과 필기구의 종류를 비교하기 위해, 글 쓰는 방법을 단계별로 가르치기 위해,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함을 설득하기 위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뭐다? 남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아니죠. 자,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준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자판을 칠 때보다 뇌의 연결성을 덜 정교하게 만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손으로 글씨 쓸 때도 보세요. 크게 써야 할 때가 있고, 그치? 아주 작게 써야 할 때가 있고, 응? 또, 진하게 써야 할 때가 있고, 흐리게 써야 할 때도 있고. 똑같은 리을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 길쭉하게 쓰느냐, 넓직하게, 응, 가로로 길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준다. 자, 글씨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하나하나 낱자, 글자를 쓸 때와 글을 쓸때또 다르죠. 글은 또 조직을 또 해야 돼.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 막 이렇게 썼다가, 아니, 아니야, 지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메모했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바빠야 뇌가 좋아진다는 거야. 손이 바빠야. 여러분, 연필 쥐고 있어요, 지금? 연필 쥐어. 빨리. 연필 쥐어야 돼. 이걸 보고서도 연필을 놓고 있단 말이야? 보세요. 아,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문단 일은 서론이고. 아유, 이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다. 그죠? 예. 문단 일은 본론이고요. 글쓴이의 주장과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해야 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다. 아주 창의적인, 예. 창의적인, 뭐랄까, 유인하고 있는 오답이죠. 네. 네. 내가 답이야. 이리 와. 막 유인하고 있지만, 네. 하나도 답 같지가 않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자판을 치는 속도를 높인다. 노트북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록한다. 수업 시간에 공책에 손으로 필기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빠른 생각의 그 속도에 맞춰 휴대전화에 기억할 내용을 기록한다. 뭘까요? 이 글쓴이의 주장과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요거죠? 요거 4번. 수업 시간에 공책에 손으로 필기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또 얘기했나요? 선생님 항상, 강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손에 연필 쥐어라. 그리고 줄 그을 때 있으면 그어라. 동그라미, 별표, 여긴 네모, 자꾸 해라. 그래야 글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만 보면 글은 그냥 평면에 있는, 종이에 있는 그냥 점들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네모하고, 별표 하고, 여기다가 화살표 딱 끌어당겨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거 메모해 놓고, 이게 공부예요. 이러다 보면 기억하는데도 좋고요.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복습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눈으로 갑자기 탁 금방 보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기를 잘하세요. 자,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기억력까지? 손으로 글을 쓴 것뿐인데 기억력까지? 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자, 이건 지금 이유잖아요. 그죠? 이제 인터뷰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계속 이유 근거 써주고 있죠? 글의 짜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저요! 이런 친구 있을 거야. 그치?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해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는 에이 설마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물론 전문가 인터뷰겠지, 그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신뢰감이 확 생기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와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써줘야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 저는 자꾸 공부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밥 먹고 와서 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러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하게 하려면 무엇이 바빠야 된다? 손이 바빠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지? 꿀팁. 저 맨날 기억력이 없어서 고민인데, 아, 손이 바빠야 되는구나. 예, 꿀팁이죠. 손으로 글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잉? 원? 진짜요? 아니, 기억력도 고마운데. 아니, 스트레스까지 해준다고요? 손으로 글을 쓰면요. 자, 2020년에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 객관적인 자료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놀랍게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왜 있잖아. 색칠하기. 그죠? 이런 문화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색칠하기요? 저학년 애들이 하는 그 색칠하기요? 어른들도 색을 칠한대요. 근데 약간 그 아주 아주 그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있죠. 아주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려진 그림. 그것만 따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이걸 색연필로 색을 칠한대. 근데 이 색연필도 우리가 보통 뭐 12색 색연필, 인연 색연필이 아니고 연필깎이로 깎아서 사용하는 그 색연필 있죠. 예. 그런 걸로 아주 섬세하게. 근데 이걸 언제 다 색칠해? 이게 아니라, 무아지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또 하시는 분도 선생님 봤어요. 예, 정말 예쁘게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손으로 글을 쓸 때의 이 몰입. 아무 생각 없어. 이것만 하는 거야. 예, 몰입하고요. 이 반복적인 움직임. 이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예, 완화시킨대요. 예, 감소시킨다 이 말이죠. 아, 진짜?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글을 그대로 베껴.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몰입하는 거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생각만 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걱정했던 그 불안 요소들이 사라지고 없대요. 이런 것이 아닐까?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죠. 자,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네,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자, 단순히 글자 쓰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 사고력과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자,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연필을 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대화하지요. 편지를 안 써. 이걸로 대화하지요. 그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답안지 제출하고 이럴 때,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안지 제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죠? 쓰지 않아.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잊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글을 쓸때 좋은 점들이 이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세 가지나 지금 여기 주장하는 글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손으로 글을 써보자. 좋은 점이 많다. 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손글씨는 중요하지 않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는 관련이 없다. 자, 공부할 때에는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그 내용을 기억하기에 더 좋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0년 국내 땡땡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쓸때 스트레스가

0: 감소했다. 거기 뭐 완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아, 선생님은 생각해보니까 손으로 글자를 쓰고 있네. 내가 좋다. 여러분도 연필 꼭 놓지 말고 손으로 꼭 쥐고, 아까 얘기했죠? 손이 바빠야 해요. 그래야 평면에 있는 이 점들이 내 앞으로 쑥 올라와서 입체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자, 기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뭘까요?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이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보다 더 오래 기억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일까요? 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뭐,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 네. 실제로 연구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 뭐, 이런 거. 네. 예, 어쨌든 이 손글씨 쓰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점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이럴 때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해요. 뭐냐면 왜 그런 사람 있죠? 손글씨를 썼는데 정말 예뻐. 와, 이거 컴퓨터로 인쇄되어 나온 건가? 인쇄기로 뜨뜨뜨뜨 해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예쁘게 또 정교하게 쓴 손글씨가 가끔 보여요. 그럴 때 보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예, 그 순간만큼은 걱정거리가 없죠. 여기 이거 보느라고 몰입해서 보느라고,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문단 4에서 제시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그 출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바빠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단 4를 보세요. 짜자자자 봤어요? 예. 자, 문단 4를 보시고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유는 아니겠지, 일단. 그 이유 뒤에 나와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 출처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출처가 있어야, 아, 이게 객관적인 자료구나. 알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그 출처가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근거, 인용, 주장, 서론, 본론, 결론. 아, 이거 또 얘기한다, 그지? 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 근거 자료. 어떤 자료? 객관적인 근거 자료. 자, 주장하는 글에 이것에는, 글을 쓴 목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왜이글 쓰는지, 내 주장은 뭔지 분명하게 밝히는 곳은 결론? 너무 늦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본론? 아니. 예, 여기는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서론. 결론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이 뭔지 맞춰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 한자 그대로 인. 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 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빈 곳을 채워서 주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것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많은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데.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뭐 손글씨 쓰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다 다를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 선생님. 게시판에 이거 하면 좋다고? 알고 싶어. 꼭 예, 여러분의 지식을 나눠주세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죠. 오늘의 구원 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는 14번과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14번, 16번 두 문제가 전부 다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뭐였습니까?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 안에서 무게중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각선 그리면서 삼각형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지난 시간의 포커스는 삼각형에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리면서 위아래에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4번과 16번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지만 그 안에서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알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문제에 이어서 13번 문제 볼 겁니다. 이 그림도요,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굳이 고르지 않은 이유는 대각선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치? 저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 눈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안 그려져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려져 있었으니까 좀 쉽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점 M은 각각 선분의 중점이다. 그리고 O는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PQ의 길이가 2cm일 때 MN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셨다면 여기 있는 선분 AM이 중선이구나라는 건 바로 중점 M 때문에 눈에 보였을 거예요. 괜찮죠? 또 여기 있는 O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요. 아, O도 선분 AC의 중점이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BO도 중선이에요. 자, 중선과 중선이 만나는 점이 P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이 뭐다?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P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로 쪼개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도 여기 있는 선분 AN이 중선이고요. 여기 있는 선분 OD가 중선이니까 Q라는 점이 중선들의 교점 무게중심이 될 것이고 네가 2대 1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라는 길이의 비가 그냥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길이마저 똑같아져요. 왜 그래? O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OB와 OD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 여기도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니까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길이마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 2대 1이 여기 있는 2대 1과 똑같고 그렇다면 2.5가 선분 PQ의 중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cm, 1cm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2cm, 2cm라고 실제 길이를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 알아낸 거 쓰고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현재 네가 2cm, 너는 1cm, 너 1cm, 여기 있는 QD 2cm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었겠죠. 괜찮니? 이제는 관심을 이 아래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 삼각형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너 중점,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점에서 아래 있는 이 삼각형과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점이 중점이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생각해보면, 너도 중점, 너도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 연결했어요. 그럼 얘도 중점이 될 거예요. 가운데 길이의 비가 1대1, 1대1 하고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너 평행이면서 3cm의 절반하고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점 중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가 2분의 3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2분의 3cm야라는 얘기 해야 될 것이고, 그두 개를 더하면 3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됐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 실은 이렇게 풀면 어려운 거야. 근데 선생님이지 아래쪽에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이 되면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삼각형이 역시나 숨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죠? 선생님, 그럼 이 문제 답을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답을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분 PQ의 길이가 2cm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AP 대 PM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AQ 대 QN이 2대 1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긴것대 짧은 게 2대 1, 긴것대 짧은 게 2대 1, 너네들은 평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긴거대 전체가 PQ 대 MN이야라는 얘기 할수 있죠. 즉,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MN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3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요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만 본다. 그래서 2대 1이니까 긴것대 전체가 2대 3, 그럼 PQ 대 MN도 2대 3. 그래서 MN은 3cm. 이게 정답. 하지만 다른 생각 충분히 할수 있더라. 어떤 생각? 2대 1대 1대 2가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3에 대해서 너 절반, 그러니까 너 2분의 3만큼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이 선분들이 길이의 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 사변형에서 대각선 그려가지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위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 무게중심들을 찾아내가지고 연결했다면 일정하게 길이의 비가 나타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지? 요 얘기들까지 우리 좀 깊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14번. 자,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정보가 삼각형 PBM의 넓이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전체 사각형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뭐다? 대각선 AC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눈에 좀 바로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세요? 그래, 아직도 안 보인다면 요렇게도 선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더. 그럼 어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저 6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는 생각해야겠죠. 이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선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삼각형이 전체 평행사변형이랑 무슨 관계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대각선을 그려내고 아래쪽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CP를 연결한다면, 아,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겠죠. 시작은 어딥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AC를 긋는 게 시작입니다.

괜찮니? 자, 그렇다면 이 넓이가 3이에요.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의 6배, 6배, 18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와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의 2배, 36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선 AC와 CP의 연장선, 요게 그려져 있다면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다. 저 선이 없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대각선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나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 그려져 있죠. 됐니?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아,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선분 CP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무게중심이 쪼개놓은 6개의 삼각형 중에 2개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요게 눈에 보이면요, 실은 해결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천천히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선분 그려서 6개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했으니까 한 조각이 1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두 개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요. 당연히 20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그 정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죠. 됐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요 전에 주어져 있었던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에 관한 문제였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사각형 모양에 관련된 문제였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영역을 6개로 쪼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됐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6번 문제 보자. 자, 역시 여기 있는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각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지? 자, 대각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렇게 대각선 그렸을 때 전부 다 지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우선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각선 BD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대각선이 그려진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의 삼각형에만 집중해 본다면 무게중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니? 자,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D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DF, 너는 중선이다. 삼각형 DBC의 중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요, 역시나 G가 중점이니까 B라는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BG, 너도 중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Q가 그냥 Q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무게중심으로 보여야죠. 그렇다면 색깔 칠해진 영역 중에 일부분,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자 이렇게 빗금 칠해진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한 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구나. 아래쪽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연장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연장선 그렸다면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 중에서 두 조각이 해당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빗금칠해진 부분의 절반, 또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이 위쪽에 빗금칠해진 부분의 넓이. 아,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각선 BD에 의해서, 대각선 BD에 의해서 요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위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3분의 1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야 라는 생각 한다면, 이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바로 계산되어지겠죠. 그래서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반대쪽 대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자, A와 C를 지금 연결하는 대각선을 생각할 겁니다. 자, A와 C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릴 때 많은 친구들이요, 그다지 고민 없이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A와 C를 연결했을 때 PQ를 정말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요, 그거 따져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각선 BD와 대각선 AC를 동시에 그려놓고 봤을 때이 만나는 교점이 O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 O라는 점이 선분 BD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지금 너 P라는 점이 BH가 중선, DE가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 될 거고, 당연히 이 P라는 무게중심이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괜찮니? 다시 한번 뭐라고? 나는 이 AO가 아직 P라는 점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ED와 BH만 놓고 봤을 때 P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돼. 아, AO가 P를 지나가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각선 AC를 연결하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풀이를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리는 게 우리 이제 좀 쉬운 방법이었다면,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C까지 선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생각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여기 있는 P와 여기 있는 Q가 AP 대 PQ 대 QC가 1대 1대 1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이거는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야. 아까 우리 처음에 문제 풀때 어땠어? 대각선 그려지고, 대각선 그려지면, 이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 1, 2대 1, 2대 1대 1대 2 하고 쓰여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1대 1대 1이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때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과,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이 전부 다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데 높이마저 동일한 삼각형이야. 너랑 너랑 너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아,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래쪽 삼각형 ABC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영역,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만큼이 또 색깔 칠해진 영역.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3분의 1만큼이 저 사각형 PB, BPDQ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16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래, 지금 이게 더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풀이가. 하지만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대각선 그려봐야 어차피

PQC 다 이어질 거고, 길이가 똑같아, 3분의 1만큼이네. 아, 전체적으로 48에다 3분의 1 곱하면 답이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BD라는 대각선 그려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간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죠. 자, AP 대 PQ 대 QC 1대1대1 다 길이 똑같아집니다. 왜냐? 요 가운데 있는 중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1대1대2로 나누어졌었는데 여기 있는 길이들이 다 똑같아지면서 2대2대2, 즉 1대1대1이 된다. 길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갔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개념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복습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넘어가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시험에 가깝게 함정들이 파여져 있고 조금 비틀어 놓은 형태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닮음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DE와 BC가 평행이다. 그랬을 때 X의 값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닮음이다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가 이미지로 형상화 시켰던 게 뭐였습니까? 긴것대 전체는 긴것대 전체 이거 성립해.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또 아니면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거야. 요런 얘기 했었죠. 그치? 이 중에 편한 거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각각 도막도막 나 있는 그 부분의 길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긴것대 짧은 게긴것대 짧은 거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EX 플러스 2대 3이라는 것이 OX 마이너스 2대 4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내항의 곱 생각할게요. 15x 마이너스 6.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8 하고 쓸수 있겠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7x가 14. x 값이 2더라라고 x 값 구해지죠. x의 값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니? 선생님, 근데 이게 정말 긴거대 전체, 긴거대 전체로 식 세워도 해결됩니까? 돼요. 그치? 자, 그래서 EX 플러스 2 대 EX 플러스 5라고 식을 써서 비례식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요, 식이 내항과 외항에서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친구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식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긴 되지만 식을 계산하는 게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풀이는 좀 피해 본 겁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풀이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죠. 자, 전체 대 짧은 거는 전체 대 짧은 거야. 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워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풀면 또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체 하면 2x 플러스 5대 짧은 거 3. 이게 전체 5x 플러스 2대 4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항의 곱 생각하면 15x 플러스 6이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20이더라. 정리하면 7x가 14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2라고 이렇게 동일한 정답 얻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거대 전체, 긴거대 전체 해서도 풀수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식의 계산 중에서 다루지 않은 방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방법이 세 가지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XY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눈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이죠?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S자 형태로 리을자 형태와 S자 형태로 길이의 비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딱 들어와 3대 6 S자 형태. 그러니까 몇 대면 1대 2 하고 쓸수 있겠다. 자, 1대 2.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X 대 여기 있는 이 부분 하고 나타나야 되지.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전체 12에서 X를 뺀 거니까 이 길이가 12 빼기 X만큼입니다. 그래서 너는 X 대12 빼기 X 요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정리해 주시면 EX가 12 빼기 X. 자, 그럼 3X가 12니까 X는 4하고 X 값 구해지네요. 됐지? 그래서 X가 4다. 그럼 이 길이가 8이다라는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1대 2. 그게 역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Y가 당연히 6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두개 더해봐 라는 거 정답 4번 하고 답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니? 선생님, 근데 전체 12에서 X를 빼니까 12 빼기 X라고 쓰는 게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렇다면 요렇게 바라봐도 괜찮겠죠? 자, X 대 전체, 짧은 것대 전체. 됐니? 그래서 X 대 12라고 우선 식을 씁시다. 이게 뭐예요? 짧은 것대 전체라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바라보면 돼? 짧은 것대 전체에서 보면 되지. 3대 6이 아니라 9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3대9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시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에서 x를 4라고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도 좋은데 선생님은 위쪽 풀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각각 닮았다라는 얘기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서 위에 있는 풀이를 더 선호해요. 자, 우리 친구들 편한 대로 풀이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3번입니다. 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닮음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6 대 x가 2a 대 ac 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ac도 모르고 2a도 몰라. 아무것도 못 구하겠네? 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9대18 하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6대 X가 9대 18이다. 짧은 것대긴 거, 짧은 것대긴거할수 있겠지. 그렇다면 6대 X가 9대 18, 1대 2라고 쓸수 있어서 X 값이 12라고 X 값 구해볼 수 있겠어요. 됐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만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가 12cm였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고, 2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2대 18, 2대 3. 그러면 그게 2대 3을 만족시켜야겠지. 그래서 y는 당연히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x에서 y 빼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3번 4를 정답으로 골라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문제. 자, 역시나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도 중점, 너도 중점. 그러면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너랑 너 AA 닮음이야라는 구조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괜찮겠지?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 있는 X도가 45도와 동의각의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져야 합니다. X는 45하고 쓸수 있어야겠고, Y의 절반이 6이니까 Y 값이 12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X 플러스 Y는 5번 57하고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 얼렁뚱땅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자마자 닮음 이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는 뭐다? 선분 AB의 중점 M, 선분 AC의 중점 N,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고 얘기하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대충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4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서부터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헛!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4: 아, 벌써?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하 뜨거 뜨거. 아, 시원해.
5: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더 시원하게.
0: 어?
5: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
6: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0: 어?
5: 에이치!
0: 오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5: 응?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 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5: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5: 응? 이야! 에이치!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7: 해롱, 해롱.
4: 아유,
7: 쓰러진다.
4: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체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체온 장군님 막사다.
4: 어? 체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무슨 일이야, 열?
4: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1: 이글이글 쨍쨍.
2: 아, 뜨거.
1: 이글이글 쨍쨍.
0: 가렵니다.
8: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9: 체칼구!
10: 혈장!
9: 체칼구!
8: 혈장님, 체칼구님! 마침 잘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9: 알겠소이다.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8: 열들이 혈장님과 체칼구님을 따라왔어. 설마?
9: 좋아.
11: 체온 장군님!
9: 피부장벽에
11: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4: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1: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12: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0: 열이 옵니다.
4: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12: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4: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0: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도기가 위험해진다고요. 레이야, 열사병에 걸려? 그럼 안 되지. 안 돼.
1: 내려옵니다.
2: 내려옵니다.
0: 최원 장군님, 여의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4: 추워.
3: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0: 이 냉기가 여의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0: 저리 가.
5: 아이고.
1: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요?
0: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1: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6: 아, 시원하다.
1: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3: 아이고.
1: 냉기 때문에 최훈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0: 그게.
7: 쌩쌩쌩!
3: 저리 가라고.
0: 최훈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3: 그만.
0: 정신 차리세요.
3: 잘했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귀추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1: 저리 가. 추워.
8: 혈장 착혈구.
9: 빗줄이 좁아졌다.
8: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최훈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6: 왜 이러세요?
8: 혈장 착혈구.
7: 쌩쌩쌩.
0: 추워.
3: 달달달달달달.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10: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11: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죠.
0: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다행이구만.
0: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3: 왜야?
6: 아,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3: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12: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3: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3: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1: 아, 춥다고.
6: 덥다고.
1: 추워.
14: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7: 쌩쌩쌩쌩.
14: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5: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4: 넌 누구?
15: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4: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5: 빙고!
14: 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5: 난 폐렴을 일으키고
14: 가자!
15: 가자!
13: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4: 아! 여기가
15: 호떡이의 코 속인가?
2: 너희들은 누구냐?
15: 네.
2: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4: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7: 검액 발사! 검액 발사!
14: 아, 나올 줄 알았지.
15: 샤, 샤, 샤. 예사.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4: 가자.
13: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14: 아, 아, 아! 감기 유발.
15: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4: 그럼.
10: 네.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4: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택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15: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13: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4: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4: 열.
13: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4: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13: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4: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1: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4: 아, 에어컨 좀 켜라.
13: 예.
4: 덥다.

0: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5: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6: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4: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5: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도도새 나왔다면
1: 꼼짝마 도도.
0: 오도도 왜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2: 아무 짓도 안 하긴 멸종위기 동물을 구했잖아.
0: 야! 오도도 우와 예쁘다.
2: 도도 무서운 동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걸로 다 무찌러줄 테니까.
0: 나는 무서운 동물 같은 거 없다더.
2: 정말?
0: 그럼 나 멸종동물요정협회 도도 회장이잖아. 내가 누굴 무서워할 리가 없지.
3: 에이, 그럼 우리 좀 도와줘.
0: 도도?
2: 뭐지?
3: 여기 진짜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이 있어. 빨리 와서 도와줘.
0: 알았죠. 가자, 그린아.
2: 잠깐,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이 누굴까?
0: 그게 뭐죠, 이상한 거?

0: 레이 구해줘. 어? 저기다 저기. 우와.
1: 와 재밌다.
0: 지러워.
2: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겁내지마 그린. 도도가 있잖아.
3: 왔어. 우리가 너희들을 불렀어.
4: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 저기.
3: 무섭지. 자기 집도 아닌데 저렇게 매달려 있어.
5: 아 참,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잠도 못 자게. 야!
3: 야! 도망가자!
0: 그린아, 도도새가 왜 멸종했게?
1: 왜?
0: 겁이 없어서. 그래서 난 깨달았지. 무서우면 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걸. 가자!
1: 안 돼, 도도! 우린 그린 조끼 구조대잖아.
0: 그렇긴 하지만.
1: 꼼짝만! 네 정체를 밝혀라!
0: 그래! 밝혀라!
5: 내가 누군지 모르나? 좋다! 지금부터 내가 힌트를 줄 테니 누군지 맞힐 수 있도록! 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 안 힘드냐고? 힘들면 이러고 있겠니? 난 똑바로 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 발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거꾸로 매달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 난 낮에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고 밤이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지. 이렇게 훨훨 나는 걸 보니 내가 새 같지?

0: 아니, 난 새가 아니야. 새는 알을 낳지만 난 새끼를 낳거든. 자, 이 정도 힌트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1: 알아, 알아. 너는 바로 파티!
0: 딩동댕! 와! 오, 대단히 대단하구만. 그렇다면 이번 문제도 과연 맞힐 수 있을지? 나는 보통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지. 그런데 이거 할 때만큼은 똑바로 매달린다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문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매달릴까요?
2: 아, 밥 먹을 때.
0: 땡!
1: 아, 뒷다리 아플 때, 그럴 때 앞다리로 잠깐 매달렸다가 다시 뒷다리로.
0: 아니. 땡!
2: 그럼 뭐지?
0: 정답은 바로 떠 좀 늘 때. 거꾸로 매달려서 볼일을 보면 오줌똥이 내 몸에 다 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볼일을 볼 땐 이렇게 똑바로 매달린다고.
2: 그렇구나.
0: 자, 모두 정답을 알았으면 눈을 감으시오. 응? 나 오줌 싸야 되니까. 차!
3: 어머, 쟤 뭐야?
4: 우와, 어떻게 남의 집에 오줌을 싸냐? 진짜 나쁘다. 끝이 그리나?
0: 뭐라고? 내가 나쁘다고?
3: 그래, 나빠. 오줌 마려우면 너네 집에 가. 왜 여기서 이래?
0: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5: 집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1: 오뚜뚜, 집이 없다니.
2: 니네 집 어딘데?
5: 우리 박쥐들은 주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살지. 특히 겨울잠을 잘 때는 몇 달 동안 이런 동굴이나 폐광 속에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산을 개발하면서 동굴이나 폐광을 없애거나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낼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동굴을 구경하겠다고 그 안에서 떠들고 불빛을 비추는 것도 우리한텐 스트레스야. 놀라서 동굴 밖으로 도망가고 나면 우린 다시 잠을 자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면 우리 박쥐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3: 맞아. 너처럼 무시무시한 박쥐는 사라져버리는 게 나아. 그린이도 너를 쫓아내려고 비누방울총을 가지고 왔잖아. 그치, 그린아?
2: 아니다.
5: 너희들! 내가 그렇게 밉냐?
1: 그건 아니다.
3: 미워? 싫어?
5: 그래, 잘 알겠다. 내가 사라져줄게.
3: 잘 가. 다시 오세요. 잘 됐다. 고마워, 그린조끼 구조대.
4: 박쥐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예예.
1: 박쥐 속상하겠다. 아, 근데 그린아, 박쥐가 영원히 사라져도 정말 괜찮을까?
2: 잘 모르겠어. 근데 박쥐가 사라졌다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아.
1: 좋아! 그럼 박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알아보도도. 박쥐가 멸종한 미래의 시간으로 시간여행 출발!
2: 내가 미래로 온 건가? 어? 저 사람들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6: 헉!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이런 보호복 없어?
2: 보호복이요? 그걸 왜 입는 건데요?

0: 이걸 왜 입는지 몰라? 이걸 입지 않으면...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파리 모기대로부터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구에서 박쥐가 사라진 지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박쥐가 사라진 지구에는 100년째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구에 박쥐가 살던 시절, 박쥐는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잡아먹어서 살아있는 살충제라고 불렸죠. 하지만 박쥐가 사라진 지구에는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0: 도망가자!
2: 오지 말라고 했다! 박쥐야! 제발 돌아와!
3: 박쥐가! 뭐야? 박쥐가 살아난 거야?
4: 파리모기들! 내가 너희를 후루루 찹찹, 후루루 찹찹 다 먹어주겠다!
2: 와, 박쥐 잘한다! 박쥐 힘내라! 박쥐 정말 멋지다죠.
5: 박쥐가 멸종하면 절대 안 돼. 박쥐는 꼭 있어야 해.
2: 맞다죠.
6: 박쥐가 멸종하지 않게 박쥐가 사는 동굴과 폐광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어.
5: 맞아. 박쥐야,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새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70번째 만남입니다. 와, 우리 70번 만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국어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말이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마저 문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평소에도 집중해서 공부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함께 집중해서 신나고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못 다푼 6단원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마저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제까지 싹싹싹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박사 모자와 그리고 안경까지 좀 차분하게 연출해 봤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겠지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6번부터 보면은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학기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을 잘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문제를 풀때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정답이 한 개가 아니구나, 여러 개구나,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개겠구나, 이런 것도 빠뜨리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기억으로 가보죠. 뿅, 여기 있습니다. 가글의 기억. 그래서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그 앞에 문장들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소금은요, 소화액을 만드는데도 쓰이고,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에도 쓰이고,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하고 라고 했잖아요. 벌써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왔네요. 따라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죠. 3번.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고요.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죠. 자, 따라서 3번, 4번, 5번을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잘 적어주자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7번 보죠.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느낌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니은은요, 여기 있죠? 뿅. 자,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도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자, 니은은 그냥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라는 정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라는 말은 바로 전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 같은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정말 놀랍지요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놀라워하는구나, 신난다, 즐겁다, 놀랍다, 불쾌하다, 감동적이다 중에 우리는 놀랍다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7번 정답, 3번 적어주고 8번으로 가죠. 자, 소금의 쓰임새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글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1번은요, 치약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자,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의 낱말을 글 속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해보죠. 자, 치약을 찾아봅니다. 여깄지롱. 그런데 치약에도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2번. 한여름에 길 위에 소금을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뿌려 뿌려 소금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앞을 보면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린다라고 했지 한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뿌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3번,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린다. 맞고요. 4번, 플라스틱

나 요리를 만드는데 쓰인다. 맞습니다. 5번.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에 소금을 뿌린다라고 있는데요.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에 소금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꿀따드 친구들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뭐지? 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선택지에 있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보고 그 글의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며 비교해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자, 사실부터 한번 찾아보죠. 기억.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만큼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 찾아주고요. 다음, 니은 보죠.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 이런데 소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니은 사실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이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정말 놀라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의견입니다. 다음, 리을은요.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 이것도 정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적어주면 사실의 기억, 니은, 리을 의견에 디귿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의견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으면서 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 보죠. 소금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소금은 흔하고 하찮다. 2번. 소금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 3번. 소금은 구하기 어려우니 아껴 써야 한다. 4번.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다음 5번. 소금은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존재이다 라고 있는데요. 짐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자, 글 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글 나에서는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 아주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쓴이는요, 소금이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쓰여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고마운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바로 5번, 소금은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존재이다라고 글쓴이의 의견을 짐작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0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이 글의 얼굴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글부터 보죠.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에 대한 예인 거죠. 어떤 연구냐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고요. 다음 문단을 보면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협동 로봇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이 글쓴이의 의견, 생각,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무엇이 어울릴까요? 1번 로봇의 위협, 2번 로봇의 장점, 3번, 로봇의 종류.
자, 4번 로봇이 필요한 이유. 5번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중에서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로봇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며 가까운 미래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제목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정답은 11번,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역은 세밀하게, 니은은 발전한다면입니다. 자, 기역 세밀하게란 뜻은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교하게란 뜻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2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발전한다면이란 뜻은요,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면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니은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경진해수 지혜라는 꿀단지 친구가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이는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글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여기 나오지요.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수,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쓴이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 맞고요. 지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글쓴이가? 아니죠. 위험해지기보다는 더 편리해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죠. 정답 지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부터 16번 문제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 가를 보면은요,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자, 글 가는요, 여기 있잖아요. 지우야 미안이라는 글입니다. 자, 알맞은 것. 글을 읽는 사람은 지우이다. 지우야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2번,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죠.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냥 지우야 미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 주고요. 2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보죠. 글 나와 다에서 석빈이가 지우에게 편지를 쓰게 된일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지우야 미안 이거 갖고 몰라요. 자, 나 글도 보죠. 안녕, 나는 석빈이야.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네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이라고 했지요. 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가 석빈이가 너의 필통, 지우의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린 일을 사과하려고 썼구나라는 걸이 문장을 통해 알수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쉬는 시간에 석빈이가 지우의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린 일. 떨어뜨린 일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다면 이 다글에 보면은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필통이 떨어져서 색연필이 망가진 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쓴걸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일을 한번 자세히 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읽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생각해서 쓴 글은 이거래요. 왜냐하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기역은요, 가나다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니은은 이유예요.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지우라면,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풀릴 것 같나요? 자, 가. 누가 쓴지도 몰라요. 지우야, 미안. 자, 나. 아, 이건 아니야. 내 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변명. 다. 많이 속상했지? 마음을 헤아려 주며 정말 미안해. 물건을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네 마음이 풀리면 좋겠다. 정말 미안해. 진심이 드러나는 다.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풀릴 것 같나요? 그래요. 아마도 이다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왜? 읽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생각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다라고 골라주고요. 이유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헤아리며 썼기 때문입니다.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라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짚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건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7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7번 문제는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그림, 이 단원에서 보았었죠. 자, 미네와 준영이가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그림과 글로 각각 표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생각을 표현할 때는요, 첫 번째 단계, 먼저 목표를 떠올려야 하죠. 목표! 나는 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림을 보거나 읽을 대상을 정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글을 쓸지 내용을 정합니다. 목표 정하기, 대상 예상하기, 내용 정하기. 이것이 바로 그 계획의 과정이었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표 그리기, 목표 정하기, 고쳐 쓰기, 읽을 사람 정하기, 소개할 책 정하기 중에서 바로 2번이기 때문에 17번 정답은 2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 볼까요? 미네와 준영이가 선택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글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또, 선생님, 저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할래요. 노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연기를 잘하니까 친구들이랑 역할극을 할래요. 역할극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등.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의 미네와 준영이는요, 미네는 그림, 준영이는 글로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네는 그림으로 표현, 준영이는 글쓰기로 표현, 이렇게 말이죠.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싶나요? 글인가요? 그림인가요? 아니면 노래? 역할극?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9번 문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요, 무엇을 주제로 쓴 글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보면은 지난 15일에 우리 반 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태경이는 리코더를 삐리리삐리리 연주했고, 성희는 멜로디언을 연주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뭐뭐뭐 기자라고 학급 신문 기사를 썼다라는 것알수 있네요. 따라서 주제는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반 교실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대해 쓴 글이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작은 음악회를 고르면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의 단원 정리 평가 이후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신문 기사로 쓸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의 대화에서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쓰고 싶어? 1학기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을 생각해 보자. 자, 1학기 동안 기억에 남는 일 떠올려야겠죠. 뭐 현장 체험학습 간일 또는 뭐 발표했던 일, 뭐 친구들과 놀았던 일, 꿀단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했던 일 등등등 말이죠. 자, 수호 선생님들도 읽으실 거니까 어려운 낱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서 쓰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읽으실 거니까 물론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학급 신문 기사는요, 누가 또 읽나요? 선생님 말고도요, 학급 친구들도 읽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낱말이 아니라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써야 하지요. 따라서 수호가 잘못 말했고요. 정은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죠.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 수호라고 적어주고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읽을 대상이므로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써야 하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이유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급 신문 기사에 읽을 대상을 생각하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서술형 문제도 만나봐야죠.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1번, 우리 생활에서 소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글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가를 보면은요,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 같은 물건에도 소금 성분 들어가고요. 또 눈이 내린 길 위에도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골라 두 가지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하나는 자 눈길 위에 얼지 않도록 눈이 얼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 하나 적어보죠. 자,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어디에 경기장이나 경기장에 소금을 뿌린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글가에서 찾아서 두 가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소금에 대한 글쓴이 의견 묻고 있는데요. 자, 나에서는요, 마지막 문장이 있죠.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참 고마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적어 보죠.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참 고마운 존재랍니다. 글 나에서 찾아서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또 3번과 4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글 가와나의 다른 점을 묻고 있는데요. 자, 글 가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니 필통도 나와 있었거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나는 많이 속상했지라고 하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헤아리다라는 표현은요, 그만큼 진지하게 살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나는 가와 달리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점을 이렇게 참고해서 적어 보세요. 자,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4번인데요. 이글 나를 읽은 지우의 마음을 상상해서 답장을 써보래요. 자, 지우의 마음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석빈아. 자, 석빈아, 안녕. 석빈아, 안녕. 나 지우야. 누군지 밝혀주고요. 자, 석빈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나를 읽었기 때문에 너의 진심이 느껴져서 이제 괜찮아.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괜찮아. 너도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너도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다. 너도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마지막에는 누가 썼는지도 적어줘야겠지요. 지우가 여기 선생님은요, 하트 모양까지 그려줘야지. 이렇게 지우의 마음을 상상하며 간단히 친구들도 답장을 한번 잘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3학년 1학기 마지막 아하 문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를 함께 공부한 소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요, 1학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의 진심을 담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꿀단지 친구들에게, 친구들 안녕, 꿀단지 선생님이에요. 지금까지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이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공부도 노는 것도 다 열심히 해 나가기로 해요. 응원합니다. 꿀단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콤했던 3학년 1학기 만점왕 통합본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친구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모두 안녕!

다음은 어느 기차역에 표시된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의 출발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시 이전에 출발하는 자, 모든 걸다 보겠다는 게 아니죠. 10시 이전에 출발하는 일반 열차 또는 고속 열차를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일반 열차를 타는 사건과 고속 열차를 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두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차를 하나 선택해서 탔으면 그게 일반 열차이면서 고속 열차일 수는 없는 거죠. 아, 두 사건이 또눈으로 연결되었고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자, 먼저 10시 이전에 출발하는 일반 열차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일반 열차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지금 현재 8시 15분, 8시 45분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를 10시 이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타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고속 열차를 탄다 생각하면요. 고속 열차는 이렇게 일곱 가지 경우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5 플러스 7 계산하시면 12라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두 개의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눈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볼게요. 어느 중학교의 동아리의 목록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랬을 때, 이중한 개의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데, 자, 조건이 이거예요. 학술 동아리 또는 예술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학술 동아리 여기 있고요. 예술 동아리 여기 있습니다. 자, 이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건데 하나 또는 다른 거. 이렇게 지금 사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내가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하면 그건 학술 동아리이거나 아니면 예술 동아리이거나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했다면 학술 동아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에다가 예술 동아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그냥 단순히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합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얘기 보자. 네 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두 개의 모음 아, 오가 있을 때 자음 한 개와 모음 한 개를 짝지어서 글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지금 문제에서 글자를 만드는데 자음을 한 개만 사용하고, 그리고 모음도 한 개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그럼 어때요? 자음을 사용하는 사건과 모음을 사용하는 사건. 지금 여기 있는 여섯 개의 자음 모음들 중에서 자음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모음 하나를 고르는 그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자음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4와 모음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2를 곱해주시면 우리 여덟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3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와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래,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음을 하나 고르고, 그리고 모음을 하나 골라서 글자를 만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카페에 3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카페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문이 달라야 돼요. 그럼 먼저 이세 개의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러면 그렇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올 때 문을 어떤 문으로 나올지 결정해야 되는데 들어갔던 문이 하나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 문을 피해서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때 문을 고르는 방법 수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들어가고 나오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서 경우의 수는 6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4번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 4번 같은 경우를요,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문,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문을 고르는 곱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줄 세우기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문을 1번 문,
여기 있는

문을 2번 문, 그리고 여기 있는 문을 3번 문이라고 해보도록 하자. 문은 3개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올 거기 때문에 저 3개의 문 중에 2개의 문을 골라서 한 줄로 세우면 그러면 처음 나와 있는 게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 나중에 나와 있는 게 나올 때 사용하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 3개를 한 줄로 세우되 몇 개만? 2개만 한 줄로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2. 자, 3개가 있는데 2개만 한 줄로 세우니까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2개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6이다라고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생각은 위에 있는 생각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줄 세우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일치시켜 가는 게, 줄 세우기로 생각을 일치시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개가 있다, 문이. 그런데 지금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문을 고르는 거니까 자격이 서로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문을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면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방법 수가 바로 3 곱하기 2였죠. 자,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 혹은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방법, 자, 이런 걸로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생각의 흐름을 여기에 맞춰 간다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 여기 있는 문제에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저 조건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냥 곱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게 편하겠지? 들어갈 때문 고르는 방법 세 가지, 나올 때문 고르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아홉 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조건이 있다면, 아, 중복해서 뽑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중복 선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줄 세우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생각의 흐름을 잡아가는데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봐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민경이네 동아리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을 한대요. 동아리원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명은 입장 안내를, 한 명은 퇴장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우리 곱의 법칙으로는 이런 생각하겠지. 7명 중에 입장 안내를 하는 사람을 한번 골라보자. 아, 뽑을 수 있는 방법 7가지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나머지 6명 중에서 퇴장 안내를 할 사람을 한명 골라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6명 중에 1명 고르는 경우의 수6 곱해주시면 아, 전체적으로 42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는 거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걸 또 생각의 흐름을 어디다 맞추겠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사람이 7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무언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주면 되겠구나. 그럼 먼저 줄 서는 사람이 입장 안내, 나중에 줄 서는 사람이 퇴장 안내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또 그렇지. 7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렇다면 7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니까 7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 2개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는 42하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만약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고요. 7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1명은 입장 안내를 하고 1명은 중간에 질서 지도를 하고요. 한 명은 퇴장 안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7명 중에 3명 줄 세워서 뽑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7, 6, 5까지 곱해주면 우리 얼마든지 문제가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하신다면 우리 문제 5번 문제 42라는 정답 쉽게 얻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차례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숫자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때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는요. 곱의 법칙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서 계속 4번, 5번 연습했던 것처럼 줄 세우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주사위 3개를 던지는 시행, 이것들은요, 나중에 가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주사위 3개를 던지는 상황에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주사위 3개를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6, 6, 3개를 곱해가지고 216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세 개의 숫자를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드는데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처음에 나왔던 숫자는 두 번째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하나 나타나는 경우의 수 6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때야 돼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첫 번째 나왔던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숫자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다섯 가지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땐 어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왔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나와야 되죠? 즉, 네 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12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그냥 어떻게 생각하자? 주사위를 던지면 어차피 나오는 숫자는 1, 2, 3, 4, 5, 6일 텐데 그러면 그 1, 2, 3, 4, 5, 6이 다 서로 다른 숫자들로 세 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아, 그럼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를 3개 뽑아서 줄 세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1부터 6까지 숫자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로 자격이 다 다른 대표 3개를 뽑는 것과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뽑히면 100의 자리, 두 번째 뽑히면 10의 자리, 세 번째 뽑히면 1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자격이 다 다른 거니까, 아,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우리 경우의 수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 6이 있는데 그 1, 2, 3, 4, 5, 6 중에서 숫자를 3개를 뽑는데요. 제일 먼저 6을 뽑고, 그 다음에 1을 뽑고, 그 다음에 2를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612라는 자연수로 바로 하나 딱 연결이 되어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6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면서 3개의 자연수를 뽑는 방법 수가 3자리 자연수 하나를 만드는 방법 수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6개 중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를 3개 뽑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6개에서 그렇지.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곱의 법칙 좋지만 선생님이 방금 주황색으로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생각들, 요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일치시켜 가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생각인데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아래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들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의 세 개의 영역 A, B, C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열 종류의 페인트가 있을 때 관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 A라는 영역에 색깔을 칠할 때 페인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몇 가지예요? 10가지죠. 페인트가 10종류가 있으니까. 10가지. 그럼 B라는 영역에는, 그렇지, A라는 영역에 칠했던 걸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면 되니까, 아, B라는 영역에 칠하는 페인트를 고르는 방법 수가 9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C라는 영역에 칠하는 페인트는요, AB에 칠했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골라서 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8가지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이것들 전부 곱해주시면 720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자? 페인트가 10종류가 쭉 있어. 근데 내가 칠하고 싶은 건세 가지 영역이야. 다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해. 아, 그럼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줄 세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를 뽑으니까 1씩 줄여가면서 숫자 3개 곱해주면 돼라고 하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는 이렇게 줄 세우기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궁극적으로. 하지만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바깥쪽 영역에 하나 더 있으면 어때요?
그래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가면 이걸 무언가 기호로 아주 쉽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보자. 8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두 눈의 수의 차와 혹은 합에 관련된 표는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차에 관련된 표를 한번 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합에 관련된 표도 스스로 한번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봐라고 하면 차가 2인 경우를 직접 우리가 다 만들어 보면 되죠. 3과 1 이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2야. 그런데 이거 두개 자리를 바꿔도 2겠죠. 차는 처음에 1이 나오고 나중에 3이 나와도 되니까 아, 1, 3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2가 있다면 2, 4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5, 3이 있다면 3, 5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 4가 있다면 4, 6도 생각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답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걸요,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표로 한번 만들어서 규칙성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을 가로축에, 두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을 세로축에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2, 3, 4, 5, 6 하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들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들도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거 이제 차에 관련된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칸들을 좀 나누어 보자. 자, 여기 있는 이 칸들에 두 눈의 수의 차들을 기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 자리에 전부 다 얼마가 들어가요? 1하고 1 똑같은 거니까 0. 0, 0, 0, 0, 0 하고 이렇게 값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그 다음 숫자들 생각해보자. 2에서 1 빼면 1이고요. 대칭성을 이루면서 2에서 1 빼면 1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대각선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로 대칭 만들어집니다. 1하고 3의 차이는 2고요. 3하고 1의 차는 역시나 2다. 대칭성 유지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3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값이 3이죠. 그리고 여기 3에서 지금 4에서 1, 3이고요. 여기 4에서 1, 3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리고 3과 2 계산하면 1이구나. 3하고 2 계산하면 1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3, 1, 1, 3 대칭을 또 이루고 있는 상황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쭉 그려보자면 우리 주어져 있는 표에서 대칭성들과 규칙성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빠르게 써볼게요. 이렇게 4, 5또 4, 5하고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4와 2를 빼니까 2, 2와 4를 4에서 1을 빼니까 2하고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 2하고 5는 3, 그리고 3하고 4는 1, 1, 3, 5하고 역시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 발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값들도 전부 다 채워본다면 당연히 대칭성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5와 3 계산하시면 2, 그리고 여기 2, 그 다음 6하고 2는 4, 여기 4. 자, 그 다음 6하고 3은 3, 그 다음 여기는 1, 1, 3. 그리고 그 다음 5와 6은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6하고 4는 2하고 이렇게 지금 표들이 다 완성이 되어진 상황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보시면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들 유지할 수 있고 또 1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 대각선 중심으로 해서 한칸한칸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1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만들어지고 4, 5 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간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표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 0이 되는 거 6개, 1이 되는 거는 하나 줄어드는데 양쪽에 있어 10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시계 개수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자, 그럼 두 주사위의 눈의 차가

2가 되는 경우는요, 0 중심으로 해서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위에서 4개, 아래에서 4개, 8개 등장한다라는 것도 기하학적으로 좀 눈에 보이죠. 자, 이 비슷한 일들을 두 눈의 수의 합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합에 관련된 표 한번 그려보신다면 역시나 또 재미있는 규칙성들을 발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다 그려드릴 수 없고 나중에 혹시 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면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9번 봅시다. 어느 식당에서 어린이 메뉴를 먹으면 장난감 네 종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이벤트를 하려고 한대요.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여러분, 네개 중에 두개 고르는 거죠. 근데 그두 개를 고를 때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고르는 것과 나중에 고르는 게 자격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A, B, C, D라는 장난감 네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A와 B라는 장난감을 고를 때 A 먼저 고르고 B를 나중에 골라서 집으로 가져가나, B를 먼저 고르고 A를 나중에 골라서 집으로 가져가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없구나. 네명 중에서 두 명의 대표를 뽑는데, 자격이 똑같은 대표 두 명을 뽑는 거구나. 자, 이런 생각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까지만 쓰면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였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면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6이다라고 식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대표 뽑기의 문제로 아이디어를 전환시켜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쉬운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죠. 자, 10번 보죠. 1000원짜리 지폐 17장, 5000원짜리 지폐 4장, 만원짜리 지폐 2장으로 160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문제 오늘의 미리 보기 문제로 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드릴 때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얼핏 드렸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가지고 16000원 지불하는 거니까. 자, 만원짜리를 X장 지불하고요. 5000원짜리를 Y장 지불하고요. 1000원짜리를 Z장 지불해서 16000원을 지불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식 세워보고, 여기 있는 X랑 Y랑 Z가 지금 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의 지폐 개수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식 숫자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양변에 1000으로 나누어 준다면 10X 더하기 5Y 더하기 Z가 16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Z 음이 아닌 정수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그때는요, 개수가 가장 큰 값부터 조정하면서 우리 일일이 하나하나하나 답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XYZ를요, 우리 이렇게 순서상으로 X, Y, Z로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 값에 2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X에 1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생각하죠. X에 1 들어가면 10이 넘어가면서 빠지니까요. Y에 1, Z에 1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16 만들어낼 수 있겠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Y 값 하나 줄여서 Z 값을 늘릴 수 있죠. Y가 하나 줄어든다면 Z가 6이 되면 우리 충분히 16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Y를 줄일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X를 줄여가는 거죠. X를 0으로 만들고 Y를 최대한 키우면 3까지. 그래서 Z값 1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때 Y를 하나 줄이면서 Z가 5만큼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하나 또 줄어들면 11만큼 이렇게 6에서 11로 5만큼 다시 늘어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줄이면 16이라는 값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줄어들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라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정답 6하고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아, 요거, 요 아이디어가 나중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고쳐놓고 음이 아닌 정수해를 찾는 형태로 문제를, 아이디어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0: 생각이 들어서 시험지 미리 보기를 지정해 본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주머니 속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8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5의 약수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5의 약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합의 법칙 적용하는 상태다. 심지어 이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자,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1과 5두 가지 있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과 6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그냥 매우 단순한 형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나라는 단어에 또는 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 눈치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12번입니다.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는 빵두 종류와 패티 다섯 종류, 소스 세 종류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서 햄버거를 주문을 한대요. 하나를 선택해야 완성된 햄버거가 나타나겠죠. 자, 햄버거를 주문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요. 빵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패티에서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소스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햄버거 완성되겠네요. 햄버거를 주문한다라는 건세 가지를 모두 다 주문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몇 가지? 30가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아, 햄버거를 주문한다라는 게세 가지를 동시에 다 시켜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한다면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3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지금 A, B, C, D 네 지점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에서 D까지 바로 갈수 있는지 봤더니 불가능하네요. 자, 그럼 A에서부터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경우는 어때요? 그렇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너는 1 곱하기 2 해서 경우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를 생각하면 총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결국 A에서 D까지 간다는 건 1번 경로를 따라가거나 또는 2번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거니까 합의 법칙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와 12는 더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4라고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자, 13번까지 우리 한번 오늘 풀어봤는데요. 앞부분에서는 계속 문제들을 풀 때, 아, 곱의 법칙, 이거 좋은 아이디어지만, 줄 세우는 거, 혹은 자격이 다른 대표나 같은 대표 뽑는 걸로 생각들의 전환을 시키는 연습들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초비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합니다. 22일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강이에요. 개념학습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소개 강의를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강 개념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의 비문학 독해 개념학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거예요. 비문학 제재들을 쭉 읽고 또 문제도 풀고 해볼 건데 그냥 무작정 읽지 말자고요. 도대체 비문학 제재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해봐요.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가서 걷는다고 또는 차를 탄다고 부산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부산으로 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로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이에요. 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 사실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해한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 라고 하면 우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사실적으로는 쭉 일단 읽고 찾아보는 것, 이해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다? 그래요, 중심 화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빈칸 넣기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무엇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에서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심 화제는 뭔데요? 그렇죠,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뭐 이 글의 화제는, 뭐 이 글의 화제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화제란 무엇이냐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화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을 바로 중심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중심 화제는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뒤에 가서 독해 이제 방법 계속 얘기할 때 주제 파악한다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 화제를 찾는 거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쉽게 화제와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미역국을 끓이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 모든 재료들이 바로 화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뭘까? 미역국이 왜 미역국이겠어요? 그렇죠? 미역이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미역국의 중심 화제는 뭐다? 미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나온대. 그러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 중심 화제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중심 문장. 자, 우리 친구들,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룬다. 기억나요?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심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중심 화제,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말 그대로 뒤를 받쳐줘요. 그럼 무엇에 뒤를 받쳐줄까? 그렇죠, 중심 문장의 뒤를 받쳐줍니다.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인 거죠.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1, 2, 3, 4, 5번 내용이 다 그래 있는 내용이야. 이거 다 그래 있는 건데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그 문단의 뒷받침 내용들이었어. 아, 결국 그 문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라는 문제였구나. 그렇습니다. 독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야겠죠?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정해 보는 거예요. 중심 화제를 찾고 중심 문장들을 찾아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 주제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건 뭐다? 독해의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오래된 옛날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아우, 너무 옛날 농담이다 정말. 그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글 읽기에 정말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조하기도 너무 입 아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은 주제를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는 질문들을 해요. 주제를 찾으시오라고만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뭘 찾으라는 거야? 그래요. 주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주면 주제 파악.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독해가 다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작이에요.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시작, 중심 내용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개 방식이 뭔데요? 전개 방식이란 글쓴이가 정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조직 원리나 서술 방식이란 뜻이래요. 이 설명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정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의 뭐 이런 걸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건데요. 정의라는 방식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이에요. 예를 볼까? 램수면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얕은 수면이다. 램수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이렇게 대상의 개념을 밝혀주는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요. 자, 예를 보면, 문자의 기원으로 중국의 갑골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를 들수 있다. 문자의 기원에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예시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와 예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는 개념에 대해서만 밝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만 들어서는 그게 그래서 뭐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봄꽃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봄꽃,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으면 봄꽃은 봄에 피는 꽃 이렇게 얘기해요. 봄에 피는 꽃이야. 아, 그러니까 봄꽃이지. 근데 그게 뭔데? 그쵸? 개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와. 이럴 때 봄꽃의 예를 들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것이 있어. 오, 그렇구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 이런 게 벚꽃, 봄꽃이구나. 우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 또 책의 내용 등을 가져다 쓰는 방법인데 예를 보면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이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방법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까요?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왔다. 그래서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태풍이 많이 왔다는 것이 뭐예요? 원인이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어?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인,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어떻게 한 건데? 사람, 고래, 개는 포유류에 속하고 까치와 까마귀는 조류에 속한다. 자, 사람, 고래, 개를 묶었어요. 포유류로. 그리고 까치, 까마귀는 조류로 묶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상을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혈액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고, 얘네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알아두어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이제 예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희곡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라는 점에서 희곡과 소설은 공통적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비교라고 해요. 자, 공통점만 있나요? 차이점도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고, 문자 언어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대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봤을 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기왕 내가 설명하는 글의 중심 화제가 두 대상이에요. 두 대상. 그러면 기왕이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설명하지, 공통점만 얘기하거나 차이점만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어서 어떤 사물이나 일의 기능, 단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볼까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먼저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 수프와 면을 넣고 3, 4분 더 끓인다. 이때 기호에 따라 파와 달걀을 곁들일 수 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사실 더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어도 사실 중학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내용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세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가장 좀 난도가 있는 그런 읽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선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구조란 무엇인가요? 각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본 골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란 글의 골격, 글의 틀, 글의 뼈대를 말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문단의 성격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는 거는 이한 편의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이기 때문에 각 문단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얘이글 전체의 뼈대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글의 구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글의 구조 볼게요. 한 문단이 원인이 되고 다른 문단이 결과가 되는 관계. 근데 결과가 되는 문단이 먼저 제시되기도 한데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 우리 앞에 그 서술 방식에서도 봤었는데요. 맞아요. 똑같이 인과입니다.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이 그 서술 방식으로 치면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의 구조로서도, 그러니까 이 문단끼리의 관계로서도 원인 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꼭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 얘기하고 그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되는 관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가 핵심이죠. 주장과 근거의 관계입니다.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주장 근거라고 하고요. 한 문단이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명하는 관계.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문단이 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상술, 부연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상술은 말 그대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부연은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주지 상세화라고 하고요. 이어서 한 문단이 원리를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적용 방법을 예시하는 관계를 말해요. 반대로 사실 먼저 예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리와 그에 대한 예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는 원리 적용이라고 해요. 서로 상반되는 둘 이상의 내용을 나열하는 관계에 상반되는 둘 이상? 자, 그렇다면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한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고 다른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에 따라 결론을 제시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전제 결론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단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개념 적용, 우리 문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글이 하나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강좌 소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매 시간에 살펴볼 글은 여러분이 꼭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읽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하면서 글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청약 철회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의 행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 철회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읽기도 힘드니 청약 철회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글에 그렇죠. 중심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청약 철회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물건을 사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림으로 봤을 때랑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달라.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되세요 고객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기역부터 리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가이프인데 자, 기역 봅시다.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하고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청약의 뜻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죠? 자, 청약 철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청약의 뜻과 철회의 뜻을 밝혔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밝혔으니까 설명 방법은?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 서술 방식 이렇게 교과서나 또는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어때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때 일어날 결과보다 반품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뭐다? 원인과 결과의 방식이니까 인과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부분별로 밝혔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 방식 맞지 않기 때문에 가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서술 방식 찾는 문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그래요. 인터넷 쇼핑에서 반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반품 안 된다고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있어. 뭐가 있어?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예요? 해결 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한 건가요? 마치 그냥 이렇게 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대등한 나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밝힌 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것이 되죠. 문제 해결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실적 읽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읽기, 추론적 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론적 읽기 첫 번째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추론은 뭘까요? 추론이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추측해보는 건데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 되려면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론적 읽기란 뭐냐?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인 거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글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추론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느냐? 글쓴이는 글의 주제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해요. 일부러. 또는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야?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결국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쏙쏙쏙 뽑아서 이해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안 나온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해보는 읽기. 그거 어때? 읽기의 수준이 조금 더 그렇죠. 높아졌다. 훨씬 우리가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론적 읽기 방법 살펴볼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후,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앞뒤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 생략된 어구나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추리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나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추론하면 되는데 담화 표지가 뭔데요? 담화 표지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얘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온 뭐야? 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구나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담화 표지라고 하고 문맥이란 글에 사용된 언어 표현의 앞뒤 연결 관계입니다.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은 앞뒤의 내용과 당연히 연관돼 있겠죠. 앞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해서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앞뒤 내용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주제나 문맥적 흐름을 통해 글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재미있게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1화를 딱 봤어. 그럼 벌써 짐작이 되죠. 아! 얘랑 얘랑 잘 되는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잘 될 거야. 우리 추론하잖아요. 1화를 보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 읽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도 추론해 봅니다. 의도라는 건 글쓴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말해요.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의도나 목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글에는 글쓴이의 이러한 의도나 목적,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얘네들이 감춰져 있기도 해, 숨겨놓기도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는 글의 주제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니까. 따라서 글쓴이가 글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주제도 추론해 봅시다.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난 이 글의 주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해봐야 돼.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쓴이의 입장이나 의도, 목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추론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제재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나요? 자, 우리는 요약하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글에서는 흄이라는 그 철학자, 아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봤어. 그래서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해서 인상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했어. 근데 인과관계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도 이게 필연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인데,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이것도 필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야. 그냥 배가 떨어진 건데 까마귀한테 야 네가 날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흄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대요.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흄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 좀 적당히 하시지. 과학적 지식까지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성만 중시하던 철학사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건데, 자, 이것은 글 내용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한 흄의 설명이에요. 그래 나오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어. 인상은 감각이나 감정이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근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다라는 건 단순 인상. 근데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 왜냐면 소금에 대해서 인상 떠올려봐 그러면 짜다, 희다 우리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니까.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이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예요. 볼까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돼요. 자, 이어서 이것을 알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진리를 알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했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어요. A가 요 내용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걸 바탕으로 기억. 흄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요 부분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리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볼까요? 흄이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도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무엇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장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적 읽기, 글의 주제 파악합니다. 전개 방식 파악합니다. 글의 구조도 파악합니다. 추론적 읽기란 그래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 추론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주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개념 학습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강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입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원자와 분자까지도 조금 나아가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자 좀 복습하고 분자로 나아가려면 지난 강의 공부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원소 기호들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다. 우리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원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원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입자에 대한 관점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귤 2개, 수박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저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 종류 샀어요. 그 바로 지금 여러분 세 종류라고 얘기하는 그 종류의 개념이 원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과일 저는 몇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3개, 2개, 1개 총 6개 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런 입자의 관점이 원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입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원소들을 우리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 그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원자 번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주기율표 원소라고 하는 개념부터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의 5도로 배열한 표였잖아요. 물론 수소는 비금속으로 제외였지만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은요, 우리 가족을 떠올리자고 했었죠. 대체로 성질이 비슷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바로 같은 뭐 리튬, 나트륨, 칼륨, 혹은 여기에 있는 플로린, 염소,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이러한 원소들은 대체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됐다고 하는데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얘기했었고, 원자는 그 중심의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분이 됐었던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들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원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굵직한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우리가 번호를 매겼는데 그런 원자 번호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해서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에 붙인 번호를 우리는 원자 번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들을 표현하는 더 많은 물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족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 이런 원자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일단 금속들이 있죠. 그래서 금속 구리는 구리 원자로 이루어지고 금속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혹은요,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보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더라.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것은 바로 분자입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원자가 작은 거예요? 분자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조금 더 가면, 그럼 원소는요? 그래서 일단 원소와 원자는 우리가 구분하고 왔습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었고, 입자의 개념이 원자였어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가 왜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물분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성질 있죠. 그거는 이 물분자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원자의 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 물분자의 성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혹은 조금 더 가서 이러한 원자들 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 우리 분자라고 하더라.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산소라고 하면 산소 기체, 산소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분자 모형 보니까요. 아,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산소, 우리 원소기호 공부했죠? 그렇죠. 이주기 16족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아, 이런 산소가 지금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소 원자 두 개구나. 그렇게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라고 하는 기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더 분해되면 그 산소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볼게요. 구성하는 원자를 보니까 산소 원자랑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보니 탄소 원자는 하나고 산소 원자는 두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CO2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이 CO2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소라고 하는 거 우리 원소기호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몇 개와 결합하는지 봤더니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는 NH3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산소 원자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산소 원자가 일단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예, 산소 원자가 두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분자 하나를 먼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아,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것이구나. 요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씩 요렇게 결합한 겁니다. 보실 수가 있죠. 왜?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과학에서 1은?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얘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요, 일산화탄소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속 모형들 보면서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질소라고 하는 우리 원소 기호를 적어 주시고 분자 질소 기체 분자 하나 구성하는데 질소 원자가 두개 결합한 거죠. 그럼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N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 선원 수령 평가 혹은 실험 평가 많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적어서 낼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 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원 수령 평가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 감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소 분자 적어 본 거예요. 이번에는 질소는 하나고요. 수소는 세 개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1이 있지만 1은 과학에서 생략할 거기 때문에 NH3라고 여러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거 먼저 적혀져 있는 원소 기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수소 지금 4개 있으면서 탄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다라고 보면, 우리가 CH4라고 적어주면서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은 바로 메테인입니다라고 하는 분자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한테 계속 모형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모형 보고 내가 이 분자에 대한 이 이름을 바르게 적어줄 수 있는가 이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적었었는데요. 그렇죠. 얘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 하나를 지금 표현한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래요, 얘는. 그리고, 초록색 보니까 염소 원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으니까 1 생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를 때는 염화수소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도 한번 적어 볼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은 먼저 종류를 적어 주시고, 종류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 지금 원자 두개 있는 것이고, 산소 원자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H2O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물 분자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이 제시가 되면 내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얘도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물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적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도 동일한 산소 원자 그리고 동일한 수소 원자 즉,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두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개수를 보니까 얘는 수소가 두 개, 여기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산소 하나가 결합했다면, 지금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걸 우리가 물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분자보다 산소 하나 더 결합했죠. 이걸 우리는 과학에 산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과산화수소 분자입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즉, 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는 어때요? 수소와 산소로 같죠? 그러나 몇 개가 결합하는지가 달라요. 수소 얘는 두 개, 산소 하나. 얘는 두 개, 두개 결합하고 있죠. 아,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요.

도 수가 다르다면 결국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라고 하는 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를 거고, 종류가 같아도요, 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분자의 모형을 보면서 정리했던 얘네가 분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더큰 범주에서는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에 있어서 그 화학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분자식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원자 몇 개가 결합하느냐, 원자의 개수는 바로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낸 화학식, 그걸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이 조금 더큰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물질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분자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거 토대로 계속 한번 쌓아 볼게요.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여기 물분자, 지금 물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분자였습니다. 이거 분자 하나 표현 할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우리는 분자식 혹은 뭐 화학식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물분자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수소는 네개 됐고요. 산소는 두개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최소단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자라고 얘기했고, 얘를 표현하는 분자식이 H2O예요. 이런 H2O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절대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 물분자가 두개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가 두개 있는 거, 이거는 큰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쓰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 1,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몇개 있냐라고 할 때는 이 분자식 앞에다가 큰 숫자로 적는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H2O라고 하는 물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숫자가 보인다. 이거는 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분자식 보시면서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한 정보구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개 있고 산소 원자가 생략되어 있는 1을 보셔야 돼요. 하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물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수소 두 개짜리가 두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큰 숫자는 분자 자체가 두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잘 내용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분자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분자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 분자예요. 이거 적는 연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 분자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개 있는 거 표현할 때는, 아, 탄소 두 개고 산소 네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전체가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식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요. 아,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가 세 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게 있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요 분자가 지금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형이 그려졌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러한 분자식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원자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덩어리가 3개 있는 거잖아요. 아, 얘 전체 일단 3개가 있어. 그러면 전체 원자 수를 알려면 이거 하나당 구성 원자 수가 몇인지를 곱해주면 되죠. 아,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야. 그런 게 3개 있어. 라고 하니까 전체 원자 수는 9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말고, 아, 이 분자식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 수 혹은 산소 원자 수는 각각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 앞에 있는 덩어리, 아, 얘는 세 개 있는데 분자당 탄소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를 곱해주면 전체 세 개 있어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산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덩어리 3개 있는데 분자 하나당, 요 분자 하나당 산소는 2개 있어. 그럼 2 곱해주시면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혹은 탄소나 산소의 특정 원자 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혹은 분자당 특정 원자 수를 곱해주셔서 각각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연습해볼게요. 얘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라고 하는 분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 원자 수 계산해볼게요. 그렇죠. 이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그렇죠, 한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얘 머릿속에도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이 될 때 질소기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바르게 모형으로 떠올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체 원자 수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네 개 얘기하는 거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원자 수, 그럼 생략되어 있는 1 보셔야 돼요. 아, 분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전체 원자 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야 돼. 그러면 네 개 있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 이 분자의 수소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자 한 개인데 이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세 개야. 그러면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어떤 거 물어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분자식 제시가 됐을 때 원자 수까지를 셀 수 있는가, 그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분자식, 아, 이걸 통해서 원자, 바로 수소 원자 두 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산소 요거 보면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요, 물을 보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예요. 얘도 탄소원자 하나에 산소원자 2개, 암모니아예요.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3개 있습니다. 얘는 메테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여기 중에서는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메테인이나 혹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요. 정확한 분자식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테인은

0: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요 분자식을 한번 가려보시고, 수소 원자 2개로, 아,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다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H2가 되는구나. 얘도요, 산소 원소 기호 적어주시고 2개 있으니까 O2가 되는구나. 얘는요, 수소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연습 해주시면 되죠. 얘도 마저 해볼게요. 탄소 하나 있고요. 산소 2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또 여기요. 질소 하나 있고요. 수소는 3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분자식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탄소는 하나 있고요. 수소는 4개 있습니다. 적어주시면서 정확한 이름까지 바로 메테인이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 분자라고 하는 것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빈칸 채워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 4회 3단원 시작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의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의 퀴즈는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벼농사가 발달된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B, X였죠. 자, 이 문장을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일자리가 많은 곳,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도시로 많이 이동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지난 단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부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이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요. 법 그리고 인권, 막상 들으면 뭔가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3단원의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단원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만나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재미있게 사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26쪽에 보면 우리 이번 단원에 꼭 필요한 개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단어는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리해 놓아야겠죠?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행동 기준으로 국가에서 만든 사회 규범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급에서도 이 학급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학급 규칙들이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설명할 때 항상 옆에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도덕이라는 것인데요. 도덕은 법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법은 양심에 따라서 지키고 강제성과 제재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서 사실 안 지켜져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 눈초리는 받을 수 있지만요. 반면에 법은 자,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법은 도덕이랑은 다르게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좀 지키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강제, 이 말 뜻을 봐도 우리 친구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법이고요. 따라서 법은 어겼을 경우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무작정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벌금을 낸다, 즉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법과 도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죠. 도덕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반면에 법은 강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의 성격은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새로 생겨날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이 일상생활 속에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이라는 거 말이 좀 무시무시하다라고 해서 어른들만 지켜야 되는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미 많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나와 있죠.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안전수칙들이 잘 나와 있어요. 녹색불에 건너가고 뭐 자동차 탈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나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안 갈래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초중등교육법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법의 역할 그리고 준법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법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킬 준이라는 한자를 써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뜻해요. 자, 이 법의 역할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줍니다. 생명, 재산 모두 나만의 권리죠. 이러한 것들을 법이 지켜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의 역할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회 질서 유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어떤 역할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라고 답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헌법과 인권보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도 등장을 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로 인간이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권은 누군가가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생겨나는 그런 권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한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 국민들이 국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이사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고요. 두 번째는 평등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면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남자나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요, 정치 참여라고 해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내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또는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거,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사회복지예요. 내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권이 침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례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인권이 있는데 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해서 침해받는 것, 이것을 바로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별에 의한 인권 침해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왠지 여자는 축구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너는 여자라서 축구 경기에 끼워줄 수 없어. 라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 경사로, 즉, 휠체어를 탄 사람은 경사로가 있어야 이 계단 위를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로라는 시설이 부족하면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겠죠. 자, 인권 침해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들 살펴볼게요. 먼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우리가 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법, 제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예시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국가가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 확인 문제 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인데,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법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법과 도덕은 모두 강제성이 있다? 아니죠. 도덕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2번,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얼마든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에 법을 어기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여기서 우리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가를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이죠. 어르신이 계신데, 아휴, 나도 피곤한데 그냥 자는 척 해야지 라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쓱 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와 같은 경우에는 법일까요? 도덕일까요? 도덕이에요. 왜냐? 우리 자리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물건을 가게에서 훔치는 거. 이것은 법이죠. 따라서 이렇게 법을 어겼을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1번. 가는 도덕과 관련된 그림이다. 맞죠? 2번. 가처럼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맞아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야, 왜 자리 양보 안 해? 이렇게 눈초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번, 나는 법과 관련된 그림이다. 맞지요? 4번, 나처럼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가와 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관련이 있다. 맞지요? 2번, 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가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강제성은 없고, 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적을 수 있어요. 법은 강제성이 있는데,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키워드 강제성 넣어서 적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법을 어기면 제재가 있지만 도덕은 제재가 없다. 제재라는 키워드를 넣었어도 좋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관련된 법은 무엇일까요? 자, 법의 이름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양 선생님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아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이 급식과 관련된 법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떤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죠. 2번, 학교 급식법.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도로교통법은 우리 도로의 안전을 위한 그런 법이죠. 초중등교육법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거, 일정 나이가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5번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여러분이 놀이터, 여러분이 노는 그 놀이 공간을 어른들이 잘 관리해주고 또 필요할 경우 수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 잘못 이야기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자,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즉 까닭을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법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 쉬워요. 1번, 도율이,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맞죠? 재환이, 법을 지키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돼요. 맞죠? 법의 역할이죠? 3번, 연서, 나의 권리만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요. 아니죠.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거. 3번, 4번, 지유, 법을 지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범죄로부터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맞죠? 승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5번.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낱말들을 직접 적어보도록 할게요. 법은 개인의 무엇을 보호한다? 그렇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무엇을 유지한다? 사회의 질서. 아주 중요한 낱말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직접 교재에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세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 준, 법, 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디귿, 준법, 정신까지.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편견 아니죠. 차별 아니고, 니은 문제 아니고, 니은 질서. 4번이 정답이죠. 디귿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준법,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6번. 인권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쓰세요. 자, 인권이 나왔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 하리. 인권은 같은 나라 사람들의 권리만 보호해요. 아니죠. 인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율이, 인권은 초등학생이 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은 주어집니다. 라희, 인권은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인권은 누군가가 힘 혹은 권력으로 인해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7번.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법의 역할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독감 예방 접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요. 땡땡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요, 이 독감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바로 법의 역할 중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 예방접종은 사회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왜 법은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볼게요. 서아. 법과 도덕은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주원이.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강제성이라는 거,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소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고, 혜성이, 법은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설명이고요. 희민이, 법을 어기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9번. 인권, 친화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인권, 친화적 태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해. 우리 모두의 인권이 다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자,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인권을 안 지킨 사람을 혼내는 것이다. 아니고요. 2번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 무시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3번, 다른 사람이 볼 때만 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죠. 4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존중한다. 아니고요. 5번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내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해. 우리 모두 소중해. 이런 태도라고 이야기했죠. 10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헌법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다섯 가지로 공부를 했죠. 첫 번째, 기억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바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였고요. 니은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평등과 관련된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1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기억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무엇이다? 그렇죠. 헌법이다. 헌법. 헌법. 국가의 최고법. 그 다음, 맞아. 헌법은 이것을 보호해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12번, 기억에서 미음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맞고요. 니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인권 친화적 태도라 한다. 맞죠? 디귿,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인권 보호 실천 방법으로 인권 보호 표어 쓰기. 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좋고요. 미음에 인권을 무시하는 말하기, 이것은 안 되겠죠. 존중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우리 바로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법과 도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법은 꼭 지켜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법 하면 떠올려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2번, 다음 중 법과 관련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야지. 이것은 도덕이고요. 급하니까 빨간불이어도 건너야지.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오, 배부르네. 음식 많이 남았지만 버려야지. 이건 도덕이죠. 4번에 괜찮아. 내 방이니까 안 치워도 돼.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자, 5번에 복도에 사람 없으니까 뛰어야지. 이것은 학교 규칙에 해당되지만 법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3번,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법은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저작권법은 교통과 관련된 법. 아니죠. 법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5번에 법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킨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법의 역할 중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 깨끗한 환경 만드는 것, 이것도 사회 질서 유지.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사람 단속하는 것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요.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4번, 나라에서 독감 예방을 위해 무료 접종하는 것,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해당됩니다. 5번, 다음 그림과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이죠. 바로 2번에 있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법이 필요한 이유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법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면 쉬워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준다. 이러한 것들 적을 수 있겠죠.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내용 담아서 적어주면 되겠죠. 7번, 다음 두 학생의 대화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석현이 성별, 나이, 종교 등과 상관없이 보장하는 권리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 하리, 맞아. 태어나면서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해. 이것은 바로 인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의 인권. 8번. 인권에 대해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여겸이 학생만 가진다. 아니죠. 부모님이 준다.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여기 정답이 있었죠?
돈이 많아야 가진다?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야 가진다?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 3번이 정답.

0: 9번. 다음 사진과 가장 관련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다섯 가지로 설명했었죠.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리,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3번. 자, 10번에서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먼저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인권의 특징은 인권은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별도 들수 있고요. 또는 나이도 들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피부색, 국적, 종교 이러한 모든 것들 적을 수 있겠습니다. 11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니은. 뭔가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가 빼앗아 가고 있는 거죠? 인권은 함부로 뺏을 수 없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중요한 문제죠.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등.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거 맞죠? 2번. 자유.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롭게. 맞습니다. 3번. 사회복지. 이사를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어. 이것은 자유와 관련된 사례예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거야. 이것은 정치 참여가 맞고요. 도로에 큰 구멍이 있어서 내가 넘어져 다쳤다. 국가의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요구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양심에 따라 지키고 강제성이 없는 도덕과는 달리 국가에서 만든 법은 강제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죠, 우리 친구들. 꼭 남은 시간,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3단원 내용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많이 들어봤을 것이오. 오늘 속담은 바로 이렇게 탄탄함, 실력과 관련이 있어.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배탈이 너무 심해. 내일 시험인데 큰일이네.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공부했으니 괜찮을 거야.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시험을 봐야지.
2: 평소에 기본기를 잘 다졌더니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어.
0: 오늘의 속담, 뿌리 깊은 나무 가뭄한 탄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 타지 않아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어떤 시련도 견뎌냄을

0: 1447년에 전체 10권으로 완성하여 간행한 책이지요. 왕실의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에 이르는 6대의 사적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125장으로 지었답니다. 융비어천가는 한글 창제로 이루어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시가입니다. 융비어천가 제2장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듀코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새 내희 잃어 발아래 가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니 오늘 우리가 감상한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는 기초가 튼튼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작품에 나온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융비어천가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봅시다. 이 표현은 오늘의 속담과도 관련이 깊지요. 근원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큰 교훈을 잘 되새겨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 오늘의 속담, 뿌리 깊은 나무 가뭄만 탄다 였소. 기본기가 탄탄하면, 기초가 탄탄하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었소. 그대들도 기본과 기초를 잘 다져서 시련을 잘 이겨내길 바라오. 그대들의 뿌리가 깊이 있게 자리 잡기를 희망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이미 소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침이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침이 음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침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혀 밑에 거즈를 넣고 침을 충분히 적신 후 침이 적셔진 이 거즈를 10ml의 물에 넣어 충분히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시험관 A, B, C, D에 각각 녹말 용액을 3ml씩 넣습니다. 모든 시험관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을 넣어야 이후 나타나는 변화가 침의 작용 때문인지 아닌지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각각 3ml씩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3ml씩 넣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담긴 비커

거에 시험관 4개를 넣고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칩 속의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색깔 변화를 통해 녹말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관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80에서 9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아두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으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가열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침의 작용으로 녹말이 당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험관 A와 B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A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험관 B는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연한 갈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침 용액이 반응한 이 시험관에서 녹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험관 C와 D의 베네딕트 반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 C는 가열 후에도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같이 넣었던 시험관 D는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황적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침 용액의 반응 결과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어서오세요.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약국 선생님입니다. 제가 필요한 약을 지어드릴게요.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멋진데? 난 이 다음에 크면 꼭 멋진 약사가 될 거야. 우리 동네 천사약국 약사님처럼.
1: 천사약국 왕친절 약사님은 아주 친절해.
2: 영수할머니, 이거 하루에 세 번만 드세요. 네 번 드시면 안 돼요.
1: 약 먹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2: 어? 하마군, 아무래도 이 얼굴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아셨죠?
1: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2: 아가 아저씨,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셨죠? 여기 칫솔질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칫솔...
1: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특히...
2: 어머, 우리 워프 왔구나. 어서와. 그래, 병원에서.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최고.
0: 나 갈 때마다 칭찬도 해주시고 약국 갈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 나도 꼭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될 거야. 호호! 내가 다시 멋지게 해볼게.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되게 아파요.
0: 감기시군요. 어? 그럼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0: 배탈이 나셨군요. 어? 배 안 아픈 약을
3: 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처방전 있어요. 이 처방전대로 좀 약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0: 처방전? 이걸 보고 약 지어요?
3: 몰랐어요? 진짜 약국에 가면 이 처방전 보고 그대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워프
2: 약사님도 이거 보시고 그대로 그냥 저달라 이 말이에요.
0: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 한 번에 두 개, 하루에 세 번,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주면 되고 제가 좀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러니까
3: 가루약이요. 알약을 빠서 이 가루약을 좀 주세요.
0: 가루약이요? 그것도 어쩌지? 약을 어떻게 지어야 하지? 궁금해.
4: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한 뒤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줘. 처방전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약들이 적혀 있지요.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약을 며칠간 먹어야 하는지 등이 잘 적혀 있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약을 만들어줘. 약국에는 약을 짓는 조제실이 있는데 조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많이 있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여러 가지 약을 넣어 지은 후 한 번에 먹기 좋게 나눠 담아 약을 갈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주거나 필요한 약만큼 덜어서 주기도 하고.
0: 약 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방전도 잘 읽어야 하고 약도 잘 찾아야 하고 포장도 잘해야 하고. 잘해야 할 게 참 많네.
2: 그렇지.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0: 키키, 나 안 할래요.
2: 왜?
0: 못하겠어요.
2: 왜?
0: 나도 왕친절 약사님처럼 척척척척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도 못하고.
2: 아니, 나는 진짜 약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한 건데 워프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나도 기운이 쭉 빠지네. 우리 새로운 약국놀이 해볼까?
0: 새로운 약국놀이? 어떡해요?
2: 너 천사 약국에 갔을 때 왜 기분이 좋았지?
0: 그건...
2: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최고!
0: 왕친절 약사님이 칭찬해 주셔서요.
2: 그것 봐.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힘이 있거든. 친구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을 처방해주는 약국이 있다면 가보고 싶죠?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0: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마음의 약사 워프입니다. 워프!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세요.
0: 잠시만요. 아,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재미없어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병이군요. 아, 워프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웃지 마세요. 자, 하루에 세 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5: 세 번 큰 소리로요? 키키랑 놀면 재밌다. 키키랑 놀면 재밌다.
2: 키키랑 놀면 재밌다? 우와, 기운이 막 쑥쑥 나요. 으라차차!
0: 우와, 정말 다행이에요.
2: 제 마음의 병을 이렇게 잘 고치시다니. 우리 워프 약사님은 우리 마을의 건강 지킴이세요.
0: 정말요? 나도 건강 지킴이에요?
2: 그럼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듯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0: 오, 그 말 들으니까 다시 자신감이 생겨요. 워프는 이담에 커서 몸도 낫게 하고 마음도 낫게 하는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약사가 될래요. 아자!
2: 아자!
0: 워프랑 도전! 워프! 친구들, 우리 모두 마음의 약사가 되어서 워프랑 같이 마음의 약을 만들어보자. 워프! 색종이와 가위, 그리고 채색 도구를 준비해줘. 먼저 색종이를 4등분해줘. 종이를 한번 접고 슉슉 돌려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잘라줄 거야. 슉슉 빠뚝 후. 마지막으로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우와, 네 개 완성. 호호! 이제 한 종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중에 한쪽을 접어줘. 그다음 종이를 뒤집어줘. 한 번 더 슝 돌려서 하나, 둘, 셋.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을 접어줘. 오. 반대쪽도 접어주고. 짠. 우와, 거의 완성됐는데? 그 다음 끝에 네 곳을 살짝씩 접어줄 거야. 이쪽도 살짝. 그 다음 반대도 끝쪽을 살짝. 마지막으로. 우와. 어때? 정말 알약 같지 않아? 여기에 기운이 쑥쑥 나게 하는 글 써야지. 뭐라고 적을까? 오, 좋았어! 워프도 누군가를 기운나게 해줄 거야. 기대하시라. 어이, 그러면 안 돼. 비밀이야.
4: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몸의 병을 고쳐주는 약,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 건강지킴이 약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워프! 우와! 벌써 여섯 번째 꽃이 피었다.
6: 우와! 꽃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0: 우리 워프가 준 마음의 약 때문에 기분이 더더더더 좋아져.
1: 바로 이거.
0: 오. 워프, 나도 사랑해. 고마워.
2: 워프, 기분 너무 좋다. 워프!
0: 친구들도 사랑해요.
2: 사랑해요.
3: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워프야, 걱정 마. 내가 풍선을 찾아줄게. 조금만. 너,
1: 판다야, 괜찮아?
0: 괜찮아.
2: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아주 잘 탄다고 하던데? 순호야, 맞지?
3: 응, 그건 맞는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너무 높아! 무서워! 살려줘!
0: 순호야, 얼른 내려와. 아니, 호랑이는 나무 잘 탄다며. 어떻게 된 거야?
3: 실은 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
0: 뭐? 호랑이가 나무도 못 올라가면 어떡해? 지나가던 사자가 웃겠다.
2: 얘들아, 저길 봐.
0: 나 라피도가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

0: 말도 길어. 나 라피도한테 완전 반했어.
1: 우와, 내 풍선이다. 라피도 정말 고마워.
0: 정말 멋있다.
1: 라피도 최고.
2: 자, 아, 오랜만에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했더니 아이고 온몸이 쑤시는구만.
3: 안녕하세요 선배님.
2: 승우야, 어째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3: 그게요, 아니 제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숨겼던 비밀을 오늘 들켜버렸거든요. 사실 제가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무도 못하고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는 저를 오늘 엄청 놀렸어요.
2: 아, 그랬구나. 이 비밀 요원이 되면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많은데 큰일이네.
3: 그럼 저 비밀 요원도 못하는 거예요? 선배님 비밀 요원 하고 싶어요.
2: 선배, 오늘은 나와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중 훈련을 해보도록 하자.
3: 그럼요 선배님. 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그럼 나만 믿으래도. 그럼 훈련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
3: 네, 좋아요 선배님.
2: 자, 여기 뒤에 있는 낙하산 좀 잘 들어줘.
3: 네.
2: 무거우니까 조심해.
3: 네.
2: 자, 출발.
3: 높은 곳 마음의 준비, 높은 곳 마음의 준비, 출발. 선배님, 이건 하늘을 나는 열기구잖아요.
2: 우리 이 열기구를 타고 저기 하늘로 여행을 떠나볼 거야.
3: 네? 선배님,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2: 순호야, 너 비밀 요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3: 되고 싶죠. 근데 그래,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없어. 선배님,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2: 그렇지. 자, 준비됐으면 멋지게 하늘로 날아볼까? 나?
3: 네.
2: 가자.
3: 지금 제 눈앞에 그 구름이 있어요.
2: 아, 순호야, 우리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진 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높이에 올라와 있어. 여기서는 이 번개, 비, 눈, 우박 등 것 같은 기상현상을 볼 수 있지.
3: 선배님, 설마 여기보다 더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2: 걱정하지 마.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태양의 강한 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슈퍼 히어로 방패막 오존층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피부가 다칠 수 있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어. 걱정하지 마.
3: 정말 다행이네요.
2: 순호야, 저기 네 발 아래 펼쳐진 구름들 좀 봐.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정말 예쁘지 않니?
3: 오, 정말 몽글몽글 구름이 솜사탕 같네요. 그러면 맛도 솜사탕 마시려나? 으차. 으차. 오, 선배님, 구름을 잡고 싶은데 손에 안 잡혀요.
2: 당연하지. 이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 태양빛이 작은 물질을 만나면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데 이걸 빛의 산란이라고 해.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이 빛을 산란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3: 에이, 선배님! 물방울이 어떻게 하늘 위에 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2: 아니, 내 말을 못 믿겠다고? 잘 들어봐. 바닷물이나 강물이 태양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달라붙으면서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로 변하는데 이게 뭉쳐져서 바로 구름이 되는 거지.
3: 근데요 선배님! 저기 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게 정말 예뻐요!
2: 순우야, 네 말대로 정말 멋있다. 그런데 순우야, 너 이 구름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3: 네? 그러니까요. 구름은 이름이 그냥 구름 아닌가요?
2: 아니, 이 구름들도 이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있거든.
3: 그렇다면... 이 구름은 꼭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하늘을 가득 덮고 있으니까 파도 구름인가? 잘 모르겠어요.
2: 이 구름의 이름은 층운이야. 이렇게 이름에 층이 들어가면 하늘 전체나 부분을 넓게 층을 이루어 덮고 있는 구름을 의미하지. 순우야.
3: 네.
2: 자, 그럼 다른 구름도 한번 관찰해볼까?
3: 네. 선배님, 저기, 저 구름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구름들은 다 하얀색인데, 저 구름은 짙은 회색이에요. 그쵸?
2: 저건 난층운이야. 이 난층운 정란운처럼 이름에 란이 들어가면 비를 내리는 구름이란 뜻이지.
3: 선배님! 그러면은 곧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요, 선배님! 빨리 내려가자니까요!
2: 어쩌지? 비구름을 잘 피해가야 될 텐데.
3: 선배님! 내 같아요!
2: 승우야! 꽉 잡아! 이 난층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3: 선배님!
2: 정말 위험했어! 그래도 난층운을 무사히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3: 그러게요! 선배님!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우와! 무지개! 무지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2: 우와! 진짜 무지개네! 멋지다! 아, 순우야.
3: 근데!
2: 그런데 너 높은 곳 올라가면 무섭다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3: 오, 그렇네요! 선배님이랑 구름도 보고 무지개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늘을 나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인 것 같아요.
2: 두려움을 이겨냈다니 정말 잘된 일인데.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순우야.
3: 네.
2: 나는 급한 임무가 있어서 지금 바로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순우는 이 열기구를 타고 아까 출발점으로 돌아오렴. 이게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3: 네! 저 혼자서요?
2: 그럼 멋진 구름도 보고 하늘을 날아봤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따 보자고. 간다.
3: 선배님! 어쩌지? 아직 혼자서는 조금 무섭긴 한데. 아니야,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고. 순우, 도전!

0: 피하겠어. 오!
1: 으차! 오!
0: 야호! 도착이다! 선배님이네! 선배님! 제가 해냈습니다!
2: 순우야, 진짜 멋지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짠! 통과다!
0: 우와! 통과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
2: 순우야!
0: 네!
2: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낙하산 타러 가보는 거 어때?
0: 낙하산이요?
2: 응! 가자, 가자, 가자!
0: 아, 선배님! 아, 맞다! 잠시만요! 그니까...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2: 아, 순우야! 아, 순우야, 어디 가? 아, 순우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며칠 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오, 참 적절한 속담이야.
1: 박사님, 발명도 좋지만 건강도 꼭 생각하셔야 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이 바로 꿈틀꿈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얍!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괴짜 박사님이 걱정돼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쉬라는 순우의 깊은 뜻일까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힘차게 출발해봐요.
3: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방금 순우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은 무엇일까요?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지혜가 담긴 짧은 글을 이야기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속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자성어, 고사성어, 관용어예요. 순호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자성어. 이 사가 숫자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자 네 자로 만든 말,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라는 뜻이지요. 주로 교훈이나 어떤 일의 유래를 담고 있어요. 유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죠.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를 알아볼까요? 고진감래, 네 글자이죠? 고, 고통이, 진, 다하면 감, 달콤한 것이 레,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사자성어와 비슷한 것으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고사성어는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사성어는요,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고 옛날 일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사성어는요, 옛날 일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네요.
4: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어.
3: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 어?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으니까 이 방패도 뚫어야 해요. 그런데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창에 뚫리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되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이럴 경우에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 모에 방패 순자를 따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모순은 고사성어예요. 다음으로 관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요.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중요해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지금 친구들이 간 떨어졌다 라는 관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순호가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간이 어디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도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생각했고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두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간 떨어지다는 매우 놀랐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꿩 먹고 알 먹고의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5: 꿩 먹고 알 먹기. 옛날 착한 운달이 어머니와 평강공주와 살았어. 평강공주는 운달에게 꿩을 사냥해 오라고 했지. 운달이 꿩 사냥을 갔다가 꿩도 잡고 알도 얻었어. 꿩 먹고 알 먹기지. 평강공주는 운달에게 무술도 가르쳤어. 운달은 부인을 따라 열심히 연습했지.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 운달은 멋지게 활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지.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 온달은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서 돈도 벌었어. 이것도 꿩 먹고 알 먹기지. 임금님이 온달을 불러서 무술 실력을 보자고 했어. 온달은 그동안 평강공주와 함께 쌓아온 무술 실력을 멋지게 보여줬어. 임금님은 온달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삼았어. 온달은 평강공주를 얻어 좋은 일이

0: 생기고 장군도 될 수 있었어.
1: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속담을 살펴봐요. 첫 번째,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 아래 그림을 보면 친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께 인사를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네. 자, 이럴 때 쓰는 속담이에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털도 부모 눈에는 보드랍고 윤기나는 털로 보이듯이 남들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아도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뜻이랍니다. 다음 속담 알아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에요. 여기에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은 호랑이를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하룻강아지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 셀걸. 이렇게 자만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다음 속담 알아볼게요.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리인데요. 튼튼한 돌로 만든 돌다리예요.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돌다리를 건널 때에도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건너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잘 알고 익숙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이 친구가요.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불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넌다면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배짓장은요, 하얀 종이 낫장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도 맞들면, 다른 사람과 마주 들면 낫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작은 일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와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협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쳇바퀴 본 적 있나요? 애완동물의 놀이기구예요. 햄스터나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움직여도 제자리죠?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할 때도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친구의 하루는요. 학교 학원 집의 반복. 지겹다. 자, 이럴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불이 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활활 타오르고 불이 번지겠죠. 이처럼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친구가 버스 놓쳐서 속상한데요. 이 친구는 버스 기사님께 잠깐 친구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간다 메롱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순호와 다양한 속담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요, 몸으로 속담 맞추기 놀이 해볼까요? 순호가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속담 알아맞히는 놀이. 놀이 시작! 첫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두 번째 문제!

0: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맞았어요.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 지금까지 몸으로 속담 맞히는 놀이 여기서 끝!
1: 잠든 거야? 연구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참.
0: 그래도 이 잠을 자니까 꿈속에서 속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잠을 자고 나니 개운한 것도 같고 이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닌가?
2: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든지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건강이 최고라고요.
0: 맞아 맞아. 건강도 정말 소중히 생각할게. 이 잠자는 것도 이 발명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생각하겠다고. 우리 친구들도 말이죠.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잠은 충분히 자야 해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1: 꿈틀꿈틀 퀴즈!
0: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자, 아래 상황을 잘 보고 어울리는 속담을 골라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갑자기 배고파. 카박사, 너도 배고프지?
1: 우리 쿠키 먹을까? 좋아, 좋아, 좋아.
0: 쿠키가, 어?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카박사, 너 몇 개 먹을 거야? 한 개?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두 개 먹을게. 어? 어? 가격표가 없네? 잠깐. 그럼 얼마지? 에이, 근데, 이거 왠지 지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잠깐만, 그러면은,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지구에서 갖고 왔거든. 우리 계산하자. 신용카드로 계산 한번 해볼 거야. 계산 체크! 자, 계산 한번 쭉! 어? 뭐야? 왜? 왜 안 되는 거지? 잠깐만, 생각해보자, 카박사. 우리가 여기가 뭔가 포털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으니까, 아, 여기 화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조개껍데기 화폐? 야, 내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조개껍데기 화폐 어딨지? 잠깐, 그러면 물물교환 안 되나요? 물물교환? 나 진짜 쿠키 먹고 싶은데. 카박사랑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안 된다고? 아, 어떡해. 배고파. 아, 어쩔 수 없지. 나에게는 쥐쥐주스가 있으니까 쥐쥐주스 우리 먹자, 오늘은. 응? 지폐향 달콤 쉐이크? 하, 이거 뭔가 잉크맛 95%라는데 좀 텁텁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이거 쥐쥐주스 먹고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카박사. 알겠지?

0: 자, 아무튼 주주 파워!
1: 신용 카드 차단. 물물 교환 시스템 분석 중. 경제 개념 98% 활성화 완료.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
2: 나 복권 당첨되면 게임기 1000개 사서 내 방을 슈퍼게임장이랑 바꿀 거야. 너는 1등 되면 뭐 할 거야?
3: 난 세계의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볼 거야.
0: 아, 그런데 이 복권 5,000원짜리 당첨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야.
3: 경제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0: 에이, 먹는 거라니. 경제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즉 재화와 용역을 바로 만들고 사용하고 나누는 이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재화와 용역이라고 했지. 재화는 무엇일까? 재화란 바로 물건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여기 보이면 이 사과 먹는 거지. 장난감, 연필 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이런 걸 바로 재화라고 하지.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용역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서비스,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자, 서비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말하지. 배 아파. 어떡해. 나 지금 병원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거. 그리고 나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싶은데 미용실 좀 가야겠다. 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재화와 용역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2: 돈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하고 싶은 걸 모두 할 수는 없어요.
3: 저도 용돈으로 과자도 사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은데 둘 다는 못 사서 하나만 골라야 해요.
0: 맞아. 자,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 자원이라는 건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든. 물건도 바로 자원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자원 중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자원, 바로 돈,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화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딱 세 가지만 알아보자. 자, 먼저 이 화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야? 저 이거 물건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여기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바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학용품을 사러 바로 학용품 가게에 가서 이거 1,000원이네? 연필은 2,000원? 이건 얼마야? 이거 3,000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보고 가격표를 알 수 있어.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이거 저기 커다란 물건은 3만원이래. 어떡해. 나 지금 3만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 3만원을 언젠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저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축을 통해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 이렇게 저장해두는 기능을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라고 하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돈을 사용했는지 우리 화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
2: 옛날 구석기 시대엔 사람들이 필요한 걸 직접 구해서 썼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이 생겼죠. 하지만 절대 바꾸지 못하거나 서로 원하는 게 안 맞으면 교환이 어려웠어요.
3: 그래서 보관이 편리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돈처럼 사용하는

0: 그런데 암호화폐, 이거 뭔가 어렵지 않아? 암호화폐는 디지털 돈과 같은 거야.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이 돈의 거래 내역이 은행이나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만 관리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 전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조작할 수 없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은행이 없어도 아주 빠르게 쉽게 거래가 가능하지. 얘들아,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화폐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암호화폐만 하나만 쓰면 되겠다. 아이,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자, 먼저 어디로 갈 거냐? 쭈쭈쭈쭈쭈쭈. 바로 여기 미국. 우리 함께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의 화폐는 달러야. 그런데 이 달러는 사실 이 유럽, 여기 있는 이 유럽에서 사용하던 은화의 이름이었대. 그 이름이 바로 탈러였지. 자, 그런데 이 탈러가 스페인을 거쳐서 그리고 쭉 신대륙에서도 사용되고 미국이 나중에 독립하면서 바로 이 통화로 채택된 거야. 지금 사용하는 이 달러가 어느 나라 돈이었다? 바로 여기 이 유럽에 있던 돈이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지? 그럼 유럽에서는 진짜 탈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유럽 대륙에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유럽 연합을 구성했어.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이 나라,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바로 유로라는 화폐를 사용하지. 그런데 유로 그리고 유럽 어때? 비슷하지?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말에서 나온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쪼쪼쪼. 나는 여기 영국으로 한번 가볼래. 영국의 화폐 단위는 뭐야? 파운드야. 어? 파운드? 파운드는 원래 바로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무엇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 우리나라는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킬로그램이 마치 화폐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파운드가 무게를 재는 단위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 중국의 화폐는 위안, 대한민국은 원, 그리고 일본은 엔. 그런데 여기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원이라는 거는 바로 둥글다라는 뜻인데 이 세 나라 모두 둥근 화폐를 사용했었대. 어때? 화폐 단위 정말 다 다르지?
1: 나라마다 화폐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화폐를 많이 만들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0: 무슨 소리? 이 돈이 막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 봐봐. 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무얼 하겠어? 너도 나도 나 물건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곧 이렇게 소비가 늘면 바로 물건이 부족해져.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이렇게 물건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이런 물건값이 내려가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 그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2: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닌가요?
0: 디플레이션도 좋지는 않아. 왜냐면 지금 물건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야 물건값이 비싸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제값도 못 받고 파네. 내가 버는 돈이 많이 없는데 직원을 줄여야 하나? 이러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제에서는 바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게 좋다고 말하지 않고 적당히

물가가 오르는 바로 적정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말해. 물물교환부터 화폐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포털을 열 준비를 해볼까? 자, 포털을 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그래. 정답은 바로 3번 코코넛! 포털이요, 열려라! 저 가능합니다. 제가 전자화폐 계산할게요. 어떡해? 배터리가 없어요. 아, 뭐야? 오늘도 탈출 못하는 건가? 아, 카박사, 우리 빨리 이거 충전하러 가자. 아, 진짜.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 문장의 형식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서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을 봤더니 This fried chicken, 이 프라이드 치킨은 이렇게 되겠죠? Taste, 어떠한 맛이 난다 뒤에 뭐 와야 돼요? 형용사와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to 너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너무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거 형용사. 그렇죠? 빅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큰 맛이 난다. 너무 큰 맛이 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도 맞고 형용사이기도 한 oily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oil과 oily를 넣어놔서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겠죠? 그래서 형용사인 to oily 이렇게 이어져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은요. She asked Jack 왔고요. 빈칸 to a movie next weekend 이렇게 왔습니다. 자, ask는 뭐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인데 목적어가 왔고요. 잭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탁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그렇죠.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 to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전치사죠. go to a movie에 걸리는 거고 이 자리에는 to 동사 원형 2번이 목적격 보어로 와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에서 4번에 이번에는 반대네요. 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3번을 봤더니 she하고 빈칸이 왔어요. 동사 자리예요. 그럼 어떤 동사가 와야 하느냐라는 건데 뒤에 봤더니 the girls 목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로 현재 분사를 가지지 않는 동사를 골라라 같은 말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lesson 사역 동사로 목적격 보어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지각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4번을 보시면 Mr. Park 주어가 있어요. 그쵸? 박, 뭐 선생님, 박씨 이렇게 될 텐데 맥락상 그쵸? 선생님이 될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동사 자리예요. 여기도 뒤에 봤더니 The Boy Scouts 그 다음에 to dig. 이번에는 뭐예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to 부정사를 가질 수 없는 동사를 골라라.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have 동사 역시 사역 동사로 뒤에 동사 원형은 쓸수 있지만 to dig라는 to 부정사는 쓸수 없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5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d news, 나쁜 소식은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요. 보니까, 나를 슬프게 했다, 이런 맥락이 되겠죠. 나를 슬프게 했다, 여기서 쓸수 있는 것, made 쓸수 있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예, 올수 있고요. 자, 그 다음, told는 told me sad, 이렇게 갈 수는 없겠고요. 자, get은요? get이라는 동사도 get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보통, 나를 어떠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get은 쓰지 않고요. make라는 동사를 쓸수 있겠어요. 그래서 1, 2번 중에 우선 골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he 빈칸 us turn around the corn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us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왔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코너를 돌게, 모퉁이를 우리에게 모퉁이를 돌라고 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동사 원형이에요. 목적격 보어가 그러면 여기도 make 동사 과거형 made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told를 쓰고 싶다면 told us to turn. turn 앞에 to가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물어보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Please keep this room 빈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을 목적어예요. keep 해주세요라는 건데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뭐뭐하게 유지해달라, 지켜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을 뒤에 모아야 될까요? 자, 이 방을 쉽게 유지시켜주세요. 좀 어색하죠? 일단 여기 자리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오는데 일단 뭐가 오느냐 형용사 중에 자 warm은요 이 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괜찮네요 그죠? 자 lately 안 되겠죠 그죠? lately는 최근에라는 부사고요 easily warmly 다 부사예요 따라서 2번이 아주 유력한데 여기도 괜찮은지 한번 봐야겠죠? The weather turned warm. 날씨가 따뜻하게 바뀐 거예요.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4월에. 괜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 7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제대로 영작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민이는 그 새로운 유리사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는 하민이는 이고요.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쭉 보시면 found라는 동사가 좀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생각했다니까 thought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find라는 동사를 쓸때 find를 쓰고 목적어를 쓰죠. 그리고 어떠어떠타고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 오형식을 씁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어떠어떠하다는 걸 알다거든요. 즉, 그 요리사가 잘생겼다는 걸 알았다. 즉,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 found도 가능해요. 근데 founded는 안 돼요. 왜냐하면 founded는요, found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지 find의 과거형은 found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founded는 안 되고요. taught도 얘는 뭐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는 속지 않아요. 얘는 뭐예요? teach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요리사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에는 그 새로운 요리사 쓰면 돼요. 그죠? The new chef가 되겠죠? 근데 잘생겼다고 우리말로는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래서 handsome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봤더니 Hamin found the handsome chef new. 이건 아니죠? 이 해석과 맞지 않아요. 3번을 봤더니 Hamin found the new chef. 그쵸? 새 요리사가 handsome 형용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5번은요, thought하고 the handsome chef knew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말

결론은 그 잘생긴 요리사가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다가 아니라 그 요리사가 잘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은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형식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The bomb explosion이 주어겠죠? 그 폭탄 폭발이 일어났다. 끝. 어젯밤 이것은 수식어구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언제 그랬는지.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len finally becomes. 헬렌은 되었다. 뭐가 되었는지 필요해요, 정보가. 그죠? 의사가 된 거죠, 헬렌이.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가 있는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pizza and pasta. 피자와 파스타가 정말로 어떠한 맛이 났다. 어떠한 맛이 났다. 이러고 끝낼 수 없죠. 좋은 맛이 났다. 맛있었다. 라는 거예요. 보어가 있는 이형식. 그 다음, 그 소녀는요, looked, 어떠어떠해 보였다. 이렇게 할수 없죠. 어떻게 보였는지를 써야 합니다. 매우 부끄러워 보였다. 매우 수줍어 보였다. 보어가 있고요. 수식어구가 있는 이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테이블은요, must 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해서 이 부분이 다 동사 부분이 되겠죠. 그 탁자는 항상 깨끗하다.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는 보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형식.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은 어법상 올바른 것. 4개는 틀렸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호박 수프는요. 어떠한 맛이 난다. 잘 왔어요. 그렇죠? 호박 수프 단수니까 테이스트까지도 잘 썼고 테이스트 뒤에 뭐 와야 돼요? 형용사 와야 하는데 very cream, 매우 크림 이렇게 할수 없죠. 매우 크리미하다. 우리가 형용사로 바꾼다면 크리미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2번, he asked me lend some money.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ask는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은 we felt boring. 우리는 지루하게 느꼈어요. during the math class. 수업 시간 동안, 수학 시간 동안. 자, 의미적으로 뭐 우리말로 쑥 해석은 되지만, 자, 우리가 느낀 거는 뭐예요? 지루한 상태였던 거잖아요. 근데 boring은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bored를 썼어야겠죠. 그 다음 4번, Sarah gave a love letter. Sarah는 러브레터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마이클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되는데 해석은? 우리 give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할때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전치사 for가 아니라 to죠. give는 그냥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요. 그래서 t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made,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게 했네요. 그쵸? 뒤에 그들이 사실을 말하게 했다. 얘는 뭐예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와 있는 상태죠.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가 너무나 완전하게 잘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은 어색한 걸 찾는데 모두 고르래요. 자, 어색한 거, 틀린 문장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좀 동그라미 쳐서 뭐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쵸?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피칸 파이는요, smells, 뭐예요? 어떠어떠한 향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건데, 일단 단수 주어여서 S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like nutty라고 했어요. 자, 원래 smell 뒤에 형용사 nutty가 바로 올수 있는데, like가 괜히 들어간 거예요. 그쵸? 자, like가 오게 되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like를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I watched the boy shouting이라고 했네요. 자, 나는 한 소년이 소리치는 걸 목격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오고 현재 분사 올수 있어요. 진행을 강조할 때는 그쵸?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네요. 저쪽에서.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 그 다음 3번 The diamond ring,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날 것이다. 영원히. 저 shine은 그냥 빛나다라고 해서 일형식으로 쓸수 있어요. 얘는 수식어구니까 얘도 맞는 문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he farmer 그 농부는요 보여주었다라는 건데 그의 양파 농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얘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으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To us를 쓰든지 아니면 his onion farm과 us의 순서를 바꿔야겠죠? The farmer showed us his onion farm.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She finished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끝냈네요. 언제? 자정 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그녀가 끝냈다? 그녀의 숙제를? 뭐,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완벽한 문장 3형식으로 잘 되어 있네요. 따라서 틀린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1번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멕시칸 음식이 tasted네요. 어떠어떠한 맛이 났다. Especially good. 자, 일단 taste 뒤에 good이 왔어요. 근데 얘는 good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사가 온게 아니라 good이라는 보어가 잘 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잘 왔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맛있는 맛이 났다. 즉, 특히 맛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he scarf felt very softly라고 했어요. 자, 그 스카프, 목도리 다 됩니다. 걔가 부드럽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매우 부드럽게. 자, 말로는 부드럽게이지만, feel이라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ly를 빼고 very soft 이렇게 써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C는요, the news of his marriage. 그의 결혼 소식은 sounds. 동사가 왔어요. 자, sound 뒤에 뭐 와요? feel, sound, 이런 아이들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craziness. 이렇게 명사가 왔어요. 그냥 crazy.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되게 충격적이었겠죠? 그쵸? 그 다음, this town, 이 마을은요, 어떠어떠해 보인다. 역시, look 뒤에도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왔습니다. peaceful이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A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의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이번에는 물어봤습니다. 역시 똑같이 A부터 보면요. 자, David은 보내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순서 괜찮나요? 그렇죠. 나에게 먼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뒤에 쓰는 순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I was very nervously. 자, 나는 매우 긴장했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 뒤에는 여기 형용사가 와야겠죠. 부사가 아니라. 매우 긴장한 이라고 할 때는 very nervous가 와야 합니다. 내가 그 시험을 볼때 나는 매우 긴장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씬에 Can you read me the letter from my fath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에게 그 편지를 읽어줄 수 있니? 나에게 무엇을 순서로 목적어가 잘 왔죠? 자, 아빠에게서 온그 편지를 나에게 읽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 D는요. I found the book very interesting. 이렇게 갑니다. 자, find가 왔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interesting이 왔죠? 나는 그 책이 매우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B 하나네요. 역시 정답은 2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하네요. 보면요.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요. 라고 했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에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take this. 이거 받아요. 라고 뭔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했더니 제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bring이라는 단어는 뒤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할 때, 가져왔다라고 할 때, 3형식으로 쓸때뭘 쓰는 전치사가 뭐가 필요한 동사예요. bring은 그냥 to를 써요. 일반적인 동사죠. 그래서 to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Please help yourself to the dishes. 음식들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Wow, it smells good, nice. 다 괜찮지 않나요? 그쵸? 뒤에 형용사가 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둘 다. 그래서 다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Could you pass your plate to me가 되겠죠? Pass는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다라고 할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너의 접시를 저에게 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에 문장의 밑줄 친 get 과 쓰임이 같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get이 뭔지 정체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they always get me to come home early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내가 집에 일찍 오게 한다라는 거죠. 일찍 오라고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너몇 시까지 와야 돼? 라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get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to부 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갖는 오형식 동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도 오형식으로 쓰인 get 동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the apples get bigger and bigger. 그 사과는 점점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get이라는 동사 뒤에 보어 하나만 왔어요. 얘는 이 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자, I want to get his autography this time 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그의 사인을 받고 싶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get은 무엇무엇을 얻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받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목적어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가지는 받다, 얻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는 얘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지금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얘가 지금 want to 뒤에 오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따로 동사로 쓰인다면 삼형식으로 쓰이겠죠. 즉, 얘는 목적어만 가지고 목적격 보어는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밑줄 친 get과 쓰임이 같진 않아요. 보기에 get과 쓰임이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 they'll never get her to understand it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결코, 자, her 오고 to understand 왔어요. 목적어고 to 부정사, 목적어고 to 부정사. 괜찮나요? 그쵸? 그들은 결코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은 쓰임으로 쓰였겠다. 오형식으로 쓰였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could you get me a cup of water, please? 얘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겠죠? 저에게 물한 잔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 I really need to get this job to earn mone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도 역시 여기 2번처럼 얻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진짜 얻고 싶어요. 이 직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목적어 하나만 가지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을 보면 A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우리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I heard someone walking. 괜찮아요? 자, 내가 들었다. 지각 동사 목적어 그리고 ing 현재 분사. 괜찮죠?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걸 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I felt like scared. feel 뒤에는 형용사가 바로 와요. like는 명사 앞에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틀렸네요.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I called Susan.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asked her to come over. ask 목적어 to 부정사 맞나요? 맞죠. 그녀에게 건너오라고 좀 부탁했다. 즉,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come ov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founded a sound of breeze 라고 했어요. 자, found 뒤에 목적어 오고요. a sound of breeze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산들바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잘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t made me feel safely 안 되죠. 자, make 뒤에 목적어 동사 원형 요것까진 좋아요. 근데 feel 뒤에는 형용사 와야 됩니다. 그래서 safely가 틀렸죠? 따라서 어색한 것은 B와 E, 2,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에서 17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 그녀는 나에게가 그 상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준 거네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와야 하죠. 들어가도록 어떻게 돼요? to enter the shop 이렇게 완성해주시고요. 자, 17번에 그는 내가 약속을 지키도록 했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사역 동사 have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와야겠죠? keep the promise.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에서 21에 밑줄 친 말의 문장 성분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라. 라고 했네요. 자, 18번 봤더니 우리 아빠가 입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죠. 보어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우리 아빠는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어인 D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호는. 자, 19번은요. 이 가게는 offers, 제공합니다. 그 손님들에게 free gift, 공짜 선물을 제공하네요. 누구에게 무엇을? 둘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에 속하죠? 따라서 C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우리 고모는 had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이 stop하게 했다라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그녀에게 소리 지르는 걸 멈추게 했다라는 거니까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왔죠? 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은 그녀는 새로운 PC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어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얘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사는 수식어에 들어가죠. 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에서 23은 배열 문제네요. 그죠? 우리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경호원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킨다예요. 주어는 그 경호원이에요. The guard가 되겠죠? 자, 지켜주네요. keeps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어떠어떠하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안전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형용사. 따라서 the guard, 주어, keeps, 동사, the president,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safe, 형용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은 당신에게 반고흐의 진품 명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제가 보여드리겠다 라고 할때 우리가 내가 뭐뭐 하게 허락해주세요.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뭐뭐 해주겠다 라고 할때 let 하고 내가 보여주는 거죠. 동사원형.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you가 오겠고요. 반고흐의 무엇 무엇을 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이니까 우리가 전치사가 있으면 you를 뒤로 보내면 되고 없으면 앞에 쓰면 되겠죠? 근데 없어요. to나 for이 없습니다. 따라서 let me show you를 먼저 써주고요. 뒤에 진짜 목적어 반고흐의 진품 명작이라는 어순으로 얘를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인 masterpiece 명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4에서 25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고치기입니다. 얘도 한번 빠르게 보면요. 그는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자,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을 충격받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shocked가 아니라 shocking이 되어야겠죠. 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25번 모든 개는 makes its owner happiness. 그의 주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명사가 왔죠. 그래서 happiness를 happy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에서 27은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제인을 봤는데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치면 나는 제인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그래서 진행의 의미, 과거 진행에서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ing 쓰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 문제 풀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볼게요. 자, 나는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the flight attendant, 승무원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대요. 즉, 승무원이 말했다, 나에게. 줄을 서 있으라고, 그쵸? 그래서 뒤에 told me 투부정사로 to stand in line을 써주시면 이두 문장을 한 번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7번은 탐은 상자를 옮겼어요. 근데 그의 상사가 그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합치면 뭐예요? 탐의 상사가 탐이 박스를 옮기게 시켰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따라서 made Tom 동사 원형으로 move the boxes 써주면 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28번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새로 써야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it tastes the strawberry cake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딸기 케이크 과 같은 맛이 났다. 이렇게 돼야지. 그쵸? taste 뒤에는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려면 like가 와야 되죠. 따라서 it tastes like the strawberry cake. 그것은 딸기 케이크 같은 맛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9번은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했네요. 자, 얘는 지금 사형식인데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나 여기 지금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죠? 그는 나에게 아바타의 특별판을 빌려주었어요. 그럼 얘를 순서를 바꾸면서 얘 앞에 뭐 써야 돼요? 간접 의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써야 합니다. land는 일반적인 동사죠. 그냥 to를 쓰면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he lent his special edition of Avatar to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라 라고 했고요. 일단 사역 동사 let을 써라. 자, let 뒤에 목적어 동사원형. 이 어순이 일단 딱 떠올라야 되고요. 자, 이런 단어 쓰고 10단어 쓰세요.

0: 그리고 축약형은 안 됩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하지 말아라이니까 동사원형으로 정사원형으로 명령문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뭐 하게 해라는 let이에요. 근데 하게 하지 말아라 부정이네요. 그럼 어떡해요? Don't let 이렇게 가겠죠. 그럼 누구를? 그 아이들을이 목적어예요. The kids가 되겠고요. 자, 밤늦게까지 깨어있다는 뭐예요? Stay up late인 거죠. 그쵸? 그리고 밤늦게, 밤에니까 at night 써주시면 돼요. 근데 축약형 쓰지 말라고 했네요. Don't를 풀어서 do not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단어가 됩니다. 자, do not let the keys. 얘가 목적어고요. Stay up late.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목적격 보호합니다. At night. 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장의 형식, 구단원, 워크북까지 모두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다른 문법을 배워서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쓰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구성을 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1단원 지층과 하석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지층과 하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문제를 다 풀어왔겠지만 단원 정리 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18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1단원 지층과 하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우리 1번 문제부터 이번에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보기 전에 자, 아까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풀어왔겠지만 했을 때 혹시 이 뜨끔한 친구가 있었나요? 물론 미리 문제를 풀어온 친구도 있겠지만 아, 선생님 아직 저 문제 미리 풀어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차근차근 풀어볼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냥 물어보면 친구들이 헷갈리니까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 1번, 꼼꼼하게 문제를 푼다. 2번,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한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 어렵죠.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 정답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2번,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왜 그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내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볼 1번 문제부터 풀어볼 때 내가 이 문제를 틀렸거나 선생님 저 이 문제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문제 옆에다가

체크를 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이 다 끝난 뒤에 그 문제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거나 어떤 개념을 헷갈려 하며 이 문제를 잘 몰랐는지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내 실력을 기르는 지름길이랍니다. 자, 그럼 단원 정리 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한번 자신 있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귀엽부터 디귿까지 사진이 있습니다. 자, 1번 위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지층, 지층,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운 내용 바로 떠올려 봐야겠죠. 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층이란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지층이죠. 자, 만약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지층이 무엇인지 말이죠.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층을 이루는 것이 지층인데요. 이 지층은 우리 배운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수평인 지층이 있고요. 이렇게 니은처럼 휘어진 지층이 있고요. 디귿처럼 이렇게 쩌쩌쩐쩐쩐 어때요? 엇갈린 지층도 끊어진 지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1번부터 보면 지층의 모양은 이렇게 다양함을 알수 있고요. 맞습니다. 2번 기역은 수평인 지층, 평평한 지층 맞습니다. 니은은 휘어진 지층의 모습이다. 3번도 맞고요. 4번 디귿은 층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지요. 사진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세 지층 모두 층의 색깔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층층마다 색깔이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 기역부터 디귿까지 모두 줄무늬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층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한 5번이 알맞지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층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가자고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층을 이루는 것, 지층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어지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위 지층 중에 다음의 특징을 가진 지층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도움말은 지층이 끊어져 어긋나 있습니다에 이미 우리 친구들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자, 지층이 끊어졌고요. 어긋나 있습니다. 수평이거나 휘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지고 어긋난 것. 디귿이네요. 같은 두께와 색깔의 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음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으로 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요. 문제를 풀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지, 어떤 지층인지 적어보세요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뭐, 끊어진 지층,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알긴 아는데 문제를 대충 읽어서 틀리는 경우거든요.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번호를 쓰는 것인지, 기호를 쓰는 것인지, 알맞은 낱말을 쓰는 것인지 잘 확인하고 정답을 꼼꼼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3번 문제 보죠. 위 지층 중 줄무늬를 볼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모두라고 하면 답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다시 보면 줄무늬를 볼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기역도, 니은도, 디귿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줄무늬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기역, 니은,
티켓 모두 적어주세요.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적어볼까요? 기역, 니은, 티귿 이렇게 말이죠. 자, 지층이 무엇이라고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층, 층, 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층인데요. 이때 이 층은요, 알갱이의 색깔이나 크기가 달라 이렇게 줄무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층이라면 이렇게 모두 줄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부터 디귿까지 모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4번은요, 지층에 방금 본 것처럼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 묻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정답을 이야기했지요. 자, 지층은요, 줄무늬가 왜 생기냐면, 바로 층마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층,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는 거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층을 이루고 있는 층마다 뭐가 달라서? 알갱이의 크기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줄무늬가 생깁니다. 지층에 줄무늬가 생깁니다. 라고 자세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이 서술형 문제는요, 바로 내가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이 이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층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줄무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과 여러 층으로,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줄무늬가 이루어져 있죠. 자, 줄무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적을 때 그냥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만 적는다면 정답이 아니겠죠. 만족스러운 정답이 아닐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알갱이의 크기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을 때 알갱이의 크기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깁니다라고 확실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6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5번은요. 위 지층 모형에 표시된 부분을 보고 지층 모형을 만들 때 진흙, 모래, 자갈을 수조에 넣는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시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모형을 만들 때 진흙, 모래, 자갈을 수조에 넣은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또 떠올려 보죠. 지층 모형을 만들 때 수조에 넣은 순서대로 바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넣은 것이다라는 것 떠올릴 수가 있죠. 따라서 순서대로 적어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자갈을 맨 먼저 넣었구나. 자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갈 위에 있는 모래가 두 번째로 넣은 것이구나. 모래를 두 번째로 적어주면 되고요. 가장 위에 있는 진흙이 가장 나중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진흙을 세 번째로 적어주면 이렇게 자갈, 모래, 진흙 순서대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해볼까요? 자, 위 지층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을 비교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또 모두 나왔네요.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둘다 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알맞은 것입니다. 모형도 그렇고 실제 지층도 그렇고 둘다 층층층층층층이 보입니다. 알맞지 않고요. 2번,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층이다. 맨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층이다. 바로 알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층이죠.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 가장 먼저 쌓인 층이기 때문에 알맞습니다. 일단 2번은 정답이네요. 자, 다음 3번은요. 지층 모형은 실제 지층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했는데요. 지층 모형은 실제 지층보다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층이 지층 모형보다 더 단단한 것이죠. 따라서 3번 알맞지가 않습니다. 1번도 알맞지가 않고요. 자, 4번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또 떠올려 보면은 지층 모형은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실제 지층은 자연이 빚어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이 쌓여서 층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실제 지층이죠. 서로 비슷하다라고 한말 알맞지가 않습니다. 자, 5번. 지층 모형에는 층이 수평으로 쌓여 있지만, 그래요. 모형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 있지만, 실제 지층에는요. 우리 아까 사진으로 본 것처럼 휘어진 지층도 있고요. 또 어긋나 끊어진 지층도 있었죠.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2번과 5번 두 개가 정답이겠다. 2번,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실제 자연에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7번 문제부터 먼저 보면 위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자갈, 모래, 진흙 등의 무엇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에 운반되어 쌓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요. 괄호 앞에 자갈, 모래, 진흙 등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자갈, 모래, 진흙 등을 통칭하는 것을 적으면 되겠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쌓인 이것이 이것 위로 새로 운반된 이것이 계속 쌓이면서 먼저 쌓인 것이 눌립니다라고 했고요. 디귿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단단히 굳어져 바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갈, 모래, 진흙 같은 것들을 바로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쌓인 퇴적물 위로 새로 운반된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먼저 쌓인 것이 눌리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퇴적물이 단단히 굳어져 바로 지층이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퇴적물, 진흙, 모래, 자갈 같은 퇴적물 세 글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는요. 위에 기역 단계에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을 호수나 바다의 바닥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운반이라고 했습니다. 운반은 누가 하나요? 물고기들이 하나요? 아니죠. 바로 이렇게 콸콸콸 흐르는 물이 자갈, 모래, 진흙 등을 운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8번은 가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9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은 실제 자연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퇴적암 나왔네요. 퇴적암. 실제 자연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리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호수나 바다의 바닥에 흐르는 물에 의해 방금 문제 풀어 본 것처럼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나왔네요. 퇴적물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니은은요.
나중에 쌓이는 퇴적물이 먼저 쌓인 퇴적물을

눌러, 위에서 아래로 눌러, 먼저 쌓인 퇴적물, 여기가 바로 빙칸이고요. 디귿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물질이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엉겨 붙게 하죠.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이 퇴적물이 단단하게 굳어져 비로소 퇴적암이 된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의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1번, 알갱이가 사라진다. 2번, 알갱이가 말랑말랑해진다. 3번, 알갱이의 크기가 작아진다. 4번, 알갱이의 사이가 좁아진다. 5번,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자, 니은을 다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먼저 쌓인 퇴적물의 뭐 알갱이의 사이가 그 압력 때문에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물속에 녹아 있는 여러 물질이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탁 붙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알갱이의 사이가 좁아진다를 골라주면 4번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9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가볼까요? 자, 퇴적암과 퇴적암을 주로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종류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요, 이암, 삼, 여광 같은 대표적인 퇴적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퇴적암들은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이암이냐, 삼이냐, 여감이냐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 이암은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흙 알갱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암은 진흙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2번 삼은요 이암보다는 좀더 알갱이의 크기가 큰 모래로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따라서 2번은 기억으로, 그리고 좀더 알갱이의 크기가 큰 여감은 자갈이나 모래, 진흙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3번은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암, 삼, 여감도요,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는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고 11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퇴적암은 이암, 삼, 여감 중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도움말은요, 손으로 만지면 느낌이 부드럽다라고 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색깔은 연한 갈색 또는 노란색이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감은 아니에요. 여감은 큰 자갈도 막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갱이의 크기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암과 삼을 떠올려 봅시다. 자, 모래로 이루어진 삼은요,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요, 모래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그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을 발로 밟을 때 어때요? 까칠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요, 막 부드럽 따기보단 좀 까칠까칠해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암은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진흙 알갱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죠. 따라서 이암, 삼 중에 바로 이암이 정답이겠다. 11번 정답은 이암이라고 잘 특징을 생각하며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화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요, 다음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는 것 체크하고요. 아,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단단하다. 자, 2번, 삼엽충 화석이다. 3번, 동물 화석에 속한다. 자, 4번, 마디가 많은 벌레처럼 생겼다. 자, 5번, 생물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요, 모두 정답인 것 같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단단하다, 삼엽충이다, 동물 화석이다. 모두 맞아요, 화석이다. 마디가 많은 벌레처럼 생겼죠? 그런데 5번 보세요. 생물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 화석을 분류할 때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식물 화석, 동물 화석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생물의 흔적이냐, 몸체냐에 따라 생물의 몸체 화석, 생물의 흔적 화석 분류해 볼수 있잖아요. 흔적이라고 하면 뭐 공룡의 발자국, 새 발자국 또는 뭐 어떤 동물의 배

때문에 식물입니다. 자, 니은은요, 물고기 화석이에요. 물고기는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당연히 동물이겠죠? 동물 화석이고요. 자, 디귿은요, 공룡뼈 화석입니다. 공룡은 어때요? 모두가 알다시피 동물이죠. 따라서 식물 화석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물고기와 공룡이 아닌 은행잎 화석. 따라서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13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가볼까요? 화석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경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주 오래전 2학년 때 기준 배웠잖아요. 분류도 배우고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덩어리로, 묶음으로 묶는 것이잖아요. 자, 어떻게 묶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나무 화석, 나뭇잎 화석,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식물인가 싶지만 암모나이트가 있는 거 보니까 동물 화석인데 그렇다면 식물이냐 동물이냐는 아니겠네요. 자, 그렇지 않다 보겠습니다. 새 발자국이 있고요. 공룡 배설물이 있습니다. 아, 발자국과 배설물이네, 흔적이네. 따라서 분류 기준 눈치챘나요? 바로 이것은 생물의 흔적이냐, 몸체냐에 따라 이렇게 분류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에 지금 몸체가 있잖아요. 따라서 분류 기준은 바로 4번. 생물의 몸체가 화석으로 된 것인가가 정답이겠네요. 5번이 정답으로 되려면 생물의 흔적이 화석으로 된 것인가? 바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뒤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15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지네이트 반죽을 이용해 만든 조개 화석 모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차렷 반대기는 지층을 나타낸다 라고 배웠고요. 맞습니다. 2번. 조개 화석 모형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나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화석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죠. 알맞지 않고요. 굳은 알지네이트는 조개 몸체 화석을 나타내고요. 찰흙 반대기에 찍힌 조개 자국은 조개 흔적 화석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5번. 실제 조개 화석과 비교하면 모양과 표면의 무늬가 비슷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요. 16번 문제입니다.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가장 어려운 것 묻고 있습니다. 이 화석으로 만들어지려면 몸체에 어떤 질긴 부분이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적물이 쌓여야 하고요. 또 압력을 이렇게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뼈, 입, 줄기, 이빨, 껍데기 모두 질기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반해 살은 몰랑몰랑 그렇지가 않지요. 따라서 어려운 것, 디귿, 동물의 살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요. 공룡 발자국이 그냥 쿵 하고 찍혀 있는데요.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룡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공룡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공룡은 이 정도 크기였구나. 종류는 이거였구나. 5번. 화석이 발견된 곳이 과거에 공룡이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런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지만, 4번. 화석이 발견된 곳이 과거 바다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바로 이곳이 공룡이 잘 살아가던 육지였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었대요? 이 지역의 과거 환경을 추리해서 쓰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강이나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의 환경을 떠올리며 이렇게 또 과거 환경을 짐작해 볼 수도, 추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에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 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쉽죠? 그래서 하나 확인해.

0: 보겠습니다. 자, 수강국위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조개 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배운 내용을 잘 떠올려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텐데요. 알쏭달쏭하다면 배운 부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강국위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정답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1단원 마지막인 서술형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수학 5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6단원의 내용을 만납니다.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예요. 부피란 무엇일까? 겉넓이란 무엇일까?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런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겉넓이는 말 그대로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6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단원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자, 6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는 거예요. 부피의 단위,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부피를 직접 측정을 하기 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도 알아봤었어요.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니까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직접 맞대어서 직육면체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중두 종류 이상의 길이가 같으면 직접 맞대어서 나머지 다른 길이 하나를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둘이 서로 같다면 높이만으로도 부피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의 단위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한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정해두은 단위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임의 단위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더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방에 책을 5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고 책을 2권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가방이 더 클까요? 네, 5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임의의 단위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임의의 단위 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약속한 하나의 단위가 있어요.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있는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는 2cm고, 세로는 4cm고, 높이가 2cm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 이사키나무를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에 2개, 세로에는 4개를 넣을 수 있고, 2층 높이로 쌓을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 즉 16개만큼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16개다. 그럼 16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바로 이한 밑면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한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하여서도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큰 부피의 단위도 알아보았는데요. 이 단위는 바로 1세제곱 미터라는 단위예요. 1세제곱 미터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 미터라고 읽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인데요. 자, 여러분, 1미터는 100cm와 같잖아요. 그래서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와 같아요. 그래서 1세제곱 미터는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겉넓이는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의 합이거든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일단 6면의 넓이의 합이에요. 직육면체는 면이 6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로 완전 합동인 면이 총 3쌍이 있는 거잖아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이 가, 나, 다세 개의 면의 넓이의 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면들이 합동인 면이 각각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서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는데요. 이건 우리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생각했을 때 밑면의 넓이를 먼저 더한 다음 옆면의 넓이까지 더해주면 겉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6면의 넓이의 합인데 모든 면의 넓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요. 결국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 여기에 6만 곱하여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겉넓이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 6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 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부피의 단위였습니다. 자, 2번. 두 학생의 대화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놓으시오. 자, 가와 나 중에서 부피가 더큰 것은 어느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두 직립면체의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 높이를 비교하면 이것의 부피가 더 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직립면체의 부피를 직접 맞대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가로의 길이가 3cm로 같고 세로의 길이도 6cm로 서로 같아요. 그런데 높이를 보니까 가는 2cm, 나는 4cm예요. 그럼 당연히 높이가 더 큰, 바로 나가 부피가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나의 부피가 더 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이에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세제곱센티미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cm라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예요? 아, 선생님 검지손가락의 손톱의 가로 너비가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cm, 1cm, 1cm니까, 아, 생각해 보면, 오, 선생님 마디 하나 정도? 이 정도의 부피가 될것 같아요. 자, 1번 교실. 부피 훨씬 크겠죠? 침대도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큽니다. 문제집도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겠죠. 자, 주사위 어때요? 주사위는 여러분 크기가 물론 다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주사위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오, 이만한 주사위 가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주사위입니다. 모래알은요,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은 4번 주사위가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50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50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50개, 즉 얼마예요? 그렇죠. 5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진짜시였다. 그쵸? 자,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담아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담을 물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한데요. 자,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그런 도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채웠을 때 비어 있는 공간이 가장 적어지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좋겠죠. 구슬, 싹이나무, 별사탕 중에서 착착착 쌓았을 때빈 공간이 가장 덜 나오는 것은 바로 싹히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싹히나무 모양이 바로 부피를 비교할 때 담을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임의 단위로서 알맞은 겁니다. 자, 구슬이나 별사탕은요, 넣었을 때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닭설탕을 이용하여 상자 가와 나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가와 나중 부피가 더큰 것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자에다가 각설탕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더 각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상자가 더큰 상자가 될 거잖아요. 몇 개씩 들어가는지 보죠. 자, 가로에는 각설탕을 4개 넣을 수 있고, 세로에는 역시 4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4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4, 4, 16이죠? 16 곱하기 4는 64니까, 아, 64개를 넣을 수 있네. 나는 가로에는 4개, 세로에는 3개를 놓을 수 있고, 몇 층으로? 5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니까 각설탕을 60개만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중에서 더 많은 각설탕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가이기 때문에 가의 부피가 더 크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각설탕이 가에는 한 층에 16개씩 4층으로 총 64개가 들어가고, 나에는 한 층에 12개씩 5층으로 총 6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상자? 바로 가 상자의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가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한 다음에 풀이를 간단하게 써보면 됩니다. 다음 7번이에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결국 이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이 작은 직육면체를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 7, 7에 49죠. 그 다음 49 곱하기 6도 해볼까요? 49 곱하기 6은 96에 54, 46에 24, 294가 되죠. 그래서 294이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294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되겠구나. 88은 64죠. 여기에 64 곱하기 8을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48에 32예요. 68에 48이죠. 그럼 512죠. 그래서 512 세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9번. 직육면체의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여기 보이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고 세로 4cm, 높이는 12cm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세어보면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12,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88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4 곱하기 12가 48이라고 했을 때 우리 네모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288을 48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288 나누기 48이다. 그러면 288 나누기 48을 했을 때, 몫이 만약 6이 된다면 86에 48, 46에 24. 그래서 288이 되니까, 아, 네모에 알맞은 수는 바로 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모르는 수는 네모라고 생각하고 일단 식을 세워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르는 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10번이에요.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에 가, 나, 나, 세 개가 있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을 때 부피 큰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의 부피를 구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4, 8에 32. 32 곱하기 4를 합니다. 32 곱하기 4는 2, 4, 8, 3, 4, 12. 즉, 12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나는 5 곱하기 3 곱하기 9예요. 5, 3, 15죠. 그러면 15 곱하기 9를 해볼게요. 4, 9, 5, 9, 45. 1, 9는 9, 135죠. 그래서 135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 다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6, 5, 30이죠. 30 곱하기 3은요, 90이에요. 그래서 9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라. 가장 부피가 큰 것은? 그렇죠. 바로 135 세제곱 센티미터인 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것은 128 세제곱 센티미터인 가고요. 마지막 가장 작은 것은 90 세제곱 센티미터인 바로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 순서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진아의 선물 상자와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부피가 서로 같습니다.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진아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진아의 선물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000세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진아 선물 상자의 부피가 되겠죠.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부피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로 8cm, 세로 5cm, 그리고 높이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까요?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가 바로 1000이 되더라. 그러면 8, 5, 40이기 때문에, 자, 네모는 1000을 4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네모는 1000을 40으로 나누어서 구하자. 그러면 40 곱하기 2는 80, 빼면 20이고요. 40 곱하기 5는 200이니까, 아, 25가 되겠네. 따라서 높이는 25cm가 되는구나 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진아의 선물 상자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다음 12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 왼쪽에는 세제곱 미터 단위로 어떤 부피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부피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1세제곱 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을까요? 그렇죠. 바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40세제곱 센티미터, 40세제곱 미터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4천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은 거고요. 4세제곱 미터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4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2번과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큰 수를 읽을 때에는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수를 세어서 이 수가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각각 알아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여기는 0.6 세제곱미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59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좋은데요.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590만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단위를 바꾸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세제곱 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5.9 세제곱 미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0.6이랑 5.9,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5.9가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14번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cm인 정육면체이네요. 그러면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계산을 해볼게요. 50 곱하기 50은요, 바로 2500이 됩니다. 2500 곱하기 50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0을 3개를 쓰고 55, 25, 250 그러면 이렇게 12만 5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12만 5천 한 다음 단위는 우리가 센티미터였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세제곱 미터인지.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m.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100만으로 나누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0.12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로 부피를 구한 다음 나중에 단위를 바꿔주어도 좋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0.5m, 0.5m, 0.5m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5번입니다. 전기들을 접어서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기들을 보고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하나, 둘, 세 개의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면의 넓이 구합니다. 6 곱하기 4를 했을 때 6, 4, 24이니까 24제곱센티미터가 넓이가 되죠. 자, 두 번째 면은 어때요? 자, 가로는 6, 세로는 3이니까 6, 3, 1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면은요? 바로 3, 4, 12이니까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면의 넓이를 더해볼게요. 24 더하기 18 더하기 12. 자, 이렇게 세 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넓이가 같은 면이 하나씩 더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겉넓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18 더하기 12가 30이기 때문에 24 더하기 30을 하면 바로 54가 되잖아요. 여기에 2를 곱하자. 그러면 맞아요. 바로 10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요, 10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친구들이 부피를 구하다가 겉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단위를 혼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넓이일 때에는 제곱센티미터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16번입니다. 전기돌을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정육면체의 전계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한모서리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본 친구들은, 한모서리의 길이 10cm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모서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의 길이가 10c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한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5cm가 되는 겁니다. 반절만큼이니까요. 자,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거예요. 일단 이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하는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이니까, 그렇죠. 바로 5 곱하기 5. 즉, 25제곱센티미터가 바로 한 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려면 이런 면이 몇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6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5, 6에 30, 그 다음 2, 6, 12. 그래서 15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15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에는 한 면의 넓이만 제대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면의 수 6개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1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의 가와 나가 있습니다. 겉넓이가 가는 나보다 몇 센티미터,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다. 각각의 겉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정육면체 가의 한 면의 넓이는 49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면이 몇 개가 있겠어요? 6개가 있겠죠. 그러면 49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진 면이 6개가 있다. 49 곱하기 6을 계산하자. 9, 6에 54. 그 다음 4, 6에 24니까 294가 됩니다. 따라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294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정육면체 가는. 이번에는 정육면체 나의 한 면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이런 면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16 곱하기 6을 계산하면 6, 6에 36, 1, 6은 6, 그래서 96이 됩니다.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는 바로 9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네요. 그러면 294 빼기 96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받아내림하고 10에서 6 빼면 4. 그럼 남는 것은 8이죠. 그다음 바로 198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나요? 일단 각각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줘야죠. 정육면체 가의 겉넓이는 바로 49 곱하기 6, 294제곱센티미터다.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는 16 곱하기 6, 즉 96제곱센티미터다.
그래서 정육면체 가는 나보다 294 빼기 96, 즉 198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습니다. 그래서 198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각 구하고 비교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주면 돼요. 다음 18번입니다.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계산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어렵죠.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래요. 그럼 정육면체의 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네모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모 곱하기 네모가 한 면의 넓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6을 곱했을 때 우리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864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요, 864를 6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864 나누기 6은요, 6, 1은 6, 그 다음 6, 4, 24. 그 다음 6, 4, 24이니까 아, 바로 144네. 한 면의 넓이가 144란 얘기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11 곱하기 11은 121이에요. 12 곱하기 12를 했을 때 14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부피 구해봅니다. 부피. 자, 부피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로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12 곱하기 12가 이미 144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12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144 곱하기 12. 144 곱하기 2는 288. 144 곱하기 1은 144. 그래서 더해 주었더니 1728이 돼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172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9번입니다. 윤지는 직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선을 따라 밑면과 수직으로 달라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비누 두 개로 만들면 자르기 전보다 겉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늘어나는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여기 비누 글자 써 있죠. 여기 가운데를 댕강 자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없던 어떤 면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면이 하나가 두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으로 하나씩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면이 몇 개가 생긴다고요? 두 개. 3 곱하기 10짜리 면이 두 개가 생긴다. 3 곱하기 10은 30, 30 곱하기 2는 60이죠. 그래서 60제곱센티미터만큼 겉넓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를 때마다 면이 몇 개가 생기는지, 그 면의 넓이는 무엇과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식을 한번 세어보세요. 자, 20번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음악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나무도막을 보고 나서 우리 가장 큰 정육면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로는 30cm, 세로 30cm, 높이는 10cm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인 정육면체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30, 30? 근데 높이는 10cm밖에 안 되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잘라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길이가 짧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 아, 바로 1000이 되는구나. 그래서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큰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가 어떤 정육면체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피까지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개념도 알아보고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관련된 단원평가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문제 풀고 열심히 강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래요. 일기에 글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일기 쓰는 방법을 알아봤죠? 일기 쓰는데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은요.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어활동 학습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집에 국어활동 교과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자, 우리는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내용의 재료가 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글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내용의 재료가 되는 것은 그러면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바로 일기 글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글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겪은 일을 떠올려야 해요. 겪은 일. 그러면 겪다라는 건 내가 경험한 거죠? 하루 동안 내가 경험한 일 중에서 무엇을 떠올린다? 내가 한 것,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을 떠올린다. 그 다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한 것, 본 것, 들은 것,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함께 떠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39번부터 41번 문제는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까 겪은 일을 정리해 둔 것 같아요. 겪은 일을 한 것, 본 것,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요. 들은 것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 다음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먼저 적고요. 집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장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누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함께 채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래요. 우리가 일기의 글감을 정할 때 이런 표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런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기의 글감은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9번, 기억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어요.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어디에서 겪은 일인지 한번 볼 텐데요. 한 것을 봅니다. 한 것,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름.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어느 장소일 것 같은가요? 아, 그래요. 어쩌면 학교, 그 다음 우리 같은 반 교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무엇을 보았냐면요. 기대하는 반 친구들을 내가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땠을까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친구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긴장되고 떨려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줬나 봐요. 와, 소율이 노래 잘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뿌듯한 감정도 들겠죠.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은 긴장되고 떨림, 그리고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알맞은 장소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 또는 교실에서. 식당에서는 아마 아닐 것이고요. 거리나 슈퍼마켓, 할머니 댁도 알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기 어려운 장소들이거든요. 그러니 1번 학교가 알맞은 장소가 됩니다. 다음 40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겪은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죠. 본 것, 내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들은 것이 됩니다. 들은 것. 만약 선생님 저 한 것, 본 것, 들은 것 외워야 하나요?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가 있고 우산 가지고 가렴. 소율이는 노래 잘한다.
우리 수족관에서 가장 예쁜 물고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을 기억했다. 아, 내가 들은 걸 기억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들은 것, 2번 느낀 것, 3번 궁금한 것. 몇 번이에요? 그래요. 바로 1번 들은 것이죠. 여러분도 겪은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중에 일기를 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본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과 남들이 나한테 그때 어떤 말을 했지? 이런 것까지 같이 적을 수 있거든요. 41번이에요. 디귿에서 미음에 들어갈 생각이나 느낌을 각각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있죠? 자, 각각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살펴볼게요. 집에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본 거예요.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비가 와요. 비가 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구름이 아주아주 가득한 걸 보면 뭔가 비가 아주 많이 오진 않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죠. 이때 우산 가지고 가렴 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네.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안해. 비가 많이 올까 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우리 기억 답 찾았죠? 그래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무엇을 보았냐면 기대하는 반 친구들을 본 거예요. 친구들이 소율이 혹시 노래 잘하나? 기대된다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30명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겠죠. 긴장됨. 또 떨림. 나 노래 잘해야 되는데 혹시 나 노래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떨려요. 자, 그랬는데 막상 내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 소율이 노래 잘한다 라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와, 나 노래 잘했나 봐. 그럼 어때요? 기분? 그렇죠. 기쁨. 뭔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 없이 잘 해냈거든요.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곳이에요. 학교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얼 진짜로 보았냐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본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수족관에서 가장 예쁜 물고기예요 라고 합니다. 이 수족관에서 가장 예쁜 물고기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때요? 와, 예쁘다. 그러니까 행복해. 와, 내가 제일 예쁜 물고기를 보고 있다니 행복함. 또 수족관에 갔으니까 즐거움. 이런 감정들이 들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으로 이어볼 겁니다. 어떻게 이어주면 될까? 디귿은요? 와, 집에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걱정되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겠죠? 리을은요? 그래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긴장되고 떨렸는데 막상 내가 부르고 나니까 친구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와, 잘해서 일이 잘한다. 그러면 기쁘겠죠? 그러니까 3번 긴장됨 그리고 기뻤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음은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예쁜 물고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쁘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2번과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41번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42번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인상 깊은 일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보니까요.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친한 친구가 전학 간 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은 어떤 일일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뻤던 일일까? 슬펐던 일일까?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저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 선생님께서 내가 발표할 때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럼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와,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일단 뿌듯했어요. 와, 나 발표 잘했나 봐. 뿌듯함. 그리고? 기뻐요. 칭찬 받으면 칭찬은 많이 받을수록 좋죠. 기쁨. 그리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세상에 내가 발표를 이렇게 잘한다니. 행복함. 그리고 또 자랑스러움. 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 와, 친한 친구예요, 심지어. 그러면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이제 친구랑 같이 못 놀다니 너무 아쉬워. 그리고 슬퍼요.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 때 진짜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 떠오르죠. 그리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나 이제 누구랑 놀지?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기뻤던 일에 해당하는 것은 가와 나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바로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이겠죠. 가. 슬펐던 일은 친한 친구가 전학 간 일. 나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 글감을 골라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자, 여러분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글의 내용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되는 것들.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 근데 이걸 그냥 내가 무엇무엇 한 일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는 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일이야? 누구와 있었던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이걸 자세하게 하는 게 바로 글감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겪은 일을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어야 해요. 동생이 겪은 거 말고, 부모님이 겪은 거 말고. 자, 언제 있었던 일이야? 점심에. 주말 점심에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와 있었던 일이야? 오빠와. 오빠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냐면요. 와, 즐겁고 신났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강 근처에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글감 골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가지 골라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중요한 문제예요. 일기를 쓴 뒤에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기를 쓴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우개 한번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했어요. 아, 선생님, 전요. 한 번에도 글을 정말 정말 잘 써서요. 확인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글씨도 엄청 많고요. 빠진 말도 굉장히 많고요. 시간 흐름도 맞지도 않아요. 심지어 생각과 느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무얼 안 한 거냐면요. 바로 확인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쓴 일기는요.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돼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냐면요. 날짜, 요일, 날씨 같은 것들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 자세하게 썼는지, 그리고 겪은 일에 대한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알겠죠? 그리고 제목도 맡으리면 안 돼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날씨를 생생하게 나타냈나요? 네, 확인해야 할 내용이죠. 2번, 날씨와 요일을 정확하게 썼나요? 네,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일기를 쓴 시간을 정확하게 썼나요? 여러분, 일기를 내가 몇 시에 썼는지, 저녁 7시에 썼는지, 8시에 썼는지 이것을 꼭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4번,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썼나요? 그래요. 이거 꼭 한번 확인해야죠. 왜냐면 자세히 쓰지 않고 대충 쓰면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5번, 겪은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썼나요? 네, 당연히 확인해야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혹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45번에서 47번은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여자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두 팔을 벌리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솔솔 부는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꽃이 아주 많이 피어있는 거 보니까 와, 날씨도 좋고 봄이 온 것 같아요. 뒤에 할머니와 강아지 함께 외출을 했는데요. 앞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개비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래요. 친구, 오빠, 부모님 아니고 바로 할머니와 함께 있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죠. 46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요.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빈칸, 바람이 불어옵니다. 2번. 바람개비가 빈칸 돌아갑니다. 3번 할머니 옆에 빈칸 강아지가 있습니다. 4번 장독대에 감꽃이 빈칸 떨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빈칸은요, 모두 다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꾸며주는 말 어울리는 것들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톡톡, 귀여운, 시원한, 빙글빙글, 어떤 것이 어울릴까? 자, 바람이 불어와요. 어떤 바람일까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바람이겠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은 빙글빙글이 어울리겠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3번 할머니 옆에 어떤 강아지가 있습니다. 와, 톡톡 강아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귀여운 강아지가 있겠죠. 4번 장독대에 감꽃이 톡톡 떨어집니다.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이어서 자연스럽게 문장 완성해보세요. 다음 47번은요.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은 그림의 일을 떠올려 여자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빈칸에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일기를 완성해보세요. 자, 생각과 느낌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2000년 4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시원함 제목 기분 좋은 바람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 할머니 댁은 마당이 넓어 참 좋다. 바람이 불자 감꽃이 톡톡 떨어지고 바람개비는 빙글빙글 돌았다. 할머니와 귀여운 강아지 옆에서 나는 팔을 벌려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자,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 넣어서 완성해보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래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죠. 꼭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느낌이 드러나게 문장을 써야 합니다. 48번, 일기를 쓸때 생각해야 할 점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골라야 합니다. 일기를 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1번,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2번, 꾸며주는 말을 넣어 생생하게 씁니다. 그래요. 우리 일기는요, 겪은 일은요, 생생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3번, 날짜와 날씨 가운데서 한 가지만 씁니다. 그렇지 않죠. 날짜와 날씨는 둘다 써주어야 합니다. 4번, 따옴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나는 대화를 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내용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겪은 일만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은 필수. 그러니까 생각해야 할점 모두 고르면 1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국어 활동 학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 국어활동 교과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쓰고 읽기. 여기에 있는 꾸며주는 말을 보고 보기에서 찾아서 아래에 있는 빈칸에 채워주면 되는데요. 넓은, 열심히, 엄청, 많이, 멋진, 울퉁불퉁한, 새콤한, 예쁜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넣어야 자연스러울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넣어 볼 테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채워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친구들과 고구마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에는 어떤 밭과 어떤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밭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넓은 밭이 있었을 거예요. 넓은 밭과 어떤 연못? 그래요. 멋진 연못도 좋고요. 예쁜 연못도 좋아요. 선생님은 예쁜이라고 할게요. 예쁜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들은 뒤뚱뒤뚱 걸으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밭에 조르르 앉아서 고구마를 어떻게 캤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어떻게 캘 건가요? 그래요. 고구마를 열심히 한번 캐볼게요. 열심히 또는 많이 캤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자, 빈칸. 어떤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구마랑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 무엇일까요? 뭐 예쁜도 좋고 멋진도 좋지만 선생님은 울퉁불퉁한이라고 해볼게요. 울퉁 불퉁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찐 고구마는 어떤 김치와 먹으면 어떻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랑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새콤한이죠. 새콤한 김치와 먹으면 어떻게 맛있어요? 아, 엄청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어때요? 꾸며주는 말을 쓰니까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실감나고 생생하죠? 자, 빈칸에 보기처럼 꾸며주는 말을 넣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보래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원래는 들판 너머로 구름이 피어난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텐데, 어떤 들판? 푸른 들판. 어떻게 피어난다? 뭉게뭉게 피어난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이것처럼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꾸며주는 말 넣어서 완성해 볼게요. 왼쪽에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가 앉아 있다. 그런데 어떤 부엉이가 어떻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면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부엉이가? 그래요. 큰 부엉이가. 예를 들어서 큰 말고 뭐 커다란 멋진 부엉이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앉아 있다? 어떻게 앉아 있나요? 조용히 앉아 있고요. 얌전히 앉아 있고 우아하게 앉아 있어요. 선생님은 얌전이라고 쓸게요. 큰 부엉이가 얌전히 앉아 있다라고 꾸며주는 말 넣을 수 있죠. 그다음 왼쪽 그림을 보니까 와, 맛있게 생긴 밥이네요. 밥에서 김이 어떻게 난다. 밥에서 어떤 김이 어떻게 난다? 그래요. 이 김을 보니까 뜨거운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뜨거운 김이 또는

0: 3번 폭신한 곰인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 어떤 곰인형? 바로 폭신한 곰인형, 폭신한이 곰인형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냥 안는 것이 아니라 꼭 안아주고 있어요. 꼭이 꾸며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보기에 있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래요. 보기에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가운 퐁퐁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옹달샘에서 퐁퐁 솟아오른다 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꾸며주는 말 한번 골라서 문장을 써볼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아름다운 그리고 훨훨을 골라볼게요. 자, 아름다운, 다운, 훨훨.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까? 아름다운 새가 훨훨 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그 다음 또 어떤 말을 만들어 볼까요? 어떤 말을 사용해 볼까요? 여기 시원한 그리고 솔솔 활용해 볼게요. 시원한, 솔솔. 시원한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바람이죠? 시원한 바람이 솔솔 푼다. 이렇게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문장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독도에 사는 괭이 갈매기의 모습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 짧은 글을 써보래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 보니까 이 사진이 바로 괭이 갈매기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엄마 괭이 갈매기가 있고요. 여기에는 조그만 아기 괭이 갈매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꾸며주는 말을 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사진을 보고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생김새는 어떻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이걸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짧은 글을 써보는데요. 한 문장만 쓰면 조금 부족하니까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써주면 알맞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나라 독도에는 멋진 괭이 갈매기가 삽니다. 귀여운 아기 괭이 갈매기는 멋진 어미 괭이 갈매기를 부릅니다. 어미 괭이 갈매기는 먹이를 물고 뒤뚱뒤뚱 아기 괭이 갈매기에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까지 한번 써보세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1번. 예쁜 아장아장이네요. 아, 이제 우리 이런 문장쯤은 잘 쓸 수 있어요. 예쁜 아장아장? 아기가 떠오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이렇게 하면 문장 완성. 그 다음 넓은 힘차게 어때요? 어? 넓은 것? 그 다음 힘차게?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넓은 바다로 거북선이 힘차게 나아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 잘 써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쓸 때에는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정리합니다. 그때 겪은 일을 무엇이나 무엇과 함께 써야 하는데요. 시옷, 기억, 그리고 니은, 쌍기억.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0: 1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는요, 산과 염기 1단원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과 두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이 단원에서 대표 탐구 활동 함께 공부한 다음에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 탐구 활동 교재에서는 어떤 실험을 대표 탐구로 정했을까요? 우리 여기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탐구 활동 명을 보니까요.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섞을 때 용액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실험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을 때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그 실험이 대표 탐구 활동으로 나온 겁니다. 자, 탐구 목표 살펴볼게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무엇의 변화를 통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용액의 성질 변화를 우리가 알수 있었죠. 자, 이 실험에서 지시약을 넣는 까닭은 그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아하, 용액의 성질이 바뀌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약을 넣어준 것이었죠. 자, 준비물 보면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필요합니다. 즉,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고요. 점적병에 담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죠.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스포이트, 비커 2개, 보안경, 실험용 장갑, 실험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탐구 과정, 실험 방법 알아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에요. 묽은 염산 20ml를 넣어요. 즉, 산성 용액을 먼저 넣습니다. 산성 용액. 자, 넣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용액의 색깔 변화 어떠할까요?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붉게 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5ml씩 6번 넣어요. 자, 그럼 결국 몇 ml 넣은 거죠? 5 곱하기 6 하면 결국 30ml를 넣은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산성 용액 20ml 넣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양 30ml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색깔 어떻게 변화할까요? 처음에 붉은색이었다가 염기성 용액을 점점 넣으면 산성의 성질이 약해지면서 염기성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결국에는 노란색으로 변화하겠죠. 자, 그것을 통해, 아, 산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염기성으로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실험하는 거예요. 즉,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20ml, 즉, 염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 10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색깔을 관찰하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염기성에서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바뀌는데 지금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5ml씩 6번, 즉 30ml 떨어뜨리면 염기의 성질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산성으로 변화하겠죠. 자, 그렇다면 색깔도 어떻게 변화하겠어요? 노란색에서 푸른색이 됐다가 붉게 변화할 거예요. 자, 색깔의 변화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산성 용액의 염기성

녹색성 용액을 섞었을 때는 붉은색이었다가 푸른색, 노란색으로 점점 색깔이 변화할 것이고, 두 번째 실험,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조금씩 넣으면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점점 색깔이 변화할 거예요. 이 색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용액의 성질이 변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탐구 활동과 관련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가에서 묽은 염산을 더 넣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할지 쓰세요. 자, 지금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즉,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무엇을 넣은 거예요? 지시약.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계속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염기성이 약해지면서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에서 산성 용액을 더 넣게 되면 이제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그렇죠. 성질이 산성으로 바뀔 테니 붉은색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붉은색.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즉 염기성 용액에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무엇의 성질이, 무슨 용액의 성질이 점점 약해져요? 그렇죠. 염기성 용액의 성질이 점점 약해지다가 계속해서 넣으면 이제 산성 용액으로 변화하겠죠. 자,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이번에는요, 우리 단원 정리 평가 1회 2회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출발해 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용액을 관찰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실험입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기역에 들어갈 용액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분류 기준을 보면은요, 색깔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 색깔이 있는 용액은 기역에 들어가면 되겠고, 색깔이 없는 무색의 용액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용액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 즉 색깔이 있는 용액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식초 구연산 용액. 식초 색깔이 있죠. 하지만 구연산 용액은 색깔이 없습니다. 2번, 레몬즙 색깔 있죠. 유리세정제도 색깔이 있었습니다. 전부 색깔이 있네요. 자, 3번, 식초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빵소다 용액은 색깔이 없죠. 자, 4번, 제빵소다 용액 색깔 없고요. 탄산수도 색깔이 없습니다. 자, 5번, 구연산 용액도 색깔이 없고요. 제빵소다 용액도 색깔이 없죠. 자, 따라서 색깔이 있는 용액들로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용액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분류 기준이 알맞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분류 기준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가입니다. 자, 이런 기준은 선생님이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기준으로 용액을 분류하면은요.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이유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기준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류 결과가 다른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의 이름을 쓰시오. 자, 설명 읽어볼게요. 이 물질은요. 어떤 용액과 반응하여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래요. 뭐예요? 지시약이죠.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습니다. 정답 뭐예요? 지시약. 너무 중요해요. 친구들, 지시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험에서 왜 지시약을 사용하는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 성질로 용액을 분류할 수,

분류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지시약의 성질을 이용해서 용액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시약은요, 어떤 용액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아, 지시약이 만난 그 용액의 성질이 이러하구나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에 이름표가 없을 때 구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아래 사진 보면 비커에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이 담겨 있어요. 뭐가 구연산인지, 뭐가 제빵소다 용액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연산 용액인지, 제빵소다 용액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 1번, 용액을 흔들어 본다? 자, 둘다 흔들어도 뭐 거품이 5초 이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돼요. 몰라요. 자,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다? 둘 다? 무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자, 용액의 냄새를 맡아본다? 자, 둘다 맡으면 둘다 냄새가 안 나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자, 용액이 투명한지 관찰한다? 자, 둘다 투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겉보기 성질로 용액을 분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죠? 지시약을 사용합니다. 자, 용액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린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지시약이잖아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 용액에서 푸르게 변화합니다. 자, 그 성질을 활용해서 구연산은 산성 용액이고 제빵소다 용액은 염기성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구연산인지 무엇이 제빵소다 용액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5번, 6번 함께 푸는 문제예요. 다음 용액을, 자, 아래 용액을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렸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5번. 보기의 용액 중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을 모두 고르시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은 산성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기에서 산성 용액 골라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식초, 신맛나죠? 산성. 하수구 세정제, 염기성입니다. 레몬즙, 신맛나요? 산성. 제빵소다 용액, 염기성이고요. 오렌지 주스도 신맛나잖아요? 산성. 유리 세정제, 염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산성 용액 적자면 식초, 레몬즙, 오렌지 주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보기의 용액 중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용액의 공통점을 모두 고르시오. 자, 친구들, 용액 중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용액은 성질이 뭐죠? 그렇죠. 염기성입니다. 그렇다면, 염기성 용액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네요. 자, 기역, 산성 용액이다? 아니죠. 니은, 염기성 용액이다? 맞습니다. 염기성 용액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디귿,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맞아요.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맞고, 리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염기성에서는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자, 공통점 모두 골라서 기호를 적어준다면, 니은,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즉, 지시약이죠.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용액은 무엇입니까?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자, 따라서 염기성 용액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보기 볼게요. 식초는 산성이죠. 신맛나잖아요. 레몬즙도 산성. 신맛납니다. 자, 묽은 염산 산성이죠. 구연산 용액 산성입니다.

정제, 염기성입니다. 자, 따라서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용액들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 계열로 변화하죠? 그래요.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 계열로 변화합니다.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는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화해요. 자, 따라서 산성 용액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식초 산성이죠? 묽은 염산 산성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은 레몬즙은 산성이지만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 3번 묽은 염산 산성이에요. 빨래비 눈물? 그렇죠. 염기성이죠. 자, 4번 구연산 용액 산성.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죠. 자, 5번 유리 세정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모두 염기성입니다. 자, 따라서 산성 용액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10번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각각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고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 넣었고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묽은 염산은 산성 용액입니다. 자, 산성 용액은 탄산칼슘 성분인 달걀 껍데기를 녹이겠죠. 자, 단백질에서는 반응하지 않고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잖아요. 자, 염기성은요, 단백질을 녹입니다. 탄산칼슘과는 반응이 없죠. 자, 그래서 삶은 달걀 흰자,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 거리면서 녹을 거예요. 자, 그러면 9번. 가의, 자, 이 가의 실험 결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시오. 자, 묽은 염산에 각각의 물질을 넣었을 때 1번, 달걀 껍데기가 녹는다? 맞죠? 2번,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요, 달걀 껍데기 변화 있고요. 3번, 달걀 껍데기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삶은 달걀 흰자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5번,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 아니요,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염기성 용액에서. 자, 따라서 알맞은 거는 1번,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실험 나에서 어떤 물질이 흐물흐물하게 녹게 되는지 쓰시오. 자, 나. 염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이지요. 자,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녹여요. 자, 따라서 단백질 성분인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 녹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삶은 달걀 흰자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1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었을 때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실험 방법 볼게요. 자,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넣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려요. 자,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로 변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가의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염기성 용액,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2ml씩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묽은 염산, 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색깔도 변화할 거예요. 붉은색에서 산성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염기성으로 바뀌면서 푸른색으로 갔다가 계속 넣으면 노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11번. 위 실험의 삼각 플라스크 안에 든 용액의 색깔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는 무슨 색?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쵸? 그러다가 무슨 색으로? 무색으로 변하진 않고요. 푸른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이제 노란색으로 변화하겠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삼각 플라스크 안 용액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자, 어떻게 변해요?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산성 용액이 점점 약해지다가 염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는 거죠. 그것을 문장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용액의 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염기성 용액으로 바뀐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그쵸? 지시약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즉, 염기성 용액에 일단 지시약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에 묽은 염산을, 즉,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섞을 때 용액의 성질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용액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에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에서 붉게 변하지요. 자, 따라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염기의 성질이 약해지다가 계속 떨어뜨리면 성질이 산성으로 변화하겠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산성에서는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색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용액의 성질은 결국 염기성이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바뀐다. 그것이죠? 자, 1번, 용액이 물로 변한다? 아닙니다. 2번, 용액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성질이 변했어요? 3번, 용액의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 맞아요. 4번, 용액의 염기성이 더욱 강해진다? 염기성이 약해지면서 산성으로 변화했죠? 자, 5번, 용액의 염기성이 강해지다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어떤 용액인 식초 린스를 사용하면 뻣뻣한 머리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세정 과정에서 이제 큐티클이 열리면서 머리카락이 뻣뻣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식초 린스를 사용하면 이 큐티클을 닫아줌으로써 머리카락이 매끄럽게 되는데 이 식초 린스의 성질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식초 린스 무슨 용액이에요? 산성이죠. 자, 두 번째 문장. 생선 비린내를 없애려면 어떤 용액인 레몬즙을 사용합니다. 자,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산성 용액인 레몬즙을 이용하여 이 생선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산성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염기성 용액을 활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변기청소용 세제. 변기청소용 세제는 염기성입니까? 산성입니까? 산성이죠, 친구들. 변기에 있는 것이 물, 그리고 소변 암모니아. 자, 물때 탄산칼슘 성분이라고 했죠? 암모니아, 우리 염기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산성 용액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 벌써 나왔네요.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염기성 용액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표백제 염기성 맞습니다. 자, 하수구 세정제 염기성 맞죠? 자,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머리카락이 엉켜서, 머리카락 단백질이잖아요? 자, 따라서 염기성 용액인 하수구 세정제로 단백질을 녹여서 하수구를 뚫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제산제, 이것도 염기성이죠? 위에 산을 제한해 주는 약품, 제산제, 자, 그리고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도 염기성이었습니다. 차량에 묻은 산성때를 제거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6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대리암으로 만든 조각상이 녹았습니다. 자, 왜 녹았을까요? 그래요. 산성비를 맞아서 녹은 것이죠. 자, 대리암의 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산성은 탄산칼슘을 녹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 산성비라고 적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산성화라고 적어 주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산성비라고 적어 줄게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산성화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환경이 왜 산성화가 될까요? 기어, 나무를 많이 심기. 자, 이것은 산성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되겠죠. 아니고요. 원인 아니에요. 자, 니은, 공장에서 매연 배출하기. 맞아요. 이런 오염물질, 물과 섞여서 산성물질을 생성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 자, 이것은요,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아니고요. 리을, 질소 비료, 화학 비료 충분히 사용하기. 자, 이게 원인 맞죠? 이 질소 비료는요, 땅에 들어갔을 때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리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단원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예요. 산성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노력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천연비료 쓴다 어때요? 좋죠? 천연비료 쓰면 산성화 피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재생에너지 사용한다. 괜찮죠?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에너지라든지. 자, 3번, 자동차를 많이 이용한다. 자, 이러면 산성화가 더 되겠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산화탄소는요, 물과 만나면 산성물질을 생성해냅니다. 자, 따라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아니죠. 자,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좋죠.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자, 석회가루 염기성입니다. 자, 따라서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준다면 이 산성화 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 단원 정리평가 2회 4번 문제까지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자, 네 문제 남았어요. 1번. 다음은 겉보기 성질로 용액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용액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관찰한 내용 보면서 용액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용액은요. 투명해요. 투명한 용액인데 푸른색이래요. 그리고 흔들면 거품이 난대요. 푸른색이면서 투명했던 용액 있었어요. 뭐? 유리세정제.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이 있어도 투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정답 뭡니까? 그래요. 3번. 유리세정제가 되겠습니다. 유리세정제는요. 흔들면 거품이 5초 이상 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분류 기준을 세워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할 때 알맞은 용액을 쓰시오. 자, 지금 어떤 용액이 있냐면 식초, 레몬즙,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어요. 자, 분류 기준 색깔이 있는가? 자, 색깔이 있으면 그렇다에, 색깔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식초는 지금 색깔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 그쵸? 식초, 그렇다. 자, 레몬즙은 노란색 색깔 있죠? 그렇다. 자, 그런데 친구들, 석회수는 어때요? 색깔 없죠? 그렇지 않다. 무색입니다. 석회수.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색깔이 없잖아요? 무색이에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중 지시약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시약 아닌 거. 페노프탈레인 용액, 붉은 양배추 지시약,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전부 지시약이 맞죠? 자, 그런데 묽은 염산은요, 지시약 아닙니다. 산성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구연산 용액은 산성이에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색. 그대로 무색. 자, 제빵소다 용액은 염기성이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게 변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5번 문제에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0: 본인
1: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1: 에.
0: 제 친구 중에서도
1: 에.
0: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1: 그쵸.
0: 이 사이버런스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음?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아유.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0: 궁금하죠?
1: 너무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You, 2 minutes, 어? 계속 그 touch your head. 어?
2: Touch your head. All the time.
1: 정신없어.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re you want to?
2: I want to look good. People
1: look good.
2: Are staring.
1: Ah, yeah, yeah,
2: right?
1: yeah. I think so.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응?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아, strange.
2: Odd.
1: 아,
2: no.
1: 아,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2: 응? 응?
1: 너무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2: what
1: doesn't look you
2: they're not looking at me
1: yeah yeah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2: many people are staring
1: no they looking at me
2: what
0: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1: 예.
0: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1: 예.
0: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1: 알겠습니다.
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1: 아우.
0: 이러고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그쵸.
0: 이거 해보겠습니다.
1: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오랜만에.
0: 오? I like that. I like that.
1: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0: 그렇죠.
1: 네, 고치는 거는 fix죠.
0: 오케이.
1: Fix your hair.
0: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1: 어.
0: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1: Yes.
0: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1: 아,
0: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 수 있는
1: 간편하다.
0: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1: 수리를 하는 느낌?
0: 맞아요.
1: 막 뜯어 고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네. 물리적인 것을 고친다는 느낌에 좀 하나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1: 예,
0: 뭐
1: 예.
0: 너의 자세를 repair해라 이런 건 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수리한다
1: yes.
0: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1: 네.
0: every가 나왔잖아요.
1: 예.
0: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같아요?
1: 매 2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1: 네.
0: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 때 every를 또 쓸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1: 예.
0: every student
1: 그쵸.
0: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Every minute처럼.
0: Exactly.
1: 아하.
0: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1: Every 5 minutes.
0: 그러면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형으로.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1: 오.
0: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1: 아.
0: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0: 반전이네요.
1: 예.
0: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1: He called me.
0: 5분마다?
1: Every 5 minutes.
0: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자, 이거 어떡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1: I go there.
0: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 Yes.
0: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1: 오.
0: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1: 아하.
0: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1: 이렇게.
0: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1: 그쵸.
0: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쵸?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1: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쵸.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1: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0: 오케이.
1: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네.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그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Okay. 네.
1: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Okay.
1: Yes.
0: Alright. 자,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이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이에 기믹였다거나.
0: 맞아요.
1: 예.
0: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1: 그쵸.
0: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1: 그쵸.
0: 이런 느낌.
1: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네,
0: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많이.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죠?
1: 예.
0: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1: 그쵸?
0: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1: 뭐뭐 하길?
0: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1: 네.
0: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1: 네.
0: Oh my.
1: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0: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1: 네. 그러세요. 말리진 않아요.
0: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1: 예.
0: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1: 아,
0: 자유로운 게 뭐예요?
1: Free.
0: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1: Wants to be free.
0: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살짝
1: 틀렸죠.
0: 헷갈렸지만
1: 예.
0: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것.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0: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 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1: I want to look cute.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free.
0: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1: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0: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 Look good.
0: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1: 네.
0: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1: 네.
0: 그래서 look good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1: Yes.
0: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Yep.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1: 에.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쵸?
1: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0: 근데
1: 네.
0: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쵸.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볼까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0: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1: 그쵸.
0: 대왕인데요?
1: 예.
0: 오.
1: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0: 어떤 꿈이었죠?
1: 마유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러면 I look?
0: 형용사를 좀잘 알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예.
0: Yeah.
1: weird. 이건가요?
0: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1: 와.
0: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정답? 아주 좋습니다.
1: Yes.
0: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1: 네.
0: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1: 네.
0: 그건데요.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1: 맞아요.
0: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1: 예. 네.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두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려도 됩니다.
1: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0: I
1: 제가?
0: don't know.
1: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0: And what else?
1: 또 하나 더?
0: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1: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줄 알지만 쓸 줄은
0: What is it?
1: 몰라요.
0: What is it?
1: fascinate.
0: Fascinate?
1: 예.
0: Fascinating?
1: 아닌가요?
0: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1: 그래요?
0: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1: 아,
0: 수 있어요.
1: 이상해요?
0: 좀 매력적인 거.
1: 매력적인? 또 있어요?
0: 그냥 이걸로 갈게요. 네네.
1: 그래요.
0: 자,
1: 예.
0: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1: 어?
0: charming.
1: charming.
0: 아,
1: 알아요.
0: charming, right? 둘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1: 아,
0: 느낌이어서,
1: 맞아요.
0: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1: 오.
0: I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1: 그래요.
0: 마세요.
1: 아.
0: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I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때 워낙 요즘에는 케이팝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거죠. 어떻게
1: 그쵸?
0: 보면은.
1: 예.
0: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될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네.
0: charming 같은 경우에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이런
1: 아하.
0: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1: What
0: 보이죠?
1: if?
0: What if, 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1: 이상하다고.
0: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1: 네.
0: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1: 네.
0: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1: 완전, 예.
0: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0: 아,
1: mistake? Make a
0: make a mistake.
1: mistake?
0: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야.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우후,
1: Woohoo!
0: nice. Alright. 자, 지금.

0: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형섬은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1: 와우.
0: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아, 그쵸.
0: 네.
1: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있죠.
1: 각자 입장이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0: 에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예.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1: 근데 네.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오!
0: 들어봤나요?
1: 본 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 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있는데.
1: 예, 오케이. 예, 예.
0: So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1: 맞아요.
0: 나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래서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Okay?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1: Yes.
0: Right?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Selfish.
1: Yes.
0: Way easier than this, right? Selfish 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1: 만약에
0: 제가 슬기 씨한테, you're selfish. 이러면
1: 기분 이게 나쁜데요?
0: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Oh,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

0: Conscious.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키워 주세요.
2: 네.
1: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2: I go there every 2 weeks.
1: 그렇죠. 걔가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2: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There you go.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0: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다음은요. Mm-hmm.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2: Yes.
1: 자, 갑니다.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2: You are being rude.
1: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부리고 있어. 욕심부리는 거 greedy. Yes. 어떻게 할까요?
2: She is being greedy.
1: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2: Being greedy.
1: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2: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0: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1: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6: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5: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6: Me? Ooh. Never!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1: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2: 네.
1: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장착한 설명의 기술들을 이제 써먹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기대되죠? 시작해 봅니다. 로그인. 자, 로그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볼 장면입니다.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이제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보드게임 카페에 갔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이 친구는 나 보드게임 모르는데 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막 설명해. 막 카드 뽑기, 주사위 굴리기, 행동식 막 턴치니스 막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여자친구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했네. 멘붕이야, 멘붕. 듣는 친구도 멘붕, 말하는 친구도 멘붕.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우리가 설명이라는 건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말해주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기술이 들어가야지, 기술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8가지, 무려 8가지 설명의 기술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본방 시작합니다. 자, 뭔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쓴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분명히, 우야,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나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신 있어. 그러면서 뭐 볼펜을 들어 쓰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 앞에서 막 쓰거나 뭔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야, 이거 첫 키보드가 안 되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볼펜은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해집니다. 분명 나 이거 잘 아는데 왜 모르겠지? 중간부터 써볼까? 자신 있는 부분부터 썼는데 나중에 또 조합하려니까 또 잘 안 돼. 앞뒤가 좀 잘 안 맞아. 복잡해지죠.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순서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렵지 않아. 단계적으로 하나 밟아가면 그거 설명하는 글 쓰는 거, 또 이걸 이제 말하는 상황으로 바꿔보면 설명하는 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얘들아. 이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설명문 쓰기의 절차. 첫 번째 단계.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물론 어떤 과제로 선생님들께서 그 무엇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나 대상을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또는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대상을 정해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대상이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먼저 독자가 모르고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독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네. 나보다 심지어 더 잘 알고 있어. 그럼 뭐라고 설명해,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잘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궁금해할 내용, 잘 모르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나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건 이거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딱 골라놨는데 독자들은 안 궁금? 뭐 어떻게 나오죠? 어쨌든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곤란하겠죠. 읽지를 않아. 읽어주지 않은 그런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나 대상을 내가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독자가 잘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이면 좋겠다. 자, 정했죠? 이렇게 해서 주제나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 머릿속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 하고 이걸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용량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여기 입력된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자료를 더 수집해 봐야 돼. 그래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봐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무 자료나 막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막 가짜 뉴스 뭐 이런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잘 걸러서. 그 다음에 설명 방법 선택하기. 이야,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그렇죠? 자료를 모아놨으면 야, 이것은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해서 전달해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배웠던 설명 방법들을 여기서 막 투입을 하는 겁니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선택해서 원인과 결과가 필요해? 그럼 인과.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비교와 대조. 뭔가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싶어? 분류나 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용을 조직합니다. 내용을 조직할 때 가장 안정적인 건 처음, 중간, 끝. 일반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도입이라고 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죠. 그다음 마무리할 때는 정리나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내용을 조직하면

하는 걸 이제 다른 말로 개요, 좀 어려운 말로 개요작성이라고 하는데요. 개요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글의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뼈대를 딱 잡아놨어요. 뼈대만 잘 만들어지면, 살만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초고 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독자를 고려하여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이유가 뭐다? 아, 목적은 뭐다? 이 글의 목적은? 이해, 이해. 이해를 위해서 그래요. 이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 하는데, 고쳤을 때는 설명이 정확한지 독자가 이해, 그러니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고쳐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문을 썼어. 한번 검토해봐. 내 설명문이 좋은 글인가? 이런 기준으로 이제 검토해 보는 겁니다. 정확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자료 수집할 때부터 이 단계는 중요하겠죠? 정확성. 정확성. 정. 명확성. 명. 외우기 좋게 그냥 첫 글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명확성.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해. 적절성. 적. 대상과 독자에 맞는 설명 방법을 선택했는가? 좋았어. 오케이. 체계성. 논리적 순서로 내용을 배열하고 있나? 그래서 정명, 적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외워두면 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 체계성.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과정 점검 조정하기 그랬는데 아까 고쳐쓰기를 선생님이 살짝 넘어갔어. 수업 시간에 고쳐쓰기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선생님 고쳐쓰기를 너무 쉽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일단 넘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고쳐쓰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고쳐쓰기가 아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사실 고쳐쓰기는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쳐쓰기는 글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쳐쓰기는 쓰기 과정 전체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뭘 점검하고 뭘 조정하는 거야? 글의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살펴봐야죠.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가.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독자의 배경 지식과 관심을 고려했는가? 왜냐하면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선택했는가? 여기서 이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갈릴 수 있어요. 얼마나 적합한 설명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기술. 글의 구조가 아까 체계성이 있었죠. 체계성.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글을 쓰면서 점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했던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절차 배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주제를 선정해, 대상을 선정해,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 설명 방법 선택해, 내용 조직해, 초고를 써, 고쳤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설명문을 쓰면 된다 그랬죠? 좋은 설명문,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 체계성, 정명, 적체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 나갑니다, 미션. 치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글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이렇게 설명의 기술 8가지를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설명문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설명문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강의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39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과 5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 핵심 개념들을 떠올려 보고 또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 보면서 국어의 힘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5단원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자,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방법 공부했었는데요.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공부를 했었죠. 자, 인물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인물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격이라고 할때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 그리고 너그럽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자, 이런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낱말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을 글에 쓰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까망이와 까미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까미의 성격이 어떠하대요? 성질이 급하대요. 이렇게 까미는 성질이 급하다고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물에 따라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말이나 행동은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를 파악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까망이와 까미라는 글에서 까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아, 까미는 굉장히 포기가 빠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포기가 빠른 성격이구나 알수 있고, 자, 똑같은 상황에서 까망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까망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끈기가 있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수민이와 지우기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수민이와 지우기의 성격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우리 반에서 특히 좋아하는 친구는 수민이와 지우기이다. 오늘은 두 친구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이제 먼저 수민이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준다. 전에 내가 실수로 수민이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 아팠을 텐데도 수민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줘서 참 고마웠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수민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수민이처럼 친구가 자기의 발을 밟았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화를 내는 친구도 있고 우는 친구도 있죠. 하지만 수민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말과 평소에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주는 행동을 봤을 때 수민이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그래요.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죠. 그리고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우기의 성격 그럼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지우기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인사할 때에는 항상 이름을 부르고 칭찬을 덧붙인다. 오늘도 나에게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무뚝뚝한 편이라 지우기의 이런 면이 부럽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우기의 성격을 알수 있어요. 지우기는요, 항상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한대요. 그리고 인사할 때 안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꼭 불러줘요. 하준아 안녕? 게다가 칭찬까지 해줍니다.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자, 이런 말과 행동으로 볼때 지우기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글에는 나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나의 성격은 어떠하대요? 그래요, 나는 무뚝뚝한 성격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친구의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수민이는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줘요.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민이의 성격은 이해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우기는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대요.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자,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지우기의 성격이 다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자, 두 번째, 그리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인물에게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가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읽는다면 누구 중심으로? 인물 중심. 그러면 줄무늬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줄무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 그리고 다 글을 읽고 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인물의 성격에 대해 토의하고 인물의 성격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림책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림책에는 그림과 글이 같이 있습니다.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함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림을 통해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야 어떤 상황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글뿐만 아니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 우리가 그림책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그 그림으로 인물의 행동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말풍선 이렇게 놓고 인물이 어떤 말하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 인물의 표정도 볼수 있잖아요. 그 표정을 통해 우리가 이 인물의 마음도 짐작하고 성격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말풍선 하나 더 볼게요. 그림책에서는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글에서도, 그림에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자.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마음을 전하는 글 쓰는 방법을 공부했죠.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했어요. 또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을 받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을 밝혀줍니다. 자, 이 글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글을 쓰는지 상황을 적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하려는 내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드러나게 생각해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전해야 되겠죠.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때. 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과 관련된, 자, 그 일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는데,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진정성 있는 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글을 쓰는 상황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글을 쓸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은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요. 감사합니다. 혜은 울림. 이렇게 쓰면 조금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라고요?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그러니까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자, 그런 일이 감사하다. 그럼 이 일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혜은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지난 수학 시간에 제가 수학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어요. 그 수학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받았고 수학 문제 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있었던 일과 관련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쓰고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이 편지를 읽는 선생님의 마음이 다르겠죠. 얘가 정말 나한테 고맙게 느끼는구나. 이런 편지를 써줘서 정말 나도 고마워. 이런 생각을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간단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쓰는 상황도 잘 표현을 하고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내 마음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훨씬 좋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꼭 써야 됩니다. 뭐 받는 사람 적었을 때는 못못게 쓴 사람 적을 때는 올림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문장 끝에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로 끝맺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랑 편지 하나 우리 읽어보면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이 잘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도연이가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를 써

자, 편지를 쓰는 상황이 드러나 있죠.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수영을 배우는데 계속 물에 가라앉아서 조금 속상했거든요. 그때 두 분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칭찬해 주셨지요.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자, 부모님과 있었던 일한 가지를 적었죠. 그리고 그때의 나의 생각과 느낌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냥 부모님, 감사해요.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잘 얘기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도연, 올림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 부모님은 우더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때 높임 표현을 씁니다. 자, 부모님 께 그리고 쓴 사람 적을 때도 도연, 올림. 자, 그리고 문장의 끝부분 보세요. 편지를 써요. 속상했거든요. 칭찬해 주셨지요. 이렇게 요나 뭐뭐 했습니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순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알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글을 쓸 건데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전학 가는 상황입니다. 아, 친구가 전학을 가.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 자, 두 번째, 이제 상황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친구가 전학을 가. 아쉬워. 이 아쉬운 마음을 친구에게 전할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두 번째,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상황, 마음 떠올렸으니까 마음을 전하는 글에 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쓸 때요. 글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쓸 내용을 떠올릴 때는 받는 사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었던 일,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받는 사람은 전학 가는 친구겠죠?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친구와 있었던 일. 자, 있었던 일을 적을 때에는요, 내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있었던 구체적인 일 적어도 좋겠죠? 자, 이렇게요. 친구가 다음 주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과 후 수업도 같이 듣고 학교가 끝난 뒤에 함께 축구도 해서 즐거웠는데 앞으로는 자주 못 만날 것 같다. 자, 이렇게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자, 지금 우리 아쉬운 마음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 친구들이 아쉬워.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미안한 마음은 미안해. 고마운 마음은 고마워.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굉장히 다양해요. 못 본다니 아쉬워. 자주 연락하자. 보고 싶을 거야. 자, 이것 다 모두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음 전하는 글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글을 써야 돼.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글쓸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5단원의 핵심 개념들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문제 풀어 볼게요. 정리한 개념 생각하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 볼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5번 문제까지 해결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자, 이 글은 우리가 공부했던 글입니다. 까망이와 까미라는 글인데요.

0: 인데요.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까망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 까망이와 까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더운 여름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리고 지금 두 친구는 목이 말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까망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친구다, 주체적인 친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쵸? 목 말랐는데. 자, 까망이와 까미의 기분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자, 또 까망이와 까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물을 발견은 했는데 물이 든 병은 발견했는데 부리가 짧아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까망이와 까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자, 까미의 성격 알수 있죠? 성질이 급해요. 자,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하지만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자, 무작정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물병을 밀었대요. 그런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꿈쩍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런 말을 통해 아, 까미는 포기가 빠르구나 알수 있어요. 실망한 까미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까망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까망이는 까미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깊이 생각에 잠겼대요. 굉장히 끈기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긍정적이기도 하죠. 갑자기, 그래! 이러면 되겠다! 뭔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나 봐요.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자, 돌멩이를 넣은 만큼 그만큼 물이 올라오겠죠?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선생님도 굉장히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그쵸? 그리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두 친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두 친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인물 누구예요? 까망이와 까미죠. 자, 까망이, 까미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을 밀어도 꼼짝하지 않자 까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까미는 어떤 말을 했어요? 됐어. 희망이 없어. 나할 만큼 했어. 자, 이런 말하고 돌아가 버렸죠. 자, 1번.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까망이가 한 말. 2번.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자, 이것은 까미와 까망이가 물이 든 병을 발견했을 때한 말이죠. 자, 3번.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이것은 까망이가 물을 마시고 나서 한 말. 4번.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바로 이것이 물병을 밀어도 꼼짝하지 않자 까미가 한 말입니다. 자, 5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까망이가 한 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억으로 알수 있는 까미의 성격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까미의 성격을 짐작해야 됩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 기억은 까미가 한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말했냐면, 무작정 물병을 밀었는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자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대요. 자, 어때요? 굉장히 포기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세진. 노력을 한 후에 포기하는 걸 보니 도전적인 성격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까미가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냥 물병을 보고 무작정 물병을 한번 밀었어요. 그런데 물병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자, 주미.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끈기 있는 성격인 것 같다? 아니죠. 포기가 빠르죠.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미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포기가 빠른 성격인 것 같아. 맞습니다. 자, 따라서 까미의 성격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미나라고 볼 수가 있죠. 미나. 자, 이어서 선생님이랑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까망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요. 돌멩이를 가져다가 물병 속에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돌멩이를 넣은 만큼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자, 1번, 물병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아니고요. 2번, 새로운 물병을 찾아 나선다? 아니에요. 3번, 작은 돌멩이를 물병에 넣는다. 이거였죠? 4번, 다른 까마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니고요. 5번, 까미를 찾아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아래 두 문장은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어 있는데 우리 보기에서 낱말 골라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봐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라고 했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무엇을 살펴보나요? 그래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무엇, 행동을 살펴봅니다. 행동을 살펴본다. 자, 이렇게 우리 빈칸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6번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게 국어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럼 교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세계 모습입니다. 우선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어요. 특히나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대립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는 3국 동맹을 맺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3국 협상을 맺으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발칸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데요. 발칸반도는 원래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발칸반도는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과 문화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 발칸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범게르만주의는 게르만들끼리 넓게 묶고 범슬라브주의는 슬라브주의끼리 묶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이들은 게르만족끼리 우리가 힘을 뭉치자라고 주장했고요.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와 세르비아 중심, 특히 러시아가 이 슬라브족을 보호한다라는 명분 하에 범슬라브주의를 거세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 갈등이 심화되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된 사건인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를 합병했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에는 어떤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슬라브 계열의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한편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족끼리 힘을 뭉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합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 왔을 때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된 사건.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동맹국과 협상국의 전면전이 확대됩니다. 특히 동맹국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요. 협상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탈리아가 협상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을 때 이탈리아는 동맹국에 있었잖아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협상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으로 전환하였고 미국은 나중에 참전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는 참호전입니다. 땅을 파고 대체하는 참호전이라는 뜻은요. 이 참호가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 안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전진하는 횟수가 적었겠죠.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이 진행됩니다.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또 국가도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은 식량을 아껴 먹는 등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탱크나 비행기, 독가스, 잠수함 등 살상력이 높은 무기가 사용되죠.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선박과 미국인이 피해를 입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협상국이 우세하게 되죠. 그럼 종결을 볼까요?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는 중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독일 내 혁명이 발발하게 되어 독일의 황제가 퇴위하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때의 원칙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입니다. 결과로서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의미합니다.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하지만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는 전승국 이익 중심의 보복적이고 불평등한 평화 체제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세계 정세는 어땠나요? 제국주의 국가 간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나뉘어 대립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에서의 긴장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참호전과 총력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며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과 함께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과로의 성격을 띠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총력전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과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4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 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대륙봉 세력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그 하던 거 멈추고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체제가 독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7월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7월 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7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 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7월혁명과 2월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혁명을 통해서 7월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회의를 주도하고 빈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 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 빈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제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총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 줘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을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 국가들이 그냥 모여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워, 남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됐고 결국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됐던 게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노예 해방 선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력 확보했고, 대륙횡단 철도 개통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한번 볼 건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형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식민지까지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IT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레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I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IT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 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한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1: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에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딘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2: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옥제들을.
0: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 집.
1: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3: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3: 한옥이 좋아서 샀고
4: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0: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1: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0: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근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2: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3: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2: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1: 집 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2: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1: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2: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4: 시장님.
2: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텐데라 다들입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4: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4: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서명자
5: 박호철입니다.
1: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4: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1: 이 겨울은 동복 오씨 집에만 흐른다네요.
4: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복 오씨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1: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5: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2: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세 칸이 기본인데. 네.
5: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삼칸 초가집이거든요. 예, 예.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4: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2: 근데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4: 예.
5: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2: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5: 들어가 보실까요?
2: 네, 들어가 봐도 될까요?
5: 네,
2: 좋습니다.
1: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 댁은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2: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0: 생각 못했는데.
1: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0: 예, 이거 농가 치고 네.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네.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2: 원래는 앞 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첨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0: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네.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1: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0: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네.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네.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넣었던 네. 그런 요소인데.
1: 네, 맞아요.
2: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꼽재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0: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이 갑장은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1: 네.
0: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도를 취약하다고 막 네.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네. 진짜 아끼시길래 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네. 생각 들었어요.
1: 네.
2: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복개또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1: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예.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예.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벽재도 너무 이쁜데
1: 네.
0: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어떻게 하셨어요?
3: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0: 아,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3: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0: 아, 제가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2: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든지
3: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일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 그래서 저희 시작을 했어요.
2: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3: 세제로 막 문질을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일스텐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0: 이 집을 제주인 찾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0: 그렇습니다.
3: 그래요.
2: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 마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3: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주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2: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0: 의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장판인가요?
1: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0: 그럼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2: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1: 네.
2: 얼마나 양말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1: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 트고 싶었어요.
2: 예, 예.
1: 그래서 이렇게
3: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1: 네.
2: 왜 반대하셨어요?
3: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타협을 받습니다.
0: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3: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0: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돼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1: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0: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야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1: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1: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게 운명처럼 꿈에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0: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로 어두던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1: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디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2: 그래서 불을 또 성공하셨네요.
1: 네. 네.
2: 팔방 미인이십니다, 정말.
1: 어디 쌍에 쓸 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2: 제가 불러드릴게요.
3: 바로 혹시 구들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2: 아이고, 예,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1: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0: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2: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요.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1: 네, 맞아요.
2: 여기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1: 네.
2: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1: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네.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돼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예.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0: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2: 근데 좀 궁금한데요.
1: 네.
2: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 또 지으셨어요?
3: 이 한옥은 추워서 예, 예.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2: 예.
3: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2: 예.
3: 이제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아.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4년에 했거든요.
2: 아,
1: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잘하셨어요. 이 집을 리모델링 예.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0: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3: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1: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0: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1: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2: 예.
1: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2: 이 장이 정말 그림 액자 같더라고요.
1: 네.
2: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긴 딱 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네.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1: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2: 네.
3: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2: 예, 예 보입니다. 예.

0: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1: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 다 사랑할 수 있어서.
2: 둘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서.
0: 아,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3: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주택은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산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조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0: 이 댁의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2: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0: 아내 청혼의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2: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2: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4: 미안해요.
0: 아유, 답답증 아내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 나나요?
4: 맛있어요?
0: 여기서는 뭘 먹어도 만나겠지 뭐.
4: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2: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 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그냥 이 꽃밭에서
4: 숨을 멈추고 숨쉬다가 예, 숨을 멈추는
2: 거예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4: 숨쉬는 곳인데 네.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2: 숨도 여기서 마지막.
0: 아유,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4: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텐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3: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5: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3: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5: 처마가 굉장히 독특한 한옥.
3: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0: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3: 아, 이 집이군요. 오,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0: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3: 발짝 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0: 어머, 사장님.
1: 안녕하세요.
0: 만나 뵙고
1: 반갑습니다.
0: 싶었습니다.
1: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또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0: 네.
1: 반갑습니다.
2: 이집 정체가 뭔가요?
0: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1: 네.
0: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1: 아, 여기서도 독특해요.
0: 네.
1: 아,
0: 그래서,
1: 예.
0: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1: 네.
0: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1: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0: 네.
1: 네.
0: 안녕하세요. 만이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2: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1: 저기 뒤에 있는 산, 만이산 맞죠?
0: 네, 맞아요.
1: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0: 네.
1: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좋은 일 진짜 하셨네요.
0: 예.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터가
1: 예.
0: 좋은 집이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예.
2: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만이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0: 만이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1: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0: 네, 서울 쪽의 한옥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2: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에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2: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1: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0: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1: 예.
0: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1: 네.
0: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1: 아, 근데 보니까 비물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0: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1: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네.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네. 네.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0: 네, 맞습니다.
2: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0: 들어가시죠.
1: 네. 네.
2: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디귿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1: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격천화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점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창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0: 네.
1: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0: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예. 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시더라고요.
2: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1: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0: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0: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2: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마니산의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0: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2: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1: 그래도 음식 작가

0: 여기도 이제 철골하다 보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1: 뒤에 뒤에 있는 것 그럼 원래 벽지.
0: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이제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2: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0: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1: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0: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2: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1: 바닥 한지창판지에다가 오지를 하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0: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방 같다. 너무 좋다.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너무 좋아요.
2: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0: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0: 강화도에서 나는 소장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1: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1: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1: 피디님, 와, 이게 뭐예요?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2: 얘가 먼저 올라.
0: 대체 누구실까요?
1: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2: 현지.
1: 전 주인?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예.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2: 개밥 담당해요.
1: 주시고.
3: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2: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나야 기분 좋죠. 살던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3: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개밥도
2: 그렇죠.
3: 주시고
2: 보존하시라고.
3: 보존해달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4: 이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도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3: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4: 말도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사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아,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더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
2: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5: 저는 새 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2: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이제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운드가 비어있는 그런 영상 파일을 만나게 돼요. 지식 채널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몇 번씩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흐름인지. 구간별로 이 음악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좀 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쓸 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0: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미는 짝꿍이 작업하면 힘이 되는 짝꿍이 우리는 짝꿍 작업하면 힘이 되는 짝꿍 우리는 짝꿍이
0: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영상 문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제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사 구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닛 4부터 7까지 정리를 할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 분사 구문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제시하는 분사 구문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유닛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리고 부정이 포함되어 있는 분사 구문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유닛, 세 번째 유닛에서 공부했던 완료형 분사 구문은 사실 고등학교 가야지 볼수 있는 문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가 정말로 고등학교 수준의 그 지문에서 볼 법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네 번째 유닛, 바로 being과 have been의 생략입니다. 생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 이 말들이 줄여서

줄어들어서 없어지겠구나, 생략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냐? 보어 앞에 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어 앞에 있는 빙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As I was sick with a cold. 감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를 붙여줄 때 was는 원형이 be니까 be에 ing를 이렇게 붙여서 주어서 being sick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being을 생략을 이렇게 하고 그냥 sick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being이나 having been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을 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 앞에 위치해 있는 빙을 생략해서 sick with a cold라고 해도 감기로 아팠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 수동태의 빙과 having been도 무엇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as she was given a gift. 이때 was given은 수동태입니다. 그럴 때 빙을 똑같이 생략을 하고 바로 giv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 was repaired라고 하는 과거시제가 쓰였고 뒷부분의 주절은 현재시입니다. 그러면 시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료 분사 구문을 써줄 건데 이때도 having been을 생략을 해도 여전히 그 의미는 통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결국 being과 having been은 그 의미상 생략이 되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략을 할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 내용 볼게요. 수동태의 being은 거의 생략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어 앞에 being은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할 때는 정말 안전한 문장들 있죠. 대부분 생략이 가능한 그런 수동태에서의 빙을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 뒤에 문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생략 가능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볼 겁니다. 생략 가능이라고 하는 건 생략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의미가 통하는 부분만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not having been fixed completely 에서 having been을 이렇게 밑줄 긋고 생략을 해본다고 하면 not fixed 라고 할수 있고, 아,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the washing machine broke down again. 기계가 다시 망가졌다라는 거죠. 이때 밑줄 친 부분을 생략을 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been이 쓰였거나 having been이 쓰였을 때이 부분을 한번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being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Being so excited, the keys can calm down. 너무 막 흥분한 거예요. 너무 흥분하고 신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진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being을 없애고 so excited 라고 해도 여전히 의미는 통한다라는 거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eing pleased by the compliment. compliment는 칭찬이에요. 칭찬 때문에 기쁜 거겠죠. 그래서 그녀는 seems to be happy.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being을 지워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pleased by the compliment. 칭찬 때문에 무언가 기쁘고 신나 상황이 여전히 그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be.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어 쓰라고 하는데 잘 보면 수동태가 쓰였고요. 자, 여기도 수동태의 관용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보죠. 그것들은요, were delivered fresh. 신선하게 배송되었기 때문에, 아, 그것들이 오렌지이구나. 그 오렌지들은 뭐합니까?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e를 활용해 줄 겁니다. 이 were. 비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being이라고 쓸 건데 잘 보면 시점이 서로 달라요.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being을 써주는 게 아니라 having been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쓸 건데 왜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having been을 써도 그만 안 쓰고 그냥 delivered fresh라고 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합니다.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3번도 풀어볼게요. If you're not satisfied, 만약 네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with the product, 그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반품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봤죠? 제품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반품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때 주어 앞에 있는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워보고 비동사를 어떻게 해볼까? 비동사를 이제 ing를 붙여서 being이라고 쓸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것.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not being satisfied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being을 생략을 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being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사 구문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똑같아야겠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해볼게요. 그러면 as 지울 겁니다. we 똑같죠? 지웁니다. 그리고 aren't old enough. 우리가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수 없다. 아, 무언가 연령 제한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다란 거겠죠. 그것을 보기에는. 그러면 비동사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being을 써줄 건데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있으니까 not being old enough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보어 앞에 있는 being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not old enough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 When he was shocked by the news, he cried. 그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비동사를 ing를 붙여서 being shocked 라고 할 건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그냥 바로 shocked by the news 라고 해도 여전히 의미가 통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난이도가 있는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니, 독립분사 구문 뭐야? 독립적인 분사 구문이라는 거야? 싶을 텐데, 한번 설명을 보죠. 부사절의 주어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부사절의 주어를 분사구문 앞에 그대로 써야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략의 절대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략을 했을 때 의미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절의 주어와 앞에 있는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생략하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바로 볼게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입니다. As the owner is sick, the store isn't open. Owner, 주인이죠. 주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 가게는 열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대요. 그 말이 뭐예요?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럴 때, the owner,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약에 the owner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being sick. The store is not open 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게가 아프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마치 가게가 사람인 것처럼 아, 나 오늘 아파. 문안 열어야지 라고 가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간단합니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를 지우려고 봤더니 주어가 똑같지 않네?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being sick이라고 하는 것만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owner being sick, the store is not open 이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문장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보죠. As there was no bus, we had to walk. There 구문. There 비동사라고 해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했다 해서 지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슬리는 게 있어요. There를 어떻게 해야 할까? There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there 다음에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꿔주고 뒤에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아, 여기 바로 한번 주의 내용 볼게요. There 비동사 구문을 분사 구문으로 쓸 때는 there를 분사 앞에 그대로 두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1번과 2번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번 문장으로 씁니다. 그런데 2번 문장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상. 그때 there라고 하는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there 다음에

비동사를 being으로 이렇게 써준다라는 규칙이 있음을 알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어를 따로 표시해야 하는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독립분사구문에서 being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주로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독립분사구문은요, 정말 어려운 문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독립분사구문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주어가 다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는 문법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과 주절의 주어를 찾아 밑줄을 그으라고 합니다. 다르다란 거겠죠? 예를 들어, 1번. It being rainy. 단골 출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씨라고 하는 건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죠. 그런데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할 때 많은 경우에 주절에 있는 이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주어가 it이에요. 그런데 주절의 주어는 we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이럴 때 it을 생략하면 안 된다. 왜 그렇다? 주절의 주어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독립분사구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주절의 주어와 쓰인 거죠, 뭐죠? 자, 분사구문 앞에 있는 그 주어의 이 내용이 서로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날씨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it이라고 하는 비인칭 주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면 이 it은 절대로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2번과 7번도 볼게요. The work being done, you can go home. 어떤 말인 걸까? 일이 다 끝나면 너는 집에 갈수 있다라는 거고, 분사구문의 주어는 the work입니다. 주절의 주어는 you이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는다. 그다음, the task being easy, I solved all the questions quickly. 그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를 빠르게 풀었다라는 거고, 분사구문의 주어는 the test, 그리고 주절의 주어는 I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B번.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지워 볼 건데, 잘 보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는 생략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as 지울 겁니다. The weather 그대로 두고요. 비동사를 어떻게 써준다? being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the weather being nice.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좀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어법상 맞다라는 겁니다. The weather being nic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2번 볼게요.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샀습니다. 에서 주어 앞에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it을 그대로 두고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꿔주고 남은 말을 똑같이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 After the sun had set. 이번에도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요. had pp라고 하는 대과거를 써주었어요. 뒤에는 단순 과거이고, 그러면 시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준다? The sun이라고 하는 주어 그대로 두고요. 그 뒤에 having set이라고 하는 완료 분사구문을 써서 나타내주면 된다.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독립분사구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분사구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럼 역시나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 볼 건데, 1번은 there 비동사 구문이 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접속사는 지우고 there 그대로 살려두고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there being much traffic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지하철을 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3번. 이번에도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절과 다른 부사절의 주어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현재 분사인 ing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The meeting ending, they went out for lunch 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자, 앞부분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무거웠는데요. 유닛 6는 조금 만만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른바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인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다르지만 주어 없이 수거처럼 쓰는 분사 구문을 알아두세요. 수거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Frankly speaking부터 judging from까지 이러한 말들은요, 그냥 이러한 의미로 수거처럼 쓰인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볼게요. 위에 수거처럼 쓰는 분사 구문은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더라도 뒷부분 주어를 생략하고 쓰며 이를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섯 개의 표현이 이렇게 말 그대로 표현처럼 쓰인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각각의 표현이 어떤 의미로 또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보죠. 1번. 솔직히 말해서 그 인터넷 서비스는 비싸다.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솔직히 말해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앞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 있는 표현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가 통하는 걸 가져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frankly speaking입니다. 아,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I라고 하는 주어가, 말하는 화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뒤에 있는 the internet과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I frankly speaking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 그게 전부입니다. 계속 가보죠. 자, 그 다음, 뒤 인터넷 서비스 여기까지가 주어죠. 계속 가보죠. 3번. 다른 것들과 비교하자면 이것은 사용하기가 쉽다. 그러면 비교하자면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표현을 역시나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compared with 혹은 compared to라고 하면 무엇과 비교하자면, 비교하면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4번.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양이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 이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 주면 Generally speaking 이라고 하는 말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는 말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여기서 고양이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렇지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주로 뒤에 주절로 이어진다. 자, 그다음 B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부사절의 주어와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살려놔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을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If I judge from my experience, 내 경험으로부터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그냥 무엇으로 판단하건대 라고 하는 judging from 이라는 표현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udging from my experience, 내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너는 무엇하는 게 좋다? Stay home in this weather. 이 날씨에서 그냥 집에 머무는 게 좋지. 그래야지 라고 조언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if 지우고 I는 살려두고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아, 위에 있는 의미는 아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 그러면 4번 보죠. 내가 엄밀히 말을 한다면, it's your fault. 그것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할 때, 여기도 뭐 주어 지우고 뭐안 지우고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엄밀히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라고 하는 표현. 바로 strictly speaking 이라는 표현으로 완성해 주면 된다. 이어지는 5번. If we consider his age. 우리가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Tom Cruise는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라고 할 때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려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 considering을 활용해서 considering his age라고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과 5번에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럼 이때 똑같이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if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바꿔줄 건데,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frankly speaking 이라고 채워주고, 5번에, 이번에도 judge from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judging from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표현으로 judging from

His face. 그의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초조하다, 긴장해 있다, 라고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with 명사 혹은 with 대명사 분사라고 되어 있어요. 무언가 형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한 채로, 자, 이 의미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혹은 무엇 하면서라는 의미를 문장에 더해줄 때, 추가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with 명사 또는 대명사 분사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분사는요, 크게 현재 분사를 써줄 수도 있고 과거 분사를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문법이지만 고등학교에서 단골 출제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계가 뭐냐면요, 바로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분사의 의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주고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설명을 했는데요. 눈물이 흐르는 채로라고 하는 걸 영어로 나타낼 때 with 다음에 tears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 tears, 눈물과 run down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관계를 봤더니 눈물이 흐르는 건 능동인 거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흘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이렇게 ing를 붙여주어서 현재 분사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서 있었습니다. 무엇한 채로 눈을 감은 채로라고 쓸 때는 his eyes, 눈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닫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가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는 거죠. 그러면은 눈 입장에서는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위치한 동사의 의미 관계를 봤더니 수동이기 때문에 동사를 어떻게 써준 거예요? 과거 분사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with 뒤에 위치한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분사의 의미 관계를 잘 보고 능동이면 현재 분사로, 수동이면 과거 분사로 써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뒤에 문제 풀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with 대명사 혹은 명사 분사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한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 등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with 명사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잠을 잤습니다. With his mouth open. 이게 무슨 의미냐? 입을 벌린 채로 잠을 잤습니다라고 할때 여기 명사 뒤에 나오는 말을 형용사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한번 올바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팔짱을 낀 채라고 하는 이 말을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팔 입장에서는 fold는 접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힌 거겠죠. 그러면 팔짱을 낀 채, 팔이 접힌 채로 이니까 관계를 봤을 때 수동이구나. 그래서 folded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4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는데요. 불을 끈 채로 잡니다. 불 입장에서는 끄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겠죠.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른다? 과거 분사인 turned를 골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럼 5번. 그는 달렸습니다. 근데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요. 심장과 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관계를 보면 이번에 심장은 뛰는 거죠. 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being을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완성해야 할 때, 혹은 골라야 할 때, 의미 관계를 잘 판단해서 골라야 한다. 자, 이어지는 내신 기출 문제 풀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지금 각각 괄호 안에 close와 shine이라고 하는 동사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우리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With our eyes. 우리의 눈을 무엇한 채로? 감은 채로죠. 눈 입장에서는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close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쓸수 있다? 과거 분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의 의미 관계를 보고 알맞은 분사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그들은 내 말을 들었습니다. With their eyes.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Shine이라고 합니다. Shine은 빛나는 거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채로예요. 그럴 때는요, 빛나게 하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엔 능동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채로 뭐 했다? 내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무언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라고 싶을 때는 조금은 더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yes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이고 무조건 능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유닛 7 with 명사 또는 대명사 분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with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겁니다. 그러면 3번과 5번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너는 공부를 했다. In your room. 너의 방에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문은 닫혀 있었다. 아, 그러면 문을 닫은 채 공부를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앞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 부분을 활용할 겁니다. with를 써줄 거예요. 그럼 with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The door를 써줄 거요. 꺼줄 겁니다. 그리고 close라고 하는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보면 닫힌 채로 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the door 다음에는 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또 5번 볼까요? 처음이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다리는요, were crossed. cross라고 하는 건 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꼰 채라고 하는 우리말 의미가 될 건데, 다리 입장에서는, 내가 꼬아야지라고 스스로 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로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톰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의 다리를 꼰 채로, 그의 다리 입장에서는 꼬이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With his legs. 그리고 나서 crossed라고 하는 과거분사로 똑같이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무언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해석할 때는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라고 매끄럽게 해석을 하고 명사와 이 동사의 의미, 관계를 보고 적절한 분사를 써주어야 한다. 오늘 어떤가요? 분사 구문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보면서 복습하셔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전 문제 풀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자, 오늘 경험을 표현해요.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든 두 번째 시간이든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공기템. 자,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됩니다. 까닭. 원인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까닭이 되겠죠. 그다음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부릅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 왜?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었거든. 자, 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이 사슴을 나무꾼이 구해주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슴은 폭포를 알려주게 되었죠. 이 폭포 아래 가면 선녀를 만날 수 있대요. 이 정보가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은 선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녀를 만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과 선녀는 결혼을 했대요. 딴딴따단. 어때요? 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이야기가 살살살살 흘러가게 된다는 것.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어떤 원인, 까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결과라고 하죠. 자, 그럼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 원인과 결과를 더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누가 뭐래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원인과 결과도 물론 나와 있는데, 살짝 딴 길로도 약간 세어볼게요. 자, 2000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좋음, 맑음. 제목은 고마운 날씨입니다. 자, 이것만 딱 보면, 이거 지금 일기글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제목. 고마운 날씨. 왜 고마울까? 생각하면서.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어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그러면? 궁금하죠? 왜? 라고 말이죠. 자, 왜? 밤사이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이 일어난 까닭, 즉,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요 문장 속에서. 그렇죠. 밤사이 비가 왔다. 이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밤사이 비가 왔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땅이 젖었지,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밤사이 비가 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죠. 농장에 도착한 이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이 지지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식물이 있어. 그런데 얘가 뭐가 뭐 열매가 맺히거나 이러면 무거워. 그쵸? 그러니까 휘청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지 말라고 옆에다가 막대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러면 휘청 하던 식물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겠죠? 자, 이 막대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합니다. 잡초 뽑고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그때 구름 사이로 그때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있는데 구름 사이로 샤 하면서 햇살이 샤 비치는 거예요. 어우, 기분 좋았겠다. 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햇살에 얼굴이 간질간질 간지러웠고,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원인과 결과가, 공기템인데, 살짝 다른 곳으로 한번, 세워나가보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감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이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는 43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뭔지 더 열심히, 깊게, 폭넓게 알아보고 싶다. 그런 친구는 43강으로 가주세요. 네.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이 감각이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감각을 맡고 있는 신체 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죠. 그리고 요 손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까끌까끌하네, 부드럽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신체에 있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은 그 느낌. 빨갛다, 시끄럽다, 고소하다, 달콤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볼까요? 햇살이 얼굴에 닿아요.

감각적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해도 돼. 그치?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이래도 되는데, 굳이 비행기의 파란 날개가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져? 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뚝 부러지고 말았어. 어떻게, 어떤 날개인지 이 느낌이 오죠? 생생하죠? 그리고 부러질 때도 뚝 부러졌어. 오, 실감나. 그죠? 이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고,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해서, 그때의 글쓴이의 마음도 더 와닿습니다. 예. 그쵸? 비행기의 파란 날개. 뚝 부러졌어. 어떻게 아까웠겠다. 이런 마음. 그죠? 예. 이게 잘 전달이 되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응? 눈물이 맺혔다고?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죠? 그렁그렁 맺혔어. 그죠? 어, 진짜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마치 막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렁그렁 맺혔다고? 이게 감각적 표현이죠?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어. 해도 되는데, 굳이 따뜻하게. 그럼 봐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지죠? 어떤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그죠?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다.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다. 공기템은 아니에요. 공기템은 아니지만, 맛보기로, 예, 뒤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글 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글 가에서 글의 제목, 날짜와 날씨, 글쓴이가 상상한 일, 글쓴이가 경험한 일, 이 모두를 다알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글의 제목은 있었어요. 그죠? 일기글에서 글의 제목 있었고, 날짜와 날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경험한 일, 주말 농장에서 있었던 일 썼죠. 그런데, 글쓴이가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경험한 일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냈을 뿐. 그래서 알수 있는 내용 가. 나. 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가와 같은 글의 종류, 일기글이죠. 글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일기글이 되겠죠. 일기글에 대한 설명으로, 즉,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일, 자, 인상 나왔습니다. 인상이 뭐라고요? 이거 인상 아니라고 했죠? 인상에서 요 인이 뭐다? 도장을 말하는 거다. 자, 뭐뭐뭐뭐 인, 이름 쓰고 인. 그럼 여기 도장 딱 찍는다고 했죠? 자, 내 머릿속에 도장이 딱 박혔어. 도장이 딱 찍혔어. 절대 지워지지 않아. 즉, 인상 깊었던 일이다. 이 말은 기억에 남는 일. 네. 요런 말이에요. 네. 인상 깊은 장면,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뜻이고요. 자,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이다.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고, 여기가 일기글의 특징이 되겠고요. 글 가에서 아침에 땅이 젖어 있었던 까닭. 자, 까닭을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땅이 젖어 있었어. 물이 막 고여 있어. 그거 왜 그렇다고요? 바로 밤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가 보이죠? 자, 원인에는요, 이 때문에가 자주 붙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와서 해도 되고,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에 해도 되고, 이 때문에를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밤사이 비가 왔다. 뭐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정답으로 인정. 자, 그런데 까닭 원인이 뭔지 써봐라 그러면은 보통은 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다. 예,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사이 비가 왔다는 이 사실이 원인이라는 것.
아침

하나님의 땅이 젖은 원인이라는 것, 요거 찾는 것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죠? 자, 4번입니다. 중요라고 써있네. 나에서 아까 나 부분에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된 부분, 그 낱말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감각적 표현과 관련된 낱말들이죠. 자, 이 파란색 낱말을 넣어서 표현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도 돼. 그지?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졌다 해도 되는데, 굳이 파란 날개, 똑 부러졌어. 이런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을 넣음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을 노렸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실감나게 해준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간단하게 표현해준다. 뭘까요? 이거죠.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그리고 그때 그 글쓴이의 마음이라든가 인물의 마음을 더, 느끼기 좋게 해.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한다. 그 상황을. 그 대상이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내가 직접 눈으로, 옆에서, 내가 옆에서 직접 보는 듯이. 내가 옆에서 직접 들은 듯이, 내가 그걸 진짜로 맛본 듯이, 응? 내가 직접 만져본 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감각적 표현에 있다라는 겁니다. 43강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혜윤. 혜윤이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템 넘어갑니다. 원인과 결과.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여기 수연이가 있네. 근데 오빠가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아낀 청량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달려오고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이고야. 수연이가 오빠의 장난감 망가뜨렸네. 자, 수연이도 지금 땀을 삐질 흘리고 있어. 아유, 어떡하지? 실수인데. 이러고 있어. 그런데 오빠가 화가 단단히 났어. 너랑 말도 안 해. 그 화가 열심히 났어. 화가 열심히 난다? 말이 안 되지만 화가 많이 났어. 수연이는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어. 아하, 편지를 써야겠다. 오빠 미안해. 그러면서,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죠? 오빠의 그 장난감. 그 장난감을 내가 망가뜨려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좋은 오누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잘 해결이 되겠죠? 요거 보니까. 자, 오빠가 손을 잡아줬어. 어떻게 잡아줬을 것 같아? 따뜻하게, 그지? 됐어.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에이, 수연아. 에이, 나 잊어버렸어. 에이,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나 다른 장난감 많아. 뭐, 이렇게. 근데 아끼는 장난감이라, 아유, 이제 용서해준 게 얼마나 기특한지, 그죠? 고맙죠? 자, 어제는, 자, 이제, 나를 보세요. 아까 가에서는 있었던 일이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수연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지,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그랬어. 자, 이 친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다짜고짜로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어? 그러겠지. 왜? 어제 오빠와 수연이가 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 왜 그랬지? 오늘은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준 까닭은 뭐지? 나 지금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갖추어서 얘기를 안 하면 듣는 사람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잘 갖추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자, 그림 가의 상황. 그래서 1, 2, 3, 4.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자, 그림 나의 상황. 친구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수연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이건 뺀단 얘기예요. 이거 뺀다. 뺀다. 없앤다. 자,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0: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는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 가의 각 장면과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까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다. 여기서부터 보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읽고 그림을 찾는 게더 빨라요.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어. 잡아준 거 여기 있다. 이렇게 얼마나 빨라. 그죠?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기 있다. 수연이는 실수로 오빠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여기 있다. 네. 수연이는 오빠에게 사과 편지를 썼어. 여기 있다. 네. 그림 나에서 수연이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지금 이 친구는 뭐지? 뭐지? 뭐지? 이러고 있죠? 손가락도 저말 뭐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죠. 자, 오빠가 화가 난 까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빠가 손을 잡아준 사실. 여기 있네.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 앞에 있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건 까닭인데, 까닭을 얘기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뭐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자, 그림 나의 상황에서, 수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알맞게 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수연이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지. 야, 너 오빠가 왜 화가 났는지 까닭을 말해야지. 이거잖아. 그쵸?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듣지 못했나 봐. 큰 소리로 다시 말해주라고!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왜? 친구가, 응? 저거 무슨 말일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봐서는 잘 들었어. 일어난 일의 원인을 너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친구가 이해 못했나 봐.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 까닭이죠. 까닭을 말해주는 게 좋겠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형민이 말을 따라야 돼.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큰 소리로 얘기해봤자 친구는 저거 뭐지? 이럴 거야. 자, 여기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봐요. 완전 밤이지. 늦은 밤이죠. 친구가 늦게까지 뭔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졸려. 뭔가 해놓고 졸린데 늦게까지 뭐 숙제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와, 해가 웃고 있네. 해가 웃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아, 8시 50분이야, 자그마치. 지금 이 친구가,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해랑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이 친구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친구는 늦잠을 잔 거죠? 그죠? 늦잠을 잤어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 일은 앞에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그런데 이일 자체가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공기템에서 지금 이 빨래집게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 결과, 결과, 원인, 또 결과, 원인, 이렇게도 돼.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볼수 있죠? 원인과 결과, 이것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일의 결과가 되면서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그림일 때 이것이 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으로 어울리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윤우가 학교에서 지각하는 장면이 원인이 될까요? 자, 이 친구가 윤우인가 봐. 윤우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네요. 어때요? 앞뒤가 맞아요? 윤우가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더 어울립니까? 뭐가 앞뒤가 맞는 말이죠? 예.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뒤가 짝짝 맞네. 앞뒤가 딱딱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윤우가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았어. 아, 재밌다. 아, 근데 숙제를 안 했네. 아, 늦게까지 내가 숙제를 해야 돼. 아, 졸려. 그래도 해야지. 자,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합니다. 그림 2, 3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이거 거꾸로 이어도 된다고 했죠? 윤우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윤우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 여기에 있네요. 이래도 돼요. 물론 이런 문제도 좋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죠.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서 윤우는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 짝짓기보다. 알겠죠? 예. 네. 거꾸로. 윤우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림 3에서 윤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님이 날 보고 웃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라. 즐거워라. 날 보고 웃어. 해님이 날 보고 웃으니까 설레. 이래야 될까? 부러워.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니. 아니죠?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지각이야? 자, 4에서, 그림 4에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써봅시다. 여기서 상상은 내 맘대로 쓸수 있는 게 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늦게 일어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결과를 잘 생각하셔서, 예. 허무맹랑하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상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상상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앞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자, 여기 아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요. 예, 숙제가 있는 날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 조금만 놀아야지 그랬거든. 그런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놀자. 야, 5분만 더 놀자. 이걸 몇 번? 10번 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10분 더 놀자. 이걸 10번 했어. 그럼 얼마야? 100분이네. 100분. 100분 동안 더 놀았어. 그럼 이거 얼마야? 1시간 40분. 그죠? 10번도 더 넘게 외쳤대. 그럼 뭐야? 대충 많이 놀았다 이 말이죠. 많이 놀았다. 더 많이 놀았다. 생각한 것보다. 2시간도 넘게 놀았나 봐요. 자, 신나게 놀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를 하지 못한 것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아뿔싸. 나 숙제 있었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나는 프리나케. 프리나케가 뭐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숙제했어. 예상보다 분량이 또 많네. 아이고, 어떡해. 숙제가 빨리 끝나지 않았어. 아, 조금만 일찍 들어올걸. 아, 하품을 참으며 겨우 숙제 마쳤어.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오늘 아침 눈을 떠 시계를 봤어. 난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해님이 나를 보고 웃다니. 으악!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늦잠을 잔 거야. 허둥지둥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했어. 꼼짝없이 지각하고 말았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 모두 날 보겠죠. 이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쳐다봤어.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 이거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예. 부끄러움. 에이, 괜찮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인들이. 사람은 무릇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진짜로. 네,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네, 괜찮아.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글 1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윤우는 처음으로 늦게까지 놀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났다. 윤우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서 노는 게 재미없었다. 에이, 그거 아니죠?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놀 생각이 아니라. 그쵸?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글 1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부리나케.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뭘까요?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글 2에서 윤우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할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이 뭘까요? 늦잠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각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각을 했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예요. 늦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많아서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뒤에 이어질 내용 한번 상상을 총동원해서 써봐 줄래요?
1: 무서운 꿈을 꾼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0: 여러분의 상상을 기대합니다. 안녕!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팬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도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이런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히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아,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예,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 인간이 될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 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번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못하겠다고 할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제 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가 어렵다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책도 잘 읽히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쉬워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nd 아시죠? 그리고라는 and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2: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1: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쥐가 사자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이게 다행스럽게 풀려났지만, 근데 쥐가 뭐라고 빌었었죠. 아, 내가 나중에 보답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보답할 일이 없을 텐데, 아,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 Some weeks later, 몇주 후에,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prowled라고 나왔었죠. 아, 돌아다니다. through the jungle. 정글을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쥐가 아니고 사자겠죠. 그래서 사자가 뭐할 때, 정글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The lion walked into a trap.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자가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냐면, a trap. trap이라는 것은 바로 덫이 되겠죠. 덫 안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즉,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이라고 되어 있죠. A strong net. 아주 강한 그물입니다. 어떤 강한 그물이냐 하면은 밧줄로 된 강한 그물이 fell on top of him.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뭔가가 촥 안에 탁 들어가니까 그물이 촥 펼쳐지니까 이제 사자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fre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fre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짜의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to가 바로 앞에 있죠. 아, 동사의 의미이구나. 즉,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the more 나오죠? the more 바로 밑에 줄여도 the more.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뭐 할수록 he struggle이라는 것은 he 사자가 struggle은 애쓰다. 그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뭐 하려고 애썼냐면 그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쓸수록 즉그 자신이 풀어주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물에서 나갈 거야 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애쓰면 애쓸수록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더더욱더 어떻게 되었냐면 entangled 되었답니다. entangled이라는 것은 뒤얽히게 하다 he became 그렇죠. 그가 더더욱더 그 그물에 막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에서 더 얽어매고 더 쪼이게 되고 더 얽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꼼지락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쪼여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됐냐면 the hunter, 사냥꾼이 즉이 그물, 이 덫을 놓은 사냥꾼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 exhausted라는 것은 기진맥진하여서 힘이 쭉 빠지고 이제 피로하고 지쳐서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lay라는 것은 원래 lie가 원형이거든요. lie, lay, lain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lie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눕다 혹은 누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가 아니라 still이라는 것은 가만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리고 뭐 했냐면, and roared softly. 아주 부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힘이 쭉다 빠진 것이죠. 아이고, 나도 이제 덫에 이렇게 걸려서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는구나. 약간 자포자기한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서서히요. 자, 여기까지. 과연 사자의 운명은요? 갑자기 생각나시죠? 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he lion 사자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tiny creature. tiny라는 것은 small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creature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겠죠. 여기 있는 create이라는 게 안에 보이죠. C-R-E-A-T 원래는 e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create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U-R-E가 붙었는데 create이라는 것은 만들다. U-R-E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 혹은 생물을 보았습니다. 사자가요. 근데 이 생명체가 뭐 하고 있었냐면 standing in front of it,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it was the mouse, 그 쥐였습니다. 그 쥐라는 것은 예전에 사자가 잡았다가 풀어준 그 쥐가 되겠죠. Let me help you squeak the mouse. 제가 도와드릴게요. Squeak the mouse. 쥐가 찍찍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는 set to라는 것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고요. work는 작업하다. 그는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뭐 하면서 작업했냐면 gnawing the rope가 되겠죠. gnaw라는 것은 gnaw 이거랑 다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G가 있죠. gnaw가 아니고요. 그냥 gnaw입니다. 여기서 G는 묵음. silent sound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gnaw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밧줄을 쥐가 뭐합니까?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fore long. 자, long이라는 것은 길게 뭔가 긴 것을 의미하고요. before는 그 이전이죠.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즉 사자가 지금 덫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그 밧줄들이 fell away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자로부터 떨어져 나갔고요. And he gave a mighty shake. 그리고 그는 주었습니다. Mighty라는 것은 힘찬, shake는 떠는 것이죠. 힘차게 몸을 한번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다 끊어내고요.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어우 드디어 살겠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몸을 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자, 또 올라가 있네요. 누가? 쥐가. 쥐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그 스스로, 쥐는 스스로 발견했어요. 어디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scooped up, scoop이라고 하면은 재빨리 들어올리다인데 쥐가 그 스스로가 scooped라고 돼 있잖아요. 재빨리 들어올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거대한 발에. 여기서 paw라는 것은 바로 발톱이 날카롭게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제 발은 아닙니다. 제 손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발에 재빨리 들어올려진 쥐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k you, growled the lion. 그리고 사자도 역시 의리가 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으르렁거리며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용어들을 써서 배우지만요.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직전에 뭐 나왔습니까? 여기 and 있었죠. 이 and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이고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and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miled. 제가 온화롭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And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친구들 이라고 해서 웃으면 everyone felt happy. 우리 친구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럽네요. 맞죠? 그래서 그는 미소 지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 and는 뭐냐면 이 두 문장을 그냥 단순히 연결해 주는 그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and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라는 명령문이 앞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they will like you.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뭔가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요거를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즉, 여기 앞에 and 앞에 명령문이 있으면은 이 and가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앞에 명령문 그대로 하면은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있는 and가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a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 kind to others.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렇다면 결과를 나타내는 and. 그렇다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한마디로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고 안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kind to others.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말 그대로 if를 붙여주는 겁니다. 뭐뭐 하면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학교 때 나옵니다. 우리 친구도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용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rowl, prowl.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Struggle, struggle. The bird struggled to fly out of the cage. Entangle, entangle.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Realize. Realiz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Creature. Creature.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turn이고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문을 띄워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He returned home late. 그는 늦게 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turn 했는데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턴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턴해서 왔으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Please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여기 있는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디라는 그런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주세요. 공손한 요청이나 명령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서 주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도서관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되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보니까 return에 ed가 붙어있고 여기는 please 빼고요. 이거는 공손함의 표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return이라는 게 나왔죠. 동사구나. 즉 명령문이구나. 즉 이 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return은 동사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We waited for his return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기다렸다. 그의 return을 기다렸다. return.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자, 여기 보니까 for his return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명사네. 여기 for도 있고 his도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고요. his도 형용사죠. 그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 명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의미는 그가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휴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 we라는 사람, we는 저와 또 다른 친구들이 되겠죠. 이 군대 간 친구 말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겠죠. 뭐 한다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옴,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돌아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각각의 맥락 속에서 약간 의미가 바뀌고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바빠했습니다. 바이바이.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6단원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수와 소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 분수와 소수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교재 92쪽을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분수, 그리고 단위 분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분수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지요. 자, 요새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눌 분자고요. 수는 말 그대로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나눠진 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피자 한판 있는데, 자, 이것을 몇 개로 나누었나요? 그렇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피자 한판 전체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자, 그 중에 하나, 자,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2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읽을 때는 2분의 1이라고 읽지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데, 자, 분수의 구성 요소 중에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분수에서는요,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의 윗부분을 분자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분모가 무엇인지, 분자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위분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단위분수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단위분수는요, 자, 이러한 형태의 숫자인 분수들 중에서요,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점점점점점점. 자, 이러한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공통점 찾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아까 위에 부분을 무엇이라고 했죠? 분자라고 했죠? 자, 분자의 숫자가 무엇인? 1인 우리 분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단위분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단위분수 개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핵심 개념은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은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보면 색칠되어 있는 것이 있죠. 5분의 2와 5분의 4가 있습니다. 자, 이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띠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몇 조각 냈다? 다섯 조각 냈다. 자, 다섯 조각 낸것 중에 두 개가 색칠된 게 5분의 2구.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네 개가 색칠됐다. 자, 그게 여러분들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즉, 한눈에 봐도 어떤 게더 큰지 알수 있겠죠? 어떤 게더 큰가요? 맞아요. 5분의 4가 더 큽니다.

큽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수학적 개념. 분모가 같은 분수는 자, 뭐가 클수록 분자가 클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단위 분수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단위 분수가 뭐였는지 떠올려 봐요.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겁니다.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니까, 자,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리고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연히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보다,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와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누가 봐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사실. 단위 분수는 보면 분모가 작을수록 여러분들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소수입니다. 자, 소수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러한 분수 10분의 1, 10분의 1, 점점점, 10분의 9. 자, 이렇게 분모가 10인 분수에서 자,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0.1, 0.2, 점점점, 0.9.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수라고 하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발음할 때는 0.1 점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여러분은 쓸 때는 0.1로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는 0.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소수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과 0.7. 자, 우리가 꼭 0.1부터 0.9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수 중에서 우리가 0.7만큼 6에서 더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숫자는 우리가 6에다가 소수점을 찍고 7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읽는다? 6.7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연수의 크기가 큰 소수가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소수점이라고 했어요.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지요. 자, 일단은 자연수가 서로 달라요. 2와 3이 있어요. 자, 그럼 2와 3 중에서 큰 숫자는 뭐예요? 그렇죠. 3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소수점 앞에 있는 자연수의 크기로 일단 먼저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의 크기가 만약 같아요. 자, 0. 여기는 똑같이 3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수점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자, 5와 7 중에서 어떤 게더 커요? 그렇죠. 7이 더 크죠. 그래서 0.7이 0.5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 93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면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리 분수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수는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누었다가 키포인트예요. 자, 똑같이 나누지 않았으면 그건 분수가 될수 없겠죠.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 자, 그렇죠? 어디에 있나요? 가, 여러분들.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자, 나는 여러분들, 네 개의 크기가 다 똑같네요. 다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서로 똑같지 않아요. 다. 자, 그 다음에 라 역시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와 바는 똑같이 나누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가, 다, 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요, 똑같이. 자, 똑같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똑같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 빼줘야 돼요.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가, 다, 라는 여러분들 빼주고 생각합시다. 자, 전체를 똑같이. 자, 힌트, 큰 힌트 나왔어요. 4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색칠했다. 자, 그럼 일단 4개로 나눈 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여러분들 6개로 나누었네요. 자, 마, 탈락. 그러면 나와 바만 남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힌트가 나왔어요. 3개만큼 색칠해야 됩니다. 4개.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 자, 3개만큼 색칠되어 있는 건 하나, 둘, 셋. 그렇죠? 나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기호 정답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러면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지? 자,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몇 개로 나누었어요? 8개로 나누어줬어요. 자, 그럼 8개로 나누어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8개로 나누어줬다. 8을 분모에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색칠한 거. 자, 색칠한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색칠한 것은 분자로 가야 되겠죠. 색칠한 거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몇 개 색칠돼 있어요? 6개 색칠돼 있죠? 아, 8개로 나눈 것 중에 6개 색칠돼 있다. 그래서 우리 분수 8분의 6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고요. 자,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8분의 6이라고 써도 되겠고, 자, 이걸 그냥 한글로 써도 되겠죠? 8분의 6.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는 문제입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말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우리 분수 중에서도요. 자,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수를 우리 네 글자로 말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네요. 자, 우리 4번에 들어갈 정답은 그렇죠. 이런 분수를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 단위 분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위 분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4번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놓는 문제예요. 보면 우리 0부터 3까지를 나타낸 우리 띠가 있네요. 자, 보니까 우리 0과 1이라고 하는 자연수 사이를 몇 개로 나누었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개로 나누었군요. 자,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자, 우린 이것을 분수로 무엇이라고 해요? 10분의 1이라고 하죠. 자, 근데 10분의 1은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분의 1은 소수 0.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면 색칠한 부분을 소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소수로 나타내면 일단 자연수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자연수 부분 찾으니까 일단 2보다는 크군요. 3까지는 못 갔어도 2보다는 커요. 자, 그럼 자연수 부분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자, 소수점 찍고 나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네요. 한 칸에 우리가 0.1이라고 했으니까 0.1이 다섯 개, 0.5만큼 더 있는 거겠네요. 그럼 우리 소수점 뒤에는 0.5 해서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자, 2, 점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쓸 때는 .5 해서 우리가 2.5라고 여러분들 읽는 거 한글까지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에 있는 것끼리 선으로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가 10인 이러한 수를,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분모가 10인데 분자가 7이면 우리 이것은 0.7이 되겠죠. 자, 0.7과 연결해줍니다. 10분의 8은 그럼 얼마일까요? 0.8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10분의 3은 맞습니다. 0.3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 연결했고요. 자, 읽는 거랑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0.7, 0.7, 자, 0.3, 0.8.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6번 문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0.6 찾을 수 있겠죠. 2번 볼까요? 0.1이 몇 개인 수는 2.8이래요. 자, 우리 1번 문제 거꾸로 문제죠? 자, 2.8이면 0.1이 몇개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28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었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놓는 것입니다. 자, 9mm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자, 1cm는 여러분들 몇 밀리미터? 10mm. 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자, 1cm만큼짜리를 10개로 나누어서,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게 밀리미터였던 거죠? 자, 그러면 9mm래요. 아, 9mm면 우리가 9칸 색칠되어 있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9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번 볼까요? 83mm입니다. 아, 우리 83mm면, 자, 이거를 바꿔볼게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그럼 이거 바꾸면 8cm, 3mm가 되겠죠? 자, 우리가 센티미터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자연수 8만큼 가져가 주고요. 소수점 찍고, 나머지 여러분들, 0.3cm가 되겠죠? 3mm는 0.3cm니까 8.3. 자, 그래서 우리 83mm는 8.3cm다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9번이에요. 부분을 보고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지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3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부분이에요? 그럼 전체가 원래 몇 조각 나 있어야 돼요? 세 조각 나 있어야 되죠? 세 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세 조각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자, 세 조각을 만들어 주면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양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보도록 할게요.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자, 부등호나 등호. 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수를 비교할 때 먼저 첫 번째 할 것, 무엇을 비교해라? 자연수 부분을 비교해라. 자연수 부분은 어디 있느냐? 소수점의 왼쪽 부분이 여러분들 자연수죠. 그럼 1번 볼게요. 0, 0. 오, 같네요. 자, 자연수 부분이 같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소수점 뒤에 있는, 나오는 첫 번째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라. 자, 이 숫자를 비교하니까 왼쪽은 9, 오른쪽은 6입니다. 여러분, 9와 6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크죠? 맞아요. 9가 더 크죠? 따라서 우리 어떤 숫자가 더 크다? 0.9가 더 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매우 매우 쉬워요. 자연수 부분 비교했더니 1과 7이에요. 자, 1과 7 중에서는 당연히 7이 더 크니까 자, 오른쪽으로 커지는 부등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분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시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여러분, 분모가 다 어때요? 맞아요. 분모가 다 7로 똑같네요.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자, 어떤 숫자를 생각해라? 분자를 생각해라. 그럼 분자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분수겠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분수겠죠? 그럼 분자의 수만 비교해 볼게요. 2, 6, 5, 4, 7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2죠. 따라서 우리 가장 작은 분수는 1번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의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아,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왠지 이거 생각해야 될게 많을 것 같아 라고 겁먹고 포기해서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거기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되겠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힌트를 다 숨겨놨거든요. 그걸 누가 더잘 찾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찾으면 보세요. 4분의 1이 네모개가 있으면 4분의 3이라고 하네요. 아, 4분의 1을 일단 표시해볼까요? 4분의 1. 자,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4분의 1이죠. 자, 근데 4분의 1, 이 똑같은 게몇 개가 돼 있어야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색칠한 거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3개여야 되겠죠? 자, 네모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분의 4라고 하는 것은 11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 색칠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거는 11조각 중에 한 조각 색칠되어 있는 게몇개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4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더하래요. 자, 그러면 3과 4를 더하면 얼마? 그렇죠. 7이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분수보다 큰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분수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몇 개로 똑같이 나누었는지 몇 개, 그 똑같이 나눈 개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호라. 몇 개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아홉 개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분모에 9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칠되어 있는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하,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겠죠. 자, 9분의 5보다 큰 분수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다라고 하니까 이 분자 숫자 5보다 커야 되겠죠? 6, 7, 8, 자, 등등등 이렇게 숫자들이 더큰 숫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보면 9분의 8, 그렇죠. 자, 9분의 8, 우리 아까 전에 9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6, 7, 8 등등등 숫자들이 있어야 돼요. 자, 9분의 8, 그리고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9분의 7, 그리고 9분의 6이 있네요. 자, 그러면 큰 분수 모두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3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3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큰 수부터 순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친구는 그냥 바로 해결을 하면 안 되겠죠? 10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래. 자, 10이라는 숫자가 제일 크니, 자,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제일 크니까, 자, 얘가 제일 크고, 3분의 1이 제일 작아.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땡, 틀리겠죠. 자, 단위 분수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자, 분수의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얼마? 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판 있어요? 자, 맛있는 피자예요. 자,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먹는 거랑, 3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으로 먹는 거랑, 뭐가 더 많이 먹을까요? 그렇죠.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먹는 게더 많이 먹겠죠? 자, 단위 분수는 이처럼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14번은 큰 수부터 쓰면 가장 작은 애, 이 분모가 가장 작은 아이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 5분의 1, 그리고 7분의 1, 마지막 10분의 1. 자, 이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구해보도록 할게요. 15분의 4입니다. 자, 15분의 4가 더 크대요. 더 크구나. 그러면 우리 분모가 일단 같네요. 자, 분모가 같은 숫자에선 여러분들 무엇을 비교한다? 그렇죠. 분자를 비교한다. 자, 그럼 4보다 작은 숫자들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1부터 9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5번 문제 정답은 1, 2, 3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호와 동생은 치즈케이크를 샀대요. 자, 치즈케이크 전체를 똑같이 몇 조각? 8조각으로 나누었는데요. 자, 그중에서 지호가 3조각 먹었고요. 동생이 2조각 먹었다고 합니다. 자, 지호와 동생이 먹은 치즈케이크는 전체 몇 분의 몇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몇 조각으로 나눴어요? 8조각으로 나눴죠? 자, 그런데
먹은 조각은 그럼 몇 개예요? 3개 먹고 2개 먹었으니까 총몇 조각? 5조각 먹었죠. 아, 그러면 총 먹은 거는 8조각 중에 5조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 자, 3조각, 2조각 다 합쳐서 5조각 먹었다. 그러니까 이 먹은 거는 총 8조각 중에 5조각이니까 전체의 8분의 5다. 그래서 정답 8분의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자, 가장 작은 수를 말한 사람입니다. 자, 가장 작은 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분수 또는 소수. 자, 비교해 보면 10분의 1이 45개라고 합니다. 어우, 10분의 1이 45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분의 1, 자, 10분의 1은 바꿔봐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0.1이죠. 그러면 성빈이가 하는 말은 결국 0.1이 45개인 수예요.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4.5지요. 자, 수정이 4.3. 하은이 5.1 써져 있고요. 그다음 태준이 볼까요? 0.1이 47개인 수. 자, 그러면 4.7이 되겠네요. 자, 가장 작은 수. 여러분들 먼저 앞에 있는 자연수 생각해 보면 성빈, 수정, 태준인데 그 뒤에 있는 숫자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건 3이죠. 자, 따라서 가장 작은 수 말한 사람 수정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리본의 길이는 22.2cm이고요. 파란색 리본의 길이는 215mm입니다. 자, 어떤 색 리본의 길이가 더 긴지 어떤 색을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22.2cm예요. 자, 그리고 215mm입니다. 그러면 우리 215mm를 소수로 고쳐볼까요? 자, 소수로 고치면 여러분들, 그렇죠. 10mm가 1cm였잖아요. 자, 소수로 바꾸면 21.5cm가 되겠죠. 자, 비교해보면 일단 자연수 부분부터 차이가 나네요. 어떤 숫자가 더 커요? 22가 더 크죠? 자, 그럼 무슨 색이 더 길다? 맞습니다. 빨간색 리본이 더 길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 리본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선이네 집에서 친구들의 집까지 거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효선이와 집이 가장 가까운 친구. 자, 효선이네 집이 가운데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윤이네 집, 보라네 집, 정훈의 집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소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수에서 비교하는 방법은 자연수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연수 부분, 소수점의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자, 가장 가깝다면 숫자가 작아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예요? 아하, 1인 누구? 유미구나. 자, 그래서 우리 1.9, 2.6, 3.3에서 1.9가 가장 작다라는 걸 찾았죠. 찾은 내용을 적으면 자, 유미네 집이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정답까지 우리 친구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단위 분수입니다. 자, 단위 분수는 여러분들 분자가 무엇? 1. 자, 그럼 단위 분수는 1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런데 12분의 1보다 큰 분수래요. 자, 단위 분수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분모가 어떨수록 커요? 작을수록 크죠. 그럼 12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9분의 1보다는 작은 분수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9보다는 또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 그 다음에 1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1과 11분의 1총몇개 있나요? 맞아요. 2개 있지요. 따라서 우리 20번 문제 정답 2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6단원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미션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서준이가 피자를 먹었나 봐요. 자, 근데 이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눴다라고 해요.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중 5조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서준이가 먹은 피자는 여러분들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아는 친구는 자, 수강의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분수를 쓰기 어렵다면 우리가 분수 읽는 방법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분수 읽는 방법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분수와 소수 관련된

0: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광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렇다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번 퀴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구온난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네, 지구온난화. 말 그대로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는 이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까지 함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식물의 광합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아, 선생님, 저 왠지 답을 알 것 같아요. 저 기후변화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왠지 우리 식물의 광합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뭔가 더 따뜻하고 빈에너지가 뭔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배우는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점은 좋고 또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마지막에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답이 맞았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광합성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였어요. 물은 뿌리로부터 출발해서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원을 합성을 해내는데요. 그 처음에 합성해내는 그 에너지원 출발이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더 긴 형태의 당인 녹말 형태로 잠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소도 발생을 시키는데요. 본인이 호흡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물의 호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보통 이 식물의 잎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요인이 과연 광합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이미 그림 속에 나와 있죠? 바로 적절한 물이 공급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이산화탄소도 공급이 돼야 되며, 적절한 빛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광합성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얘네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식물들은 이 온도에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 온도가 주어졌을 때이 광합성량이 더 증가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 온도가 적절하게 주어져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이렇게 그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일단 적절한 빛의 세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네 가지 중에서 우리의 물의 양은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물속에서 사는 수중 생물인 경우도 있지만 물이 과하게 주어지게 되면요,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것도 있고요. 막 선인장처럼 물 자체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보통 이 물의 양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은 적절하게 잘 주어졌다는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딱세 가지 요인이 남죠? 바로 첫 번째, 빛의 세기.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이 순서대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정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빛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물의 잎의 세포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우리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엽록체를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엽록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엽록체 공장이 있어요. 자, 이 공장에서 뭔가 제품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건데, 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일단 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잘 줘야 되고요. 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을 당연히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재료들이 납품이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서 이 인부들이 좀 쾌적하게 일을 할수 있게 적절한 쾌적한 환경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광합성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임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엽록체 공장에서 열심히 이제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조금만 주고 열심히 만들어라 하면은 잘 만들어질 의욕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당연히 뭔가 임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내 능률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엽록체에서도요, 이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광합성량도 일반적으로 함께 증가를 하는, 이렇게 함께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빛의 세기 외에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는요,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광합성량도 증가합니다. 그쵸? 우리가 당연히 이 광합성을 할때 빛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빛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더잘 광합성합니다. 마치 돈을 잘 주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무한정 많이 주면서 너네 이거 무한대로 많이 만들어봐 라고 한다면은 정말 무한히 많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빛의 세기가 세다 하더라도 그 엽록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양분의 양이 한정적인 거예요. 속도에 한계도 있고요. 따라서 일정 세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광합성량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엽록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합성

대통령의 한계치인 거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임금을 높이더라도 아무리 빛의 세기를 더잘 주더라도 계속 강약성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됐을 때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재료가 잘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재료가 많을수록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더 충분히 강한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요인들이 통제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광합성량도 증가합니다. 재료가 많으니까 결과물도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또 염료체 공장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공장 규모가 작아가지고 재료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오는 생산량도 그만큼 적겠죠. 하지만 재료의 이제 납품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료가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공장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를 막 엄청나게 무리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한 10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100개, 1000개, 그리고 내가 감당 안 되는 몇천 억개까지 막 가지고 왔대요. 자, 그럼 우리 그거 무한히 다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요, 광합성량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같은 그래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최대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이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통 이렇게 맥스가 되는 이 농도가 약 0.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몇 퍼센트 정도 되냐? 자, 오늘날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많이 증가해서 약 0.042에서 0.043%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짙었을 때더 식물들이 더잘 자란다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식물들 기를 때 일부러 이렇게 온실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 농도 높여가지고 생산량을 뭐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같이 강화성량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인데요. 자, 이번에는 온도입니다. 자, 식물들이 적절한 온도에서 가장 생장을 잘 하겠죠. 잘 자라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합성도 더 활발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일정하고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했을 때, 즉 나머지 요인들이 다 일정하고 충분히 갖춰졌을 때 온도는 높으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식물들은 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식물들의 종마다 당연히 이렇게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이 온도가 당연히 종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15도에서 한 3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후로 이미 1.5도 이상이 증가해서 14도에서 한 15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평균 기온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온도에서 식물은 굉장히 잘 생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중에서도 좀 따뜻한 온대 혹은 열대 기후에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잘 자라나죠.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수치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해줄수록 그래서 온실일수록 더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온실을 들어가도 일반적인 기온보다 좀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가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케이. 따뜻할수록 얘네 잘 자라는구나. 무한히 올려주겠어 하면서 불 용암 속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물들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정하게 과학성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생명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학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앞에 그래프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과학성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 마치 여러분들 과학성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쾌적하게 일하세요 해가지고 제일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딱 세팅을 해놨는데 모르고 이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가열돼요.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능률이 떨어지다가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급격하게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성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그래프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과학성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 그래프는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그리고 결과 해석하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빛의 세기 혹은 뭐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이러한 요인들과 과학성량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앞에서는요, 세 가지 요인을 배웠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과학성량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실험 세팅이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밀실에다 놓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온도도 온도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속도가 바로바로 달라지지 않고 또 식물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빛의 세기와 과학성량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그친 잎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 웬만하면 다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그친 잎,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잎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 뚫이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조각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양의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이 잎조각을 각각 10개 이상씩 넣어서 아래로 가라앉힌대요. 자, 엥? 이두 번째 과정. 이게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하는지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수용액 왜 등장했을까요? 힌트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탄산. 자, 탄산은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수용액에다가 넣은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광합성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액이 나오면, 아,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기에 넣어서 왜 갑자기 가라앉힐까요? 자, 이건요, 여기다가 넣고 이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쭉 빼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시금치 잎 안속에 원래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시금치 잎을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띄우면요, 보통 다 뜹니다. 둥둥 떠요. 여러분들 시금치 잎 이렇게 물에 데칠 때 구경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뜹니다. 자, 그런데 걔를 이런 식으로 공기를 빼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이번에 과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가라앉힌 다음에 이 비커로 옮겨가지고 가라앉은 식은잎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힌 이유가 나와요. 비커 A와 B의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좀더 가깝게 빛이 잘 공급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20cm 좀더 빛의 에너지가 약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그 결과 무엇이 생성되나요? 포도당도 생성되죠. 하지만 또 하나.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소 기체가 생기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뽀글뽀글 기체가 생기면서 가벼워져서 다시 위로 떠오를 거잖아요. 따라서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곧 광합성량을 비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럼 더 빨리 시금치 잎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이 모두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해댔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기에서 이렇게 끝을 막고 땡기는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자, 과정들이 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잎 조각이 결국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A와 B 중에서 누구일까요? 자, A는요, 더 가까운 곳에서 빛을 쬐어요. 즉, 빛 에너지가 더 크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B는요,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빛 에너지가 약하다는 뜻이겠죠. 빛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그렇다면 빛 에너지가 강한 A와 약한 B 중에서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한 A일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시금치잎 조각과 전등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결과 발생되는 산소 기체량도 더 많아지겠네요. 따라서 기체가 더 많이 생겼으니까 더 빨리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해석할 때는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더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광합성 과정을 또 다시 적어볼까요?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광합성 과정 정도는 쭉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써볼게요. 이산화탄소 기체, 그리고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포도당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양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류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일반화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빛 에너지, 충분한 빛 에너지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온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쵸? 식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 2, 3, 4번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온도 맞고요. 니은 빛의 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재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리을과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X축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고요. Y축은 광합성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먼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 때 일정 구간까지는요.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를 하는 이런 1차 방정식의 모습을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능률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부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광합성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더 이상 증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증가 그리고 증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은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또 해석을 해보면요. X축에는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Y축은 광합성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합성량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온도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느 구간까지는 함께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는 과합성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이상 온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더 이상 생명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능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량이 아주 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너무 높아지면은 더 이상 아예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어서 0이 되는 순간도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덕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일단 식물의 광합성량이 함께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첫 번째 구간이겠죠. 자, 그런데 온도가 약 40도 이상이 된다면, 자, 이것은 식물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도 이상까지 광합성을 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40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높을수록 그리고 감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 친구들 광합성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적어보면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과정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자동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 기체와 그리고 물을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의 형태인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었고요. 당연히 물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이것을 다루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제 빛의 세기와 연관을 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여기에 시계는 없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 온도에 대한 그래프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이 나오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의 세기와 관련된 그래프였고요. 자, 그런데 온도는 조금 패턴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온도는 일정 수준까지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적절한 온도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최고점을 찍는 광합성인 양이 최고점을 찍는다는 것은 이 식물로 따지면 지금 에너지 효율이 최대, 맥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적정한 온도가 식물 종마다 다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이러한 환경 요인들 적절하게 잘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맞는 소리입니다. 3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 급격하게 감소하나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정 수준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효율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었어요. 유지가 되는 것이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효율이 될 때까지 이 수준까지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상부터는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했던 뉴런 퀴즈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지구온난화하고 식물의 광합성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할수 있나요?
자, 일단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국 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일부 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단백질, 철, 아연 등의 영양 밀도는 오히려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고온, 가뭄,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이것과 관련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 249강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죠. 자, 우리 이제 스피킹하고 자, 리스닝. 자, 오늘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봤어요. What if I gained we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뭔가가 좀 생략된 그런 문장이어서 자, 오늘의 지금 핵심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 자,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 중에 나누도록 해요. 자, 오늘도 공부할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다 풀고 오시면 저랑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들어보면서 필요한 리스닝과 자, 스피킹의 팁들 자, 그 다음에 그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문장을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듣게 된 다음에는 자, 앞쪽에 문장들 다시 한번 싹 한번 들어보심으로써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자, 문제풀이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장소를 묻는 문항 어떤 유형일까요? 이건 학생들이 세부정보 유형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 장소는 사실은 일반정보 문제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특정한 세부 정보를 딱 잡아서 여기가 장소가 어디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줄거리 주제만 하시면 뭐 이런 대화가 어디서 발생할까를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정보에 가까운 그런 문제다.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장소로 여러 그 선택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약국부터 음식점까지 자 어떤 장소일지 자 지금부터 대화를 먼저 들어볼 테니까요. 자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셔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2: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1: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2: What if I gained weight?
1: If you followed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you don't need to worry.
2: Well, I'm following the plan,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2: What should I do then?
1: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2: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자, 세부 정보 중에는 일부 놓치는 문장들도 있을 수 있고, 놓치는 정보들도 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지문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찾는 이 문제 풀이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자, 한번 들어보면서 자,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1: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0: 자, Scott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른 다음에요. Get on the scale, pleas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면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면 이 문장은 Scott, 어디 어디에 좀 올라가 봐. 이 정도로밖에는 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Get on까지는 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sca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자, scale이라고

0: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단 일상생활에서도 성인들은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영화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래 규모의 뜻이 있고요. 그게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크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도 분야로 넘어가면요. 축적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규모로 줄여놓았느냐. 축적이죠. 그래서 뭐, 그 지도에 보시면 뭐, 5천분의 1, 만분의 1,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축적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초사이언, 울트라, 슈퍼, 킹, 왕짱 다 의어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정말로 많은 그런 단어예요. 자, 듣고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고기의 비늘도 스케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 치석을 우리가 또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악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표를 또 스케일이라고 할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스케일은 바로 체중계가 되겠습니다. 그 정말로 제가 아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다이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오늘 저울 혹은 체중계의 뜻으로 스케일을 배우셨으니까, 자, 그거만큼만 꼭 기억하세요. 딴건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 스케일은, 자, 저울이다. 저울도 뭐죠? 원래 옛날 저울은요, 지금처럼 올라서면 숫자가 딱 나오는 디지털 개념이 아니었고요. 이쪽에 A라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교되는 그런 물건을 올려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 물건이 몇 킬로니까 너몇 킬로야. 이렇게 우리가 정했던 거거든요. 양쪽에 수평을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뭐랄까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모와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설명들이 나는 다 번잡하고 귀찮다 라고 하시면 그냥 체중계, 저울, 굉장히 큰 저울들, 이런 거를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다만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풀이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세부 정보를 찾는 문항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 정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장소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돼요. 야, 어디 위에 좀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했고요.
1: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0: 또?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가는 거예요. I was weighed last week. 요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요 weighed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weight training 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weight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게의 뜻도 있고 역기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동사형이 weigh예요. 그리고 이 gh는 발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때요? 지난주에 무게를 쟀잖아. 무게 재는 걸 당했잖아. 이런 의미예요. I was weighed.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조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 어떻다?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저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2: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0: 자, 이건 들었겠죠.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매주 네 몸무게를 우리는 재야 돼. 그러면 이런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점점 선택지 중에 폭이 좁아지죠? 아, 몸무게를 매주 재는 장소예요, 여기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합니까?
1: What if I gained weight?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f I? 여러분들이 What if I? Wi-Fi 아니고요. What if I? What if I입니다. 자, what에 T로 종료됐고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연음이 나가지고 What if I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요 if와 I는 강세가 또 없어요. 그래서 What if I? What if I? 이렇게 발음. 자, 요 문장은 원래 what happens

0: 에? 중간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만약에 몸무게를 얻으면? 이런 얘기예요. 몸무게를 얻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께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살이 빠지다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살이 주어고요. 빠지다가 동사지만 영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얻다 일타로 쓴다 그랬잖아요. 살 빠지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lose weight. 살찐다는요? gain weight.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만나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긴 지금 happen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What happened if I gained weight?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자, happen이 관용적으로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at if I? 네가 뭐뭐 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할때 what if you? 그죠? 그 사람이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what if he? 자, what if sh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hat if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저와 같이 몇 차례 연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if I gained weight?
0: What
1: What if
0: if
1: I
0: I
1: gained
0: gained
1: weight?
0: weight?
1: What
0: What
1: if
0: if
1: I
0: I
1: gained
0: gained weight?
1: weight? What
0: What
1: if
0: if
1: I
0: I
1: gained
0: gained weight?
1: weight?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좀 하셔서 자, 일상생활에서 자, 여러분들 특히 수업 영어의 리스닝에서 자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요 문장을 여러분께 타이틀로 제가 지금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뭐, 답을 맞추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문장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줄만 놓지 않으시면 돼요. 일반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0: 들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f you follow the meal plan. 그러면 당신이 meal plan, 식사 계획이죠? 식사 계획을 따르신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매주 재고, 그 다음에 식사 계획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자,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0: We made for you.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목적, 이 생략된 관계대명사 절이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밀 플랜을 따른다면 이런 얘기고요. 다시
1: If you follow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if
0: If you
1: you follow
0: follow
1: the
0: the
1: meal
0: meal
1: plan
0: plan
1: we
0: we
1: made
0: made
1: for
0: for
1: you,
0: you,
1: you don't need to worry.
0: you don't need to worry.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밀플랜 우리가 만들어준 거 있잖아. 그거 따르면, 너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Well, I'm following the plan.
0: I'm following the plan. 어렵지 않죠? 그죠?
1: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0: 자, 가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But I miss delicious taste. of pizza. 이런 게 들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1: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0: 나는 피자의 맛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 정말로. 그런 얘기예요. 계획은 잘 따르고 있으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이런 의사표시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남성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또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0: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못 듣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It's not easy. 자, to change the eating habit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1: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0: 자, all at once는 보너스입니다. 자, all at once는 수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못 들었다고 문장이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겠습니까? 자, 식사 습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1: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0: 자,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Look, 봐라.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자, 잘 들으셨죠? 자, 여기서 fat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죠? 네, 지방이죠. 너 여전히 지방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체중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답

0: 점점 구체화되리라고 보고요. 자, 결정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What should I do then?
0: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꽝,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을 수 있는 문장이 나오죠?
2: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0: 자, 다못 들어도 괜찮아요. You'd better. 윷놀이 하나 봐요. You'd better. 독에 걸 You'd better. 뭐였을까요? You had better. 근데 had를 줄이면 apostrophe d를 쓰잖아요. You'd better. You'd better. 이런 소리도 잘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focus on. 이건 들렸을 거예요. You'd better focus on.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exercis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exercise에 좀 신경을 써야 돼. exercise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A로 시작하는 단어가 강세가 없으면 거의 안 들린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aerobic이라고 얘기하지만 aerobic, aerob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2: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0: 됐죠?
2: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0: 자,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end. This week 이렇게 하겠습니다. Weight training 말고요. Aerobic exercise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어로빅 운동 있죠? 막그 여성분들이 막 춤추면서 하시는 에어로빅 운동은 aerobics라고 해서 S를 붙입니다. 그래서 aerobic 자체는 유산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유산소 운동해야 돼. 자, 이쯤에서는 답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start on the.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start on the가 되겠습니다. 연음이 역시 있죠. t와 o 사이에 연음이 있고 start on the.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exercise bike over there.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 헬스클럽이죠. 그래서 2번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 오늘 들어야 될 내용들 대화 내용 다 보게 봤고요. 자, 어렵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2: Scott, get on the scale, please.
1: Again? I was weighed last week.
2: We should check your weight every week.
1: What if I gained weight?
2: If you followed the meal plan we made for you, you don't need to worry.
1: Well, I'm following the plan. But I really miss the delicious taste of pizza.
2: It's not easy to change eating habits all at once. Look, you still have a lot of body fat.
1: What should I do then?
2: You'd better focus on aerobic exercise instead of weight training this week.
1: Okay, I'll start on the exercise bike over there.
0: Listening이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기를 바래요. Listening과 speaking은요, 결국은 흉내내는 강의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다른 읽기, 쓰기, 문법 이런 강의들은 복습 되게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Listening하고 speaking 할 때는 뭐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안 해요. 그래서 Listening은 강의 중에 저랑 같이 연습하시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점 잊지 마시고요. 자, 필요하시면 자, 타겟이 되는 문장들, 목표가 되는 문장들을 몇개 정도씩 정해놓고 암기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구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의 내용과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어떤 개념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건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투입된 비용을 합쳐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원가 방식은 첫 번째,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감가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면 원가 방식이라는 이 개념, 원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약칭 감칙이라 그럽니다. 감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먼저 찾으세요. 만약 저 자리에 임대료가 나와 있으면 틀렸죠. 그럼 바로 넘어가시고요. 가액이 나와 있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재조달 원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가 수정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방식 7방법을 정리할 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랬죠. 무슨 가액이라고요? 적상 가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근데 이거는 감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 수정이 뭐냐, 그러면, 자, 감가 수정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적상 가액 구했던 거죠. 여기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게 감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감칙을 보시면, 감가 수정을 정의할 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공제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구해진 가액이 적상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럼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재조달, 다른 말로 바꾸면 신축. 만일에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말입니다.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를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문제 뭐가 나오느냐? 적상 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적상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재조달 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 구해야죠. 그럼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문제 속에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공사비를 확인하세요. 공사비. 두 번째, 공사비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99.9%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의 정보. 전제가 이런 거였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10년 전이다. 그럼 저 공사비는 10년 전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공사비를 기준 시점

공사비로 시점 수정할 수 있도록 물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물가 정보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그 물가 정보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만 하면 그게 제조다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두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경제적 내용연수법이죠. 자, 그런데 계산 문제는 그냥 정액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액법, 단어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액법, 100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가 100원인 기계가 있대요. 이 기계의 수명을 우리는 내용연수라 그래요. 내용연수가 5년이랍니다. 이런 기계는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조달원가가 100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년에 20원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20원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원이라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또 저걸 막 외워요. 또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못 풉니다. 편안하게 갑시다. 정액법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정액, 액수가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정해진 일정액,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균 분배. 방금 이렇게 했죠. 100원 나누기 5년. 이 5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 누계기 경과 연수의 정비례 한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20원이 감가 상각비겠죠.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누계액 보세요. 1년이 또 지나면 누계액은 40원. 또 1년이 지나면 6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계액이 경과 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한다.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20원 일정하지만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산정 방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일에 이 기계가 5년이 지나서 고철값을 1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볼까요? 100원짜리 기계였는데 5년 지나면 고철값 10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10원. 10원만큼 다시 현금 회수를 했으니까요.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8원씩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5년, 요 100원이 제조달원가, 고철값은 받을 수 있다, 잔존가치. 그럼 누계액은 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계산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6회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 문제는 1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9문제에서 11문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학습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자, 가장 정형화된 계산 문제, 그게 기출 문제겠죠. 기출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출제자가 바뀌더라도 숫자가 조금 바뀌고 일부 내용을 조금 용어를 바꾸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상가액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가법이죠. 원가법에서의 시상가액을 구하랍니다. 원가법의 시상가액, 그게 뭘까요? 정확합니다.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자, 제조달원가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제조달원가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세 단계로 딱 나눠 설명했죠. 그리고 그말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시고요. 재조달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자, 문제에서 먼저 한번 봅시다. 기준 시점은 23년 10월인데 사용 승인 시점은 15년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23년인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용 승인일 그때 당시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120원이었대요. 12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갑시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공사비. 자, 여기서 이제 공사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느냐면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 그런데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인지 정말 출제자가 친절하게 제시합니까? 예, 정말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뭐만 보면 될까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예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고 단위 면적이 들어가면 단위당 공사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체 면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재조달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단위당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 그게 곱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공사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기로 했습니까? 물가 정보. 자, 전체로 쭉 본 물가 정보라는 게 건축비 지수겠네요. 25년 당시, 즉, 사용 승인일 당시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 시점이 150이랍니다. 그러니까 1.5배 뛰었다는 말이죠. 곱하기 1.5. 정확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0분의 150.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5 곱하면 이게 재조달원가입니다. 그럼 재조달원가를 구한 겁니다. 이제 감가누계액으로 갑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세등 생각해 보세요. 기계 100원짜리가 5년이면 100원 나누기 5년 했죠. 근데 만약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차감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편하게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랬네.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4억 5천인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내용요인지 물리적 내용요인지를 봐야 돼요. 물리적 내용요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요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경제적 내용요인지 아니면 잔존요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0년 그럼 나누기 50년 하면 되겠네. 4억 5천 나누기 50 하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옵니다. 900만 원. 자, 이제 우리는 감가누계액을 갑시다. 그럼 감가누계액은 매년 1년마다마다 9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과된 연수가 몇 년일까? 자, 사용 승인은 15년. 가격을 구하려는 기준 시점은 23년. 계산해 보세요. 이걸로 손가락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년, 16, 17, 18, 19, 20, 1, 2, 3, 8년 걸렸네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8, 7200. 그러면 재조달원가 4억 5천. 그리고 감가누계액은 7200만 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0조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달라질 수 있는 게 단위 면적을 제시 안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단위 면적이 빠져버리면 이 면적의 정보도 없어요. 연면적이란 말 자체가. 첫 번째, 단위당 재조달 원가인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바뀌겠죠. 이것도 신경 쓸 만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잔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 잔존 가치가 금액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잔존 가치가 10%입니다.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잔존 연수가 놓을 수 있습니다. 잔존 연수. 만일에 잔존 연수가 4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매년의 감가 상각액을 구할 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몇 년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잔존이죠. 앞서 경과 연수가 몇 년이었죠? 경과된 기간이 8년이죠. 지나간 기간이 8년이고 잔존, 남아있는 기간이 42년이면 결론은 50년이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형태만 달라질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야 될 내용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문제 형태를 딱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시죠.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겠대요. 야,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콜라 가격을 공시하고, 정부가 라면의 가격을 공시하고, 자동차 가격을 공시한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요. 왜 이걸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이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 갑자기, 이거는 뭘까? 막 그래요. 상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주택, 상가,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법을 한번 풀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토지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때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엄청 높죠. 거래 빈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시로 제공이 됩니다. 단독은 그렇지 않죠. 그런 감, 저 시골에는 토지도 생각해 보시죠. 거래가 频번한 게 아니죠. 어떤 토지는 5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만지 알아야 두 사람이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방이, 토지를 가진 일방이 얼마다? 라고 제시하면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당한 또는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하나씩요. 근데 제목부터 딱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공시법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공시법은 법채처에서 약칭한 거예요. 여러분 2차 가면 그 공시법 아닙니다. 그 공시법은 학원가에서 부르는 공시법이고, 이것은 법제처에서 약칭 공시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떻게 해요? 토지. 두 번째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이렇게. 자, 먼저 구분합시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나눕니다. 다 쪼갭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를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결과 A라는 토지가 이 지역에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싸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가격대가 높은 게 대표적이야. 낮은 게 대표적이야. 그러면 대표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 그래서 이때 A라는 토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지라고 해요.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 또는 D라는 토지 등등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은 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 아니라 내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측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A라는 표준지가 유리합니까? B라는 나의 토지가 유리합니까? 나의 토지가 유리하겠죠. 그럼 그것만큼 나는 표준지보다 가격이 높게 결정되겠죠. 그러므로 표준지가 결정되어야만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잘 보세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주택은 다이렉트로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면 틀립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 단독주택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자, 이걸 빨리 머릿속에 설정하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동안 매해 출제되었고, 그 2년에 한 번씩 이게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틀리게 출제하면서. 그래서 워낙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은 다시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자,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어를 붙여서 가볼게요. 자, 글씨를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그리고 일반 부동산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다시 우리가 함께 다루는 법 제목을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전체 8개. 오, 그러면 우리가, 이는 말 그대로 법이니까 법. 시험 문제가 법 조문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법 조문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잘 보세요. 표준, 표준, 표준. 용어만 다를 뿐 법체계 똑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둘은 볼거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학습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개별, 개별. 여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자, 개별자 안 붙는 거두 개. 그러면 각각,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법체계가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은 토지 가격은 다이렉트로, 나머지 둘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는 것. 단,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시험 문제로 별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감정평가사들이 대체로 사용을 안 합니다.

0: 안 해요. 근데 조금씩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비례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잘 잡아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 대상은 8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8개 공시 대상을 하나씩 언급해 보세요. 자, 기본적, 그러니까 앞선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주택하고 비주거용은 뭔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그러므로 공시 대상이 크게 세 가지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그러면 각각 표준과 개별해서 6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8개가 만들어졌던 이유. 그래서 8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천히 8개를 언급해 볼까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으로 갑니다.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 주택 가격. 이제 비주거용으로 가볼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고 난 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시요. 공시래요. 그럼 공시 주체가 있겠네요. 공시는 누가 해주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개별자 붙는 거 찾아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개별자 붙는 거 3개 있죠. 개별자 붙는 3개의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국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심플하죠. 자, 어쨌든 관련된 법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인데 일단 부동산이라면 일단 국토부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 주체는 알겠는데, 역시 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공시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공시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공시일도 있고요. 공시 기준일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공시일도 있고요. 결정 공시일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찾으세요. 개별자 붙는 요세 가지는 결정 공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과 공시를 함께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개별자 붙는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는 결정 공시일. 나머지 다섯 가지는 공시일. 그다음에 공시 기준일은 뭘까? 여러분, 공시 기준일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거예요. 즉, 지하철과 이 토지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 이지 유동 인구수는 어떻게 되지? GTX가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러한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공시 기준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을 모아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1% 상승,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2% 상승,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날짜가 공시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자, 공시일로 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그 전까지, 5월 31일까지.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다음, 토지와 주택을 비교하세요. 여러분,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죠. 토지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 그래서 주택분은 한달 앞섭니다. 끝. 나머지는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조금 더법 조문을 보실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래서 전형적인 그 계산 문제 하나를 놓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틀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역사 공부하기로 했죠. 역사. 우리 삼국시대 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민주주의 발전까지 볼 텐데, 이 앞부분은 일부러 저희가 지금 수업을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삼국시대 때부터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왕들이 쫙 있는데요. 이 왕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공부하실 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왕들은, 자, 먼저 소수림왕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장수왕. 자, 백제책에서는 이제 근초광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라 쪽에서는 진흥왕 아셔야 되는데,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랑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흥왕, 버풍왕도 사실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왕들만 일단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왕들.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근초광, 그리고 내무랑, 진흥왕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먼저 이 태조왕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태조왕 같은 경우는 1세기에서 2세기 때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1세기에서 2세기 때 왕. 자, 이 태조왕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의 힘이 세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토를 좀 확장을 합니다. 이 태조왕 같은 경우는 옥절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왕의 상속을 할때 아직까지는 부자 상속이 아니에요.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다. 태조왕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고국천황입니다. 이 고국천황 같은 경우가 이제 왕위를 할 때, 왕위를 물려줄 때 부자 상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국천황 같은 경우는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구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곡식이 가장 모자르냐면 봄에 가장 모자릅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이러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하는 게 바로 고구 천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원래 5개 부족이 합쳐진 나라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태조왕 때 같은 경우는 이 5개 부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특별히 막 힘이 되게 세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국 천황이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꿉니다. 이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부족장들을 신하로 삼아요. 신하로 삼고, 이제 왕이 더 높은 이런 행정적 오부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바로 고국 천황 때다. 지금 무슨 의미냐? 이 태조왕 때부터 고국 천황이 힘이 더 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천왕이 있는데, 미천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낭랑군이라고 있어요. 한 나라에 의해서 낭랑군과 현이 막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낭랑군입니다. 그 낭랑군을 몰아낸 게 미천왕이다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지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고국원왕입니다. 이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만약에 되면, 되진 않을 텐데, 만약에 되면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가 나올 거예요.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 그래서 이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를 당한 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고국원왕이요, 엄청 유명한 왕이에요. 엄청 유명한 왕. 이게 그 외교를 엄청 잘해서 되게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 근초국왕에게 전사당했다. 요것만 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 고국 원왕이 한 일을 다 누가 이제 또 혜택을 받냐면 아들의 혜택을 받아요. 소수림왕. 자, 이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수용.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자, 율령을 만드는 거죠. 율령반포. 율령반포하고요. 율령이 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율령반포하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뭐죠? 태학. 아, 태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소수림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광활한. 이게 광이 광활한. 개가 10개입니다. 토가 땅이죠. 그래서 광활한 토지를 연 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광활한 게, 남쪽이 광활해요? 북쪽이 광활해요? 여러분들? 북쪽이 광활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디 쪽을 점령했다? 북쪽을 점령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광개토대왕이 한강도 점령을 하는데, 한강도 북쪽만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호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자, 다음 장수왕입니다. 자, 장수왕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인데, 이 장수왕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장수왕은 5세기 때 전성기 왕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장수왕 같은 경우는 남진정책 실시하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평양성으로 수도로 옮기고요. 남진정책 실시하고요.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 볼까요? 백제는 고위왕이 먼저 나오는데, 고위왕이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이에요. 관등제하고 관복제도 마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위왕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근초국왕인데요. 근초국왕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왕이죠. 야, 근초국왕은 4세기 때 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자, 그런데 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냐? 바로 전성기 왕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중국 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이런 진출한 표시가 돼 있으면 근초국왕이에요. 근초국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일본 외 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왕이 바로 근초국왕입니다. 자, 근초국왕 때는 당연히 왕의 힘이 셌겠죠. 그래서 왕위가 이제 부자 상속이 이루어

첫 단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침략입니다. 침략은 불교를 수용한 왕이고요. 무령왕 하면은 우리 무령왕릉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왜 유명하냐면 이 백제 무령왕릉은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 양식이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남조 양나라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령왕릉을 보고서 아, 중국 남조하고 교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성왕인데요. 성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원래 여기에서 원래 한성이었거든요. 한성. 한성이 서울이죠. 원래 근초고황 때 당연히 한성이었고요. 한성이었는데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요. 백제가. 그래서 백제가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죠.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공주 지역에 있던 무덤이 여기예요. 무령왕릉이에요. 웅진. 그리고 성왕은 이 웅진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자, 사비가 지금이 어디냐면 부여라는 도시예요. 부여. 왜냐하면 왜 지금 거기가 부여냐면 성왕이 이때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꿨고 이때가 이제 어디였다? 사비 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칭이 부여라는 도시 이름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왕 같은 경우도 이게 중요성이 좀 있긴 있어요. 성왕 같은 경우는 진흥왕하고 같이 고구려 한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차지한 왕이 바로 성왕이 되겠는데, 근데 배신을 해요.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당하면서 이 백제와 신라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신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랑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무랑이라는 건 광개토대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내무랑이 약간 좀 뇌물 줬다 뭐 이런 의미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내무랑이죠.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뇌물을 줘요. 자기네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무랑 시기 때. 그래서 왜구를 격퇴해 주고요. 옆에 있던 금관가야도 같이 공격을 해 줘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줘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이제 호명 그릿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무랑. 그리고 이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원래 신라 같은 경우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 왕이 됐는데 이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왕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왕 때가 바로 우산국을 점령한 거예요.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중왕 때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비읍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버풍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제 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율령을 만들고 병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을 해요. 그리고 금강가를 점령한 게 바로 버풍왕이고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진흥왕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성기 왕이기 때문이죠. 자, 6세기 때 왕입니다. 6세기 때 왕.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강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각각 점령지마다 단양 적성 비유에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기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많이 나오는 왕들 중심으로, 유명한 왕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고려 초기 왕권 강화 내용 나와 있는데요. 먼저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성종 나와 있는데, 이세명 왕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먼저 태조 왕건입니다. 이 왕건 같은 경우는 후삼국을 다시 재통일한 그런 인물입니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이 건이에요, 건. 건인데 진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건이 된 겁니다. 이 왕건이 뭐를 하냐? 이제 다시 통일을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땅도 주고요, 관직도 주고, 그리고 왕씨 성도 막 하사합니다. 사성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혼인 정책을 실시하죠. 결혼을 막 해요. 그 딸들하고. 그리고 견제도 합니다. 사신간 또는 기인 제도를 실시해서 견제도 하고요. 자, 또한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처음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종도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려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자, 성종 같은 경우는 이제 12목의 관리를 파견하고요. 지방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숙모라는 사람한테 시무 28조를 받아서 유교로 나라를 좀 통치해라는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는 게 바로 성종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세력 변천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벌귀족이 있는데요. 문벌귀족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문벌, 가문이 좋은 그러한 귀족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원이 씨가 있습니다. 경원이 씨. 경원이 씨인 이자겸이 있는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예종하고 인종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제 인종 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면서 실패를 하면서 유배를 떠나면서 이 문벌귀족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벌귀족은 가문이 굉장히 좋은 애들, 좋은 가문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자, 인종. 인종 다음에 누구냐면 의종이에요. 의종 때가 또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자, 의종 때가 무신 정권인데 의종이라는 왕이 원래 되게 똑똑했던 왕인데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면 문벌 귀족들 때문에 이게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향락에 빠집니다. 술 먹고 노는 거죠. 근데 놀 때도 누구하고만 노냐면 문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문신. 무신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절에 행차하는 중에 사건이 터져요. 자, 대장군하고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군하고 젊은 문관하고 수박희라는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젊은 무관이 무신이 아 문관이죠. 젊은 문관이 이 나이 많은 대장군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문신 갓을 쓴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무신 정변이고 그로 인해서 무신 정권이 탄생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 이렇게 초기 문신. 그리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등장한 게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다음에 이제 최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우 때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 자, 몽골이 쳐들어와서 고려의 간섭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이 센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권문세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몽골의 백을 믿고 몽골의 힘을 등에 업고 등장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자, 이 권문세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요. 신진사대부라고 이제 고려 후기죠.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권문세족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을 좀 숙청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어떤 나라를 만든다? 조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요.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여기까지 가면 신진사대부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조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려의 대외관계 좀 볼게요. 뭐 거란입니다. 거란 1차 침입이 있고요. 여기서 서희의 외교단판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어디를 얻은 거죠? 강동 육주 지역을 얻은 겁니다. 강의 압록강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압록강의 동쪽 육주를 서해 외교단판으로 얻은 거고요. 자, 2차 침입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자,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대표적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3차 서해 외교단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여러분들 상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진 이야기인데요. 여진은 이제 윤간의 권위로 별무반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진이 여기 있어요. 여진족이 여기 있는데요. 유목민입니다. 싸움을 너무 잘해요. 말을 타고. 그래서 윤간이 져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왜 졌는지 왕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진은 말을 타고 싸워요. 우리도 특수부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어요.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기가 동쪽이죠. 북, 이쪽에다가 동북 쪽에다가 9개 성을 만듭니다. 이게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게 된 거죠.

자, 다음 몽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때, 무신정권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쳐들어올 것 같아서, 몽골이 또 쳐들어올 것 같아서 바다에서는 좀 힘을 못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도를 강화로 천두를 합니다. 강화로 천두라고요. 그리고 이 부처의 힘으로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 만들고요. 자, 그리고 몽골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로 이루어진 삼별초의 항쟁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키워드. 자, 공민왕입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몽골풍을 금지시켜요. 우리 여러분들 몽골풍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몽골 그러한 관습이. 예를 들어서 연제군지 있죠. 이것도 몽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설렁탕, 소주 이런 거다 몽골에서 온 겁니다. 이게 몽골풍인데 공민왕이 이런 걸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왕권 강화 체계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 변전 도감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천, 땅하고요, 민, 백성이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권문세족이 마음대로 막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땅을 뺏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전민변정 도감이다. 그래서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조선 같은 경우는요, 알아야 할, 왕들이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인데, 근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압도적인 왕이 바로 세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종부터 잠깐 좀 봐주시면, 태종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자, 이방원이기 때문에 이방원은 이게 난으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으로 정권 잡은 왕들은 왕권 강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태종이 육조직계제가 이게 왕권 강화책이거든요. 그리고 세조도 계유정 난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 마찬가지로 난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 강화책을 실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사병을 폐지시켜요.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실시하게 되는 게 바로 태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태종의 아들입니다. 세종이죠.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육조직계제하고 정반대인 즉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계속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집현전을 설치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세종대왕이 영토도 확장을 많이 해요. 영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토가 요런 영토가 세종대왕 때 개척이 된 겁니다. 사군 육진. 그리고 이종무 시켜서 쓰시마 섬 대마도도 정복을 하고요. 세종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조입니다. 세조 같은 경우는 난을 통해서 왕권 강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육조직계를 실시합니다. 왕권 강화체. 자, 또한 이제 집현전을 폐지를 하죠. 세종하고 정반대 정치 행보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는데, 홍문관이 뭐랑 유사한 거냐면, 집현전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라는 게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경국대전이 세조 때 만들어졌다가 성종 때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태종하고 세조하고 비슷하구나. 난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세종하고 성종이 비슷하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제강점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출제되니까. 자, 먼저 일제강점기 때 통치정책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910년대 이제 한일 병합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1910년대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게 191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이때 무단 통치를 실시를 하게 되죠. 무단 통치. 이때 무단 통치를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강압적 통치죠. 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무서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길거리에 우리 뭐 치안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헌병들, 군인들이 총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엄청 무섭죠.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게 무단 통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게 강력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 조선인의 하나요, 태형이 가능해요. 때리는 게. 직결 심판 막 하고 바로 심판을 할수 있고. 이런 게 이제 191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요, 1910년하고 1920년 이 사이에 굉장히 우리 민족 역사상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자, 1919년이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1운동은요, 여러분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3.1운동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 통치.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잖아요. 항일운동 중에서 가장 대규모 민족 운동.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아, 이거 너무 강하게만 했더니 좀 힘드네. 우리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일본이 대륙전쟁을 준비를 해요. 대륙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하고 너네하고 똑같아,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살 통치. 자, 이게 193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입니다. 이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뭐를 하게 되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안부 신고제로 해요. 기안부 신고제. 기안을 굉장히 짧게 잡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신고를 잘안 하죠. 그리고 일부러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놔요.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토지들이 많죠? 이거를 다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한테 헐값에 팔던지.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191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토지조사 사업. 20년대입니다. 1920년대는 뭐를 하게 되냐면, 이때는 일본이 그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곡식이 많이 모자르게 돼요. 평야도 별로 없지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잘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식량 증식 정책이 일어나요. 식량. 자, 3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쟁한다 그랬죠? 전쟁.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무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이라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을,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게 된다라는 게 바로 1930년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3.1운동. 자, 먼저 배경은 이거죠. 이 국내적 배경은 뭐냐면, 국내는 고종의 암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고종이 독약 먹고서 죽었다. 누가? 타살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됩니다. 자기네 민족은 스스로 다스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레닌이 이제 약소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바탕으로 3.1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이 또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 자, 인도에 영향을 줘요. 자,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중국에는요, 뭐가 있냐면, 오사운동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있는데,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단통치에서 뭐로 바뀌었다?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달 과정 보면은, 이게 외우기가 쉬워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가 발전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민주주의 진전에서 이 정부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은 김대중 정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쪽만 좀 보겠습니다.

되면 이때 IMF를 극복하게 돼요.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요게 많이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난다. 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정도,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저는 파트 4세 번째죠. 표 문제와 함께 오늘 추가적인 유형 정리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자, 먼저 광고. 광고라는 것은 보통 할인 판매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출시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겠고요. 역시 순서는 일정합니다. 뭐 변종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주로 호기심 유발 문장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이거 광고합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Are you having trouble sleeping? 잠자는데 어려운 점 겪으시죠? 광고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딴짓하다가도 첫 번째 문장만 듣고도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데? 난데? 네, 그게 바로 이 호기심 유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고 광고되는 제품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과 혜택 그리고 이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뭐 일반적으로 역시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까 나왔었었던 수면하는데 힘드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 장점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구매 방법이라든지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후반부 소재들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전화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서 예약하는 방법까지 마무리되겠죠. 광고는 뭐 일반적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흐름을 띠고 있고요. 자, 빈축 유형 같은 것들. 무엇이 광고되고 있습니까? What is being advertised? 네. 뭐, decorate your office with plants. 사무실을 식물들로 꾸미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office plant care service. 이 정도로 정답될 수 있겠다라는 거. 역시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create a computerized database. 컴퓨터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Data Management Service라는 게 정답이 될수 있겠고, If your furniture is damaged, 만약에 가구가 손상이 됐었다면, We can bring it back to life. 그것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Furniture Repair Business가 정답이 되겠고, 뭐 Conduct Excursions. 이런 게 보통 소풍, 여행이라는 단어거든요. Tour 혹은 Travel Agency 정도가 정답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고, 광고의 주체,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So, relocate family or business. 가정의 회사를 이동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뭐, transport your belongings. 너의 소지품들을 당신의 새로운 집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 Moving company가 주체가 되겠고, opening at a physician's office의 open이라는 것은 medical practice. 자, practice라는 게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무실, 집무실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료 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등을 말할 수 있겠고요. 회사가 파는 상품이 무엇입니까? 뭐, pens. Pencils, paper 이런 게 나온다면 office supplies 보통 이제 상위 개념어 정도로 재표현이 되죠, 그죠? 뭐 cakes and pastries 같은 것들이 역시 베이커리 빵집에서 모두 판매되는 제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arden plants, flowers 같은 것들은 plants, 네, varieties 식물들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서 정답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표현들 아무래도 광고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표현들은 토익 전체를 관통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소재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뭐 좋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다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재를 관통하는 네, 그런 돈에 대한 표현들은 정량이 좋습니다. Not expensive. 비싸지 않다라는 것은 cheap, affordable, 혹은 reasonable. 합리적이다라는 거. 아니면 moderate. 적당합니다. 아니면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거. 아니면 budget. 자, budget hostel. 이런 식으로 써. budget hotel. 이렇게 나올 때 budget은 값이 싸네라는 형용사로 쓰이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starting at $3. 3달러에서 시작된다. 아니면 price range가 A에서 B까지다라는 것은 price is vary. 가격이 다양하다.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가격들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다양한 금액들. 이런 것들 역시 네, 근거가 또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free라는 것은 at no cost라든지 for an additional fee라는 것은 extra charge라든지 우리의 fee는 A, B, C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D는 extra 혹은 excluded, 제외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으로서 쓸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자, discount, markdown, price off라든지 special price, price reduction, 네, price concession 이런 것들이 모두 가격적인 할인을 말하는 단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bate, tax rebate, 세금 환불이라든지 cash rebate, 현금 할인이라든지 뭐 sale, savings, 절약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special price, 특별 가격이라든지, pay less for something, something에 비해서 pay, 지불을 덜 한다라든지, 아니면 special offer, 특별 할인, 아니면 promotional offer, 판촉용, 홍보용의 할인, 이런 식의 표현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짜,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free, complimentary, 무료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정품 같은 것들, 내가 공짜로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present, 뭐 incentive라든지 handout, giveaway 이런 식의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the house라는 게 우리 서비스예요. This is on the house. 이렇게 뭐 감자칩을 주면서 this is on the house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가게에 있는 것이다. 가게에서 주는 것이다 표현으로서 무료다라는 게 되겠고요. For nothing, no additional charge라든지 아니면 no extra charge까지 비슷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세트 집중해서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Go!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information and the park map.
2: Welcome to Cole Park. Before you start looking at flowers, I'd like to remind you about all the information about parks. Please take a look at this park map. If you want to see tulips, you'd better choose Park C. It is a beautiful flower garden surrounding the Hapton Lake. If you want to see roses, I recommend the one next to the mountain. Also, the weather is quite hot these days, so each of you should prepare a broad-brimmed hat that comes off easily. Now I'm going to distribute a form, and if you acknowledge that you understand every regulation and rule, please sign and give it to me.
0: 자, 지도네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선택지에 A, B, C, D, Park A, B, C, and D가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들린다면 당연히 정답이 안 되겠죠. 표를 이용해서 찾는 표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렸을 때 찍고 싶은 그 본능을 표 문제에서는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립니다. 다른 지형 지물 같은 것들 보시면 뭐 East Mountain도 있고요. Information Cent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apton Lake라든지 아니면 South River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이나 장소 등의 전명구로서 정답의 근거가 나올 겁니다. 거의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 Welcome to Cole Park.
0: 네, Cole Park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2: Before you start looking at flowers.
0: Looking at flowers. 꽃들을 보기 전에 보는 것 시작하기 전에
2: I'd like to remind you about all the information about parks.
0: 네, 모든 정보들을 공원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2: Please take a look at this park map.
0: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요. Which park does the speaker say they can see roses? 자, roses 이겁니다. 장미들이죠. 장미. 장미입니다. 장미. 네.
2: Map. If you want to see tulips.
0: 자, 첫 번째 tulip이거든요. 이거는 함정으로 지나가는 거죠. tulip 함정입니다. 장미가 아니에요.
2: You'd better choose Park C.
0: 자, 그리고 선택지가 그대로 들렸어요. 표 문제에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함정이겠죠. 이거 찍으시는 순간 다 틀리는 거예요.
2: It is a beautiful flower garden surrounding the Hapton Lake.
0: 자, 보세요. 지금
2: It is a beautiful flower garden.
0: 아름다운 flower garden인데요. 그것은
2: surrounding the Hapton Lake.
0: 네, Hapton Lake를 둘러싸는 네, 그러한 garden이 되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2: If you want to see roses.
0: 자,

0: 첫 번째 문제 시그널이죠. 만약에 장미를 보고자 한다면 말이지.
1: I recommend the one next to the mountain.
0: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 I recommend the one next to the mountain.
0: 자, next to the mountain. 산 옆에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이렇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 park B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방향의 전용구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화자 대사 속에서 청자들이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청자들에게 요청, 제안 등으로 가져와야 되는 대상을 말하는 문장이 이어지겠네요.
1: Also, the weather is quite hot these days.
0: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요.
1: So each of you should prepare a broad-brimmed hat.
0: 네, 그 당신들의 각각은
1: So each of you should prepare a broad-brimmed hat
0: broad-brimmed hat이라는 것은 챙이 넓은, 네, 그런 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1: that comes off easily.
0: That comes off easily. 쉽게 벗겨질 수 있는, 네, 그런 챙이 넓은 모자를 가져오십시오라는 것은 comfortable hat, 편안한 모자를 가져오시라라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 청자가 할 것은, 즉 청자들에게 화자가 요청 제안하면서 말을 끝내겠죠. 지금 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게밖에 없을 겁니다.
1: Now I'm going to distribute a form.
0: 자, 그리고 함정은 항상 화자가 하는 게 아니고 청자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지 너희들이 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양식서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지금 화자가 본인이 하겠다는 거겠고요. 상대방들은요.
1: And if you acknowledge that you understand every regulation and rule,
0: 당신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이해하셨다는 것을 모든 규칙과 규정들을
1: please sign and give it to me.
0: 네, 사인 하셔가지고 돌려주십시오라는 것은 지금 sign some paperwork 동사 그대로 있었네요. D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흐름 잡아보실게요. 가급적이면 동시에 읽지 마시고 듣고 스크립트를 안 보고 듣고 뒤따라 가는 쉐도잉으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보시겠습니다. Go.
1: Welcome to Cole Park. Before you start looking at flowers, I'd like to remind you about all the information about parks. Please take a look at this park map. If you want to see tulips, you'd better choose Park C. It is a beautiful flower garden surrounding the Hapton Lake. If you want to see roses, I recommend the one next to the mountain. Also, the weather is quite hot these days, so each of you should prepare a broad-brimmed hat that comes off easily. Now I'm going to distribute a form, and if you acknowledge that you understand every regulation and rule, please sign and give it to me.
0: 자, 모든 순서, 흐름 똑같습니다. 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3에서 했었던 표가 그대로 파트 4에 제시가 되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흐름 잡아보자고요. 자, 두 번째 세트,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들어주실게요.
2: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meeting excerpt and the graph.
3: Thank you very much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Moose Faw board meeting. I'm Farouk Jackson, head of sales department. I would like to report on our sales result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future marketing strategies. We maintained stable sales performance with new exterior design and improved speaker function. Therefore, we shipped about 2,000 vehicles every month. However,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providing subsidies for eco-friendly cars, the number of vehicles that we sold has fallen to only 500. In the hope of recovering from the sudden decline, we conducted an anonymous survey of hundreds of adults. Now I'm going to show you the data and discuss a couple of ideas to restore future performance.
0: 자, 막대 그래프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막대 그래프, 뭐 지도, 저는 다 좋아합니다. 자, 어디에서 지금 근무합니까? 초반 소재, 역시 주제, 목적에서 모든 정보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죠?
3: Thank you very much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Moose Faw board meeting.
0: 일단 board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3: I'm Farouk Jackson, head of sales department.
0: 자, 지금 부서, 지금 판매 부서의 장인데요, 여러분들. 판매 부서의 장까지만 듣고도 일단은 뭐 정부라든지 convention center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A번도 교육기관이니까, 네, 교육기관. 보통 교육기관에서 뭐 판매 부서라는 그런 부서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조금 토익적인 실용 영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도

0: 비번, 무언가를 판매하는 공간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나중에 아니면 수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1: I would like to report on our sales result
0: 판매 결과에 대해서 저는 보고하고 싶습니다.
1: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future marketing strategies.
0: 그리고 미래의 마케팅 전략까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We maintained stable sales performance
0: 우리는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유지했었습니다.
1: with new exterior design
0: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외부 디자인과 함께
1: and improved speaker function.
0: 향상된 스피커 기능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판매 부서.
1: Therefore, we shipped about 2,000 vehicles every month.
0: 우리는 2,000대 정도를 매달 배송해 주었습니다. 팔았다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래픽 문제인데, in what months? 무슨 달에 정부가 정책을 시작했는지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숫자도 이렇게 있는데, 숫자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걸릴 수 있겠지만요. 보통 이렇게 무언가 급격하게 급락, 제 주식 같네요. 급락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보통 그런 게 문제의 포인트가 잘 됩니다. 꺾은선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정답의 근거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게요. 네, 어떤 달에 지금 정부 정책이 시작됐었는지.
1: However,
0: 그러나 보세요.
1: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providing subsidies for eco-friendly cars,
0: 일단 정부 들렸다 싶으시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제 시그널인 겁니다.
1: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0: 정부의 정책 때문에
1: providing subsidies
0: subsidies, 보조금을 제공하는
1: for eco-friendly cars,
0: 친환경적인 자동차에게
1: the number of vehicles that we sold has fallen to only 500.
0: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1: The number of vehicles that
0: 자동차의 숫자는요?
1: we sold
0: 우리가 판매를 했었던
1: has fallen
0: has fallen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1: to only 500.
0: 5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ay라는 게 정책 시작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무엇이 지금 발생될 것입니까? 역시 선택지가 문장이기 때문에 키워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베이를 작성을 한다. 작성한다. 아니면 지금 인터뷰를 수행을 한다라고요. 아니면 some staff가 지금 sales를 위해서 채용이 되겠다라는 거. Some questionnaire results. 네 번째는 지금 설문지 결과가 제공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이라는 게 지금 A번과 D번 두 개가 있으니까 비슷한 소재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함정이 되고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비교되는 포인트를 더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A번은 지금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까요? D번은 지금 설문지의 결과가 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내용이겠네요.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1: In the hope of recovering from the sudden decline,
0: 이렇게 갑작스러운 감소로부터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1: we conducted an anonymous survey.
0: 우리는 시행했습니다. 과거 동사죠.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Anonymous Survey, 익명의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1: Hundreds of adults.
0: 수백 명의 성인들을 대상을 해가지고요.
1: Now I'm going to show you the data.
0: 이거네요. 문제, 정답의 근거 나왔습니다.
1: Now I'm going to show you the data.
0: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거죠.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수행됐었던 결과를 공유하겠다라는 거겠네요.
1: And discuss a couple of ideas
0: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1: to restore future performance.
0: 네, 미래의 실적을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요. 자, 내용 다 들어오십니까?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중얼중얼중얼중얼 뒤따라 가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시작.
1: Thank you very much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MUSFA board meeting. I'm Farouk Jackson, head of sales department. I would like to report on our sales result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future marketing strategies. We maintained stable sales performance with new exterior design and improved speaker function. Therefore, we shipped about 2,000 vehicles every month. However,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providing subsidies for eco-friendly cars, the number of vehicles that we sold has fallen to only 500. In the hope of recovering from the sudden decline, we conducted an anonymous survey of hundreds of adults. Now I'm going to show you the data and discuss a couple of ideas to restore future performance.
0: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 그 음원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묵음으로

0: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들 소리를 내면서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목소리가 내겐 들릴 정도로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는 인식이 될 정도의 네, 그런 사운드는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7번 세트 가보실게요.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telephone message and the schedule.
2: Hi, Walter. I'm Erin from the planning team. At the meeting that just ended, we completed the timetable for the ceramics fair. I'd like to know if this schedule coincides with the meeting with the external lecturer invited by the marketing team.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co-worker at lunch today, but the schedule with new employees has been postponed until evening. Can we meet at that time if you can? I can't wait to talk to you.
0: 자, 7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does the speaker want to talk about? 무엇을 논의하고 싶어 합니까? 초반 소재가 될 텐데, 자세한 스케줄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impressive, 인상적인 강연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work, 뭐 작품 같은 것들을 그 박람회에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벤트 브로슈어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네, 초반 소재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2: Hi, Walter.
0: 가볼게요.
2: I'm Erin from the planning team.
0: 네, 기획팀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그죠?
2: At the meeting that just ended,
0: 막 끝났었던 미팅에서
2: we completed the timetable for the ceramics fair.
0: 자, 우리는 뭘 했다고요?
2: We completed the timetable
0: for 네, 시간표를 완성했다라는 거겠죠?
2: the ceramics fair.
0: Ceramics Fair에서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 I'd like to know if this schedule coincides with the meeting with the external lecturer invited by the marketing team.
0: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맞췄더라도 안 들린 문장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기에 대한 연습이 될 수가 있겠죠. 항상 파트 3, 파트 4 문제풀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한 단어만 듣고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못 들었으면 연습해야 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2: I'd like to know if
0: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한번 끊어볼게요.
2: this schedule coincides with the meeting with the external lecturer invited by the marketing team.
0: 자, 한번 더. 저는 알고 싶습니다.
2: if this schedule coincides with
0: 네, 이 스케줄 코인사이즈 함께 발생되는지
2: the meeting with
0: 미팅과 함께 동시에 발생되는지
2: the external lecturer
0: 외부의 강연자들과의 미팅이 되겠고요.
2: invited by the marketing team.
0: 마케팅팀으로부터 초대가 됐었던 강연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번 자세한 스케줄을 확인하는 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자 대사 속에서 무엇을 오후에 할 것인지라는 것인데 역시 이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2: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co-worker at lunch today.
0: 자, 지금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2: I have an appointment with
0: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2: my co-worker at
0: 제 동료와 함께
2: lunch today.
0: 오늘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할 것은 지금 동료들과의 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문제가 표인데 그래픽을 보시면 몇 시에 지금 화자와 리스너가 만날 것 같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가 듣는 쪽은 숫자가 아니에요. 해당되는 정보들에서 해당되는 정보들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2: But the schedule with new employees has been postponed until evening.
0: 자, 지금 8번 문제를 풀자마자 지금 시선이 세 번째 문제로 와줘야 되고요. 미리 잡아놨어야 되고요.
2: But the schedule with new employees has
0: 신입사원들과 스케줄이
2: been postponed
0: 연기화되었습니다.
2: until evening.
0: 네, 저녁까지 연기화되었습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2: Can we meet at that time if
0: 네, 그 시간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입사원과의 미팅이 연기화되었었다. 실사원들과의 스케줄이 연기가 됐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New Hires Office Tour라는 게그 근거가 되겠죠. 이 시간대입니다.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겠죠.
2: Can we meet at that time if you can?
0: 가능하시면 그때 만날 수 있겠습니까?
2: I can't wait to talk to you.
0: 당신과 얘기하는 것을 정말 기다릴 수 없군요. 라는 것은 굉장히 기대한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를 듣고 표 문제를 풀어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듣기 연습합시다. Go!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meeting excerpt and the floor plan.
2: More than 30,000 tickets have been sold for the year-end electronics demonstration. Which is expected to draw a large crowd. So this meeting is to guide you through some precautions to facilitate the event without any confusion. First, due to the unfinished construction of the

0: parking lot, we are not allowed to use the main entrance. So the visitors this year have to use the other side of the venue through the booth. Lastly, we will hold a raffle event in the reception area as a launching event for our new product. Also, we need some helpers who can make this event go smoothly.
1: 자,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Get ready for the demonstration event. 이 시연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네, 키워드 잘 캐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qualifications of a tour guide의 이런 자격사항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세 번째는 새로운 제품의 리뷰를 공유하는 겁니다. 신제품의 리뷰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details of participation. 참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기 앞에 동작어 to get ready 이런 것들 준비를 하는 동작이 될 테지만 나머지 BCD 뭐 discuss라든지 share 이런 식의 동사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포괄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되지 않겠죠. 그 뒤에 있는 명사들 위주로 잡아 주시고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 More than 30,000 tickets have been sold for the year-end electronics demonstration.
1: 자, demonstration.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죠?
0: More than 30,000 tickets.
1: 3만 장 이상의 티켓들이
0: have been sold
1: 팔렸습니다.
0: For the year-end electronics demonstration.
1: 그죠? 연말 전자 시연 행사가 될 텐데요.
0: Which is expected to draw a large crowd.
1: 그것은 예상됩니다. 끌어들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 So this meeting이라는
1: 것은 이 미팅의 목적을 얘기해주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겠죠.
0: So this meeting is to guide you
1: 당신에게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거죠.
0: Through some precautions.
1: Precautions. 예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하기 위해 가지고
0: To facilitate the event without any confusion.
1: Facilitate. 이벤트를 용이하게 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죠. 어떠한 혼란 없이 이벤트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네, 그러한 precaution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번 준비, 시연 이벤트에 대한 준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entrance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지라는 것인데 역시 우리가 듣는 쪽은 이 선택지가 아닐 거고요. 다른 지형 지물들, 그죠? 뭐 production, product booth라든지 아니면 뭐 video transmission room이라든지 reception이라든지 presentation hall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장소의 전명구들로 언급이 될 겁니다.
0: First,
1: 자 보세요.
0: Due to the unfinished construction of the parking lot.
1: 지도를 보셔야 돼요.
0: Due to the unfinished construction of the parking lot.
1: 주차장에 끝나지 않은 건설 공사 때문에
0: We are not allowed to use the main entrance.
1: 자, main entrance가 들렸습니다.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ain entrance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습니다.
0: So the visitors this year have to use the other side of the venue through the booth.
1: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0: So the visitors this year
1: 그래서 올해 방문객들은요
0: have to use the other side
1: the other side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0: of the venue through
1: 네, 그 venue 반대 방향이 되겠죠.
0: through the booth.
1: 네, through the booth. 이 부스를 통과해 가지고 그 반대 방향. Main entrance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스를 통과해서 반대 방향의 east entrance를 이용하겠다는 게 정답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문제 절대 선택지가 들리는 것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된다. 네. 기본이면서 기본인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당황하면 시험장에서 눈에 보이는 걸 찍습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참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지금 reception area에서 발생될 것입니까? 자, prize draw 이건 이제 추첨 행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고요. 새로운 제품의 trial 시연이 되겠고요. 테크니션이 지금 아이템을 소개를 하는 거겠고요. 자, 부스의 permit application이 역시 승인되겠다라는 application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 Lastly,
1: 자, 마지막으로
0: we will hold a raffle event.
1: 나왔죠. raffle event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 그대로 경품 추천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네, prize draw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어휘력이겠네요.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 The reception area.
1: 네, reception area에서
0: As a launching event,
1: launching event로서
0: for our new product,
1: 우리 신제품을 위한 launching event로서, 네 그래요. Raffle event, prize draw, 되시겠습니까?
0: Also, we need some helpers who can make this event go smoothly.
1: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표 문제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문제 풀이로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시겠고요. 지금까지 지성 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만

0: 피곤해.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구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의 내용과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어떤 개념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건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투입 된 비용을 합쳐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원가 방식은 첫 번째,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감가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면 원가 방식이라는 이 개념, 원가 방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약칭 감칙이라 그럽니다. 감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가법이란 하고 놓으면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먼저 찾으세요. 만약 저 자리에 임대료가 나와 있으면 틀렸죠. 그럼 바로 넘어가시고요. 가액이 나와 있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재조달 원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가 수정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방식 7방법을 정리할 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랬죠. 무슨 가액이라고요? 적상 가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근데 이거는 감가수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수정이 뭐냐, 그러면, 자, 감가수정은,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적상가액 구했던 거죠. 여기서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이게 감가수정입니다. 그래서 감칙을 보시면, 감가수정을 정의할 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공제한다,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구해진 가액이 적상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럼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재조달, 다른 말로 바꾸면 신축. 만일에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말입니다. 기준 시점에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적상 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적상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재조달 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액 구해야죠. 그럼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문제 속에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공사비를 확인하세요. 공사비. 두 번째 공사비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99.9%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의 정보. 전제가 이런 거였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10년 전이다. 그럼 저 공사비는 10년 전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공사비를 기준 시점의 공사비로 시점 수정할 수 있도록 물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물가 정보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그 물가 정보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만 하면 그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한 번, 두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감가수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경제적 내용연수법이죠. 자, 그런데 계산 문제는 그냥 정액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정액법, 단어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액법, 100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가 100원인 기계가 있대요. 이 기계의 수명을 우리는 내용연수라 그래요. 내용연수가 5년이랍니다. 이런 기계는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조달원가가 100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년에 20원씩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20원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원이라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또 저걸 막 외워요. 또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못 풉니다. 편안하게 갑시다. 정액법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정액, 액수가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정해진 일정액,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균 분배. 방금 이렇게 했죠. 100원 나누기 5년. 이 5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가 누계기 경과연수의 정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20원이 감가상각비겠죠.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누계 보세요. 1년이 또 지나면 누계액은 40원. 또 1년이 지나면 6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20원, 일정하지만,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산정 방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일에 이 기계가 5년이 지나서 고철 값을 1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볼까요? 100원짜리 기계였는데 5년 지나면 고철값 10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10원. 10원만큼 다시 현금 회수를 했으니까요.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8원씩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5년. 요 100원이 제조달원가. 고철값은 받을 수 있다. 잔존가치. 그럼 누계액은 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계산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6회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 문제는 1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9문제에서 11문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학습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자, 가장 정형화된 계산 문제, 그게 기출 문제겠죠. 기출 문제를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출제자가 바뀌더라도 숫자가 조금 바뀌고 일부 내용을 조금 용어를 바꾸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상가액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가법이죠. 원가법에서의 시상가액을 구하랍니다. 원가법의 시상가액, 그게 뭘까요? 정확합니다.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자, 제조달원가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제조달원가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세 단계로 딱 나눠 설명했죠. 그리고 말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시고요. 제조달원가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자, 문제에서 먼저 한번 봅시다. 기준 시점은 23년 10월인데,

네. 사용 승인 시점은 15년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23년인데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용 승인일 그때 당시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120원이었대요. 12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갑시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공사비. 자, 여기서 이제 공사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느냐면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 그런데 단위 면적당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인지 정말 출제자가 친절하게 제시합니까? 예, 정말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뭐만 보면 될까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예요. 단위 면적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고 단위 면적이 들어가면 단위당 공사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체 면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재조달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단위당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 그게 곱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공사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기로 했습니까? 물가 정보. 자, 전체로 쭉 보면 물가 정보라는 게 건축비 지수겠네요. 25년 당시, 즉, 사용 승인일 당시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 시점이 150이랍니다. 그러니까 1.5배 뛰었다는 말이죠. 곱하기 1.5. 정확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0분의 150.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5 곱하면 이게 재조달원가입니다. 그럼 재조달원가를 구한 겁니다. 이제 감가누계액으로 갑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세트는 생각해 보세요. 기계 100원짜리가 5년이면 100원 나누기 5년 했죠. 근데 만약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차감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편하게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랬네.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4억 5천인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물리적 내용연수인지를 봐야 돼요. 물리적 내용연수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인지 아니면 잔존연수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0년. 그럼 나누기 50년 하면 되겠네. 4억 5천 나누기 50 하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옵니다. 900만 원. 자, 이제 우리는 감가누계액을 갑시다. 그럼 감가누계액은 매년 1년마다마다 9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과된 연수. 경과된 연수가 몇 년일까? 자, 사용 승인은 15년. 가격을 구하려는 기준 시점은 23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년, 16, 17, 18, 19, 20, 1, 2, 3, 8년 걸렸네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8, 7200. 그러면 재조달원가 4억 5천. 그리고 감가누계액은 7200만 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0조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달라질 수 있는 게 단위 면적을 제시 안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단위 면적이 빠져버리면 이 면적의 정보도 없어요. 연면적이란 말 자체가. 그게 첫 번째, 단위당 재조달원가인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바뀌겠죠. 이것도 신경 쓸 만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잔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잔존 가치가 금액으로 놓을 수도 있고 잔존 가치가 10%입니다.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야 될 내용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문제 형태를 딱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시죠.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겠대요. 야,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콜라 가격을 공시하고, 정부가 라면의 가격을 공시하고, 자동차 가격을 공시한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요. 왜 이걸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이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 갑자기, 이거는 뭘까? 막 그래요. 상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주택, 상가,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법을 한번 풀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토지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공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때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엄청 높죠. 거래 빈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시로 제공이 됩니다. 단독은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저 시골에는 토지도 생각해 보시죠. 거래가 频번한 게 아니죠. 어떤 토지는 5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년에 한번 거래될 수도 있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만지 알아야 두 사람이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이, 토지를 가진 일방이 얼마다라고 제시하면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당한 또는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하나씩요. 이제 제목부터 딱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공시법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공시법은 법채처에서 약칭한 거예요. 여러분 2차 가면 그 공시법 아닙니다. 그 공시법은 학원가에서 부르는 공시법이고 이것은 법제처에서 약칭 공시법이라고 한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어떻게요? 토지. 두 번째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이렇게. 자, 먼저 구분합시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나눕니다. 다 쪼갭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를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결과 A라는 토지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싸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가격대가 높은 게 대표적이야. 낮은 게 대표적이야. 그러면 대표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 그래서 이때 A라는 토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지라고 해요.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 또는 D라는 토지 등등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가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은 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 나의 토지 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의 토지 가격이 아니라 내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측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A라는 표준지가 유리합니까? B라는 나의 토지가 유리합니까? 나의 토지가 유리하겠죠. 그럼 그것만큼 나는 표준지보다 가격이 높게 결정되겠죠. 그러므로 표준지가 결정되어야만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잘 보세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주택은 다이렉트로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면 틀립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 단독주택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자, 이걸 빨리 머릿속에 설정하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동안 매해 출제되었고, 그 2년에 한 번씩 이게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틀리게 출제하면서. 그래서 워낙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은 다시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자,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용어를 붙여서 가볼게요. 자, 글씨를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그리고 일반 부동산이 다시 표준과 개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다시 우리가 함께 다루는 법 제목을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전체 8개. 오, 그러면 우리가, 이는 말 그대로 법이니까 법. 시험 문제가 법 조문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법 조문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잘 보세요. 표준. 용어만 다를 뿐 법체계 똑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둘은 볼거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학습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여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자, 개별자 안 붙는 거두 개. 그러면 각각,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법체계가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은 토지 가격은 다이렉트로, 나머지 둘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는 것. 단,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시험 문제로 별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감정평가사들이 대체로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조금씩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비례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잘 잡아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 대상은 8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8개 공시 대상을 하나씩 언급해 보세요. 자, 기본적, 그러니까 앞선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토지는 다이렉트로, 주택하고 비주거용은 뭔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그러므로 공시 대상이 크게 세 가지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그러면 각각 표준과 개별에서 여섯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덟 개가 만들어졌던 이유. 그래서 여덟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천히 여덟 개를 언급해 볼까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갑니다.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 주택 가격. 이제 비주거용으로 가볼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고 난 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시요. 공시래요. 그럼 공시 주체가 있겠네요. 공시는 누가 해주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개별자 붙는 거 찾아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개별자 붙는 거 3개 있죠. 개별자 붙는 3개의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나머지는 국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심플하죠. 자, 어쨌든 관련된 법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인데, 일단 부동산이라면 일단 국토부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공시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시 주체는 알겠는데 역시 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공시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공시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공시일도 있고요. 공시기준일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공시일도 있고요. 결정 공시일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자 붙는 세 가지 찾으세요. 개별자 붙는 요세 가지는 결정 공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과 공시를 함께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개별자 붙는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는 결정 공시일, 나머지 다섯 가지는 공시일. 그다음에 공시 기준일은 뭘까? 여러분, 공시 기준일,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거예요. 즉, 지하철과 이 토지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 이지 유동 인구수는 어떻게 되지? GTX가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러한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공시 기준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을 모아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1% 상승, 이러한 원인 때문에 가격은 2% 상승,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격을 알려주는 날짜가 공시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모두가 다 1월 1일. 자, 공시일로 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그 전까지, 5월 31일까지.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다음, 토지와 주택을 비교하세요. 여러분,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죠. 토지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분이 먼저 나오던가요? 주택. 그래서 주택분은 한달 앞섭니다. 끝. 나머지는 정리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조금 더법 조문을 보실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래서 전형적인 그 계산 문제 하나를 놓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틀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단어